0: 장애인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작가와 문학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예, 그 지난달이죠. 5월에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 신명진의 에세이 다리가 될 게를 소개합니다.
0: 예.
1: 그 책은 저자가 11년 전에 출간한 지금 행복하세요란 에세이를 다듬고 또 그간의 이야기를 더해서 새롭게 출간한 개정 증복판입니다. 그 신명진 저자는 현재 그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살 때 기차 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팔 팔꿈치 아래를 잃었는데요. 그 헤엄쳐서 한강도 건넜고요. 또 장애인 체전에서 금메달도 땄고 백두산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뉴욕 시민 마라톤에서는 9시간 50분 만에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도전은 그 KBS 강연 백도시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0: 예, 저자의 삶의 도전과 용기를 만나려니까 벌써부터 주먹이 꽉 쥐어주면서 힘이 나는데요.
1: 네. 그 저자는 소래포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집 앞에 서 있는 소금 열차에 올라가 놀다가 움직이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잃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어머니는 그 저자를 업고 옥상에 오르기를 몇 차례나 하셨대요. 그러니까 함께 떠나려고 하셨던 거죠. 그 아들의 삶이 어떨지 또 삶의 여정이 어떠할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짐작하셨기 때문일 텐데요. 엄마 등에 업힌 저자가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또 아버지는 술과 자책으로 지낸 날들과 결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의적을 하고 걷는 저자를 도왔고요.
0: 예.
1: 또 지팡이를 짚고 유치원에 다니도록 함께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체육 시간에 심판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뛰고 또 땀 흘릴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의족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보이게 되어서 속상했었던 마음도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0: 네,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됐군요.
1: 네, 저자가 초등학교 입학하고서부터는 아버지가 자전거로 학교에 태워다 주셨답니다. 그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전거 연습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자를 태워다 주셨는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에 그 버스가 자전거 곁을 좀 요란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자가 탄 자전거가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흙탕물도 닦지 않으시고 당장에 저자부터 살피셨던 거죠. 뭐 괜찮냐 이렇게 거듭 물으시면서요.
0: 예.
1: 그때 저자는 엄마 얼굴을 보고서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말아야 되겠다. 또 다시 서는 일에 지나치게 비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다 괜찮은 일이고 다시 일어서면 그뿐인 일이라고 담담히 마음 먹기로 결심한 거죠.
0: 예.
1: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장애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아이들도 저자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았다는데 아마도 그 자신의 큰 체격 덕분인 것 같다고 뭐 그런 말도 합니다.
0: 예.
1: 저자도 어깨를 툭 치고 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목소리를 낮춰서 왜, 뭐 이렇게 응수했다.
0: 예,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말자라고 다짐한 계기가 참 뭉클한데요. 그 다짐이 청소년기를 씩씩하게 보낼 수 있었던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쯤에 그 의

0: 의족과 의수도 바꿔야 했대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의수와 의족이 변색되고 또 몸이 자라면서 잘 맞지 않아서 그 닿는 부위가 짓무르고 통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부모님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바꿔주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에게 저자가 남들 보기 좋으라고 왜 돈을 쓰냐 이러면서 스스로 그 의수에 붕대를 칭칭 감았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넘어져서 제가 붕대를 감았구나 뭐 이런 줄 알았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본인도 아주 좋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건장한 청년 또 어른으로 성장하는 또래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볼 때면 속절없이 절망했을 때도 많아서 잠깐이지만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실제로 수면제를 구해달라고도 했다는데요. 친구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황급히 도망치는 걸 보면서 타인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고 이렇게 고민을 쏟아놓는 것도 역시 폭력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다시 하면 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이후 저자의 삶의 신념이 됩니다.
1: 예, 정말 폭풍 같았을 사춘기를 지내면서 깨닫고 다짐하는 것들이 성인이 된 저자의 삶에 어떤 풍경을 만들었을까요?
0: 예, 그 저자가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을 이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저자는 패럴림픽을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팔다리가 없는 독일 수영선수 때문이었는데요.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저게 가능한가? 자신의 생각에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 걷고 뛰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늘상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사실 내가 장애인으로 뭘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또 어설프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도 또 목표한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번번이 이런 고민이 저자를 넘어뜨렸죠. 취직이 어려워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선배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날 그 한 손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계단을 오르는 원용이 형을 보고서는 거듭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1: 그래도 삶의 고비마다 내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겠죠. 그 저자는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거냐고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벽을 탁탁 두드리기도 했대요. 그땐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생각해보니 과연 내가 장애인이라서 차별당했던 것보다는 어쩌면 실패의 원인은 좀 더 본질적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문제였다는 건데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또 뭘 잘하고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죠. 저자는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그 엉뚱한 사회와 회사를 탓하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뭐 그것도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끌어올리면서 계단을 오른 원용이 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운전면허에도 또 수영에도 도전하죠. 그리고 끝내 성공하고요.
1: 그 상황에서 원용이 형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0: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영도 물에 들어가면 되고 등산도 산에 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기도 전에 걱정이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겁내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선 먼저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저자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은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더 많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기꺼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죠. 그리고 인턴으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내가 정말 진짜 사서가 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족 때문에 살갗이 벗겨지면서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또 걸어서 학교에 도착해 공부하고 다시 인천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낸 땀과 의지 또 희망과 소망이 차곡차곡 쌓여서 드디어 단 한 명을 뽑는 서울시청 도서관 장애인 사서 공개 경쟁에서 임용이 되죠.
1: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증명이 됐군요.
0: 네. 그 저자는 글 곳곳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당부를 거듭합니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해라. 하지만 절대 실행에는 옮기지 맙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마법같이 분명 다시 일으켜 세울 조력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강조하면서 포기하지 말자고 그냥 우선 해보자고 이렇게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1: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포기하지 말자 라는 거죠.
0: 네.
1: 가장 쉬운 말 같지만 사실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0: 예, 그렇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기보다는 살아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에 지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뭉클한데요. 글에 담긴 저자의 목소리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절뚝이는 내게는 걷는 일이 도전이었고 사는 일이 견디는 일이었던 내게는 그 순간이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는 패배자도 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나였다.
1: 예, 장애인 문학 버티고 살아내자, 힘내고 도전하자는 씩씩한 목소리가 담긴 신명진의 에세이 다리가 될게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 신촌.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0: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 근로지원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를 지원하는 분인데요.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아서 지난 19일에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0: 그러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네,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배양희 이사장 만나보시겠는데요. 이 단체는 기증받고 기부받은 물건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40명이 고용이 돼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양희 이사장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2: 지금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에 발달장애인의 퍼센트가 6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6명은 발달장애인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명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렇게 유형별, 장애 특성별 개인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서비스는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1:2, 뭐 1:3 동시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신규로 이제 취업이 됐어. 그런데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받아야 돼. 그런데 막상 예산이 없으니까 또 받아야 되는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인데요. 이게 모든 내용들을 근로지원인 사업에서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은 진짜 근로지원인보다는 어쩌면 직무지도원, 그 잡코치가 조금 더 맞는 설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점차적으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유용한 인적 지원 서비스 설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막상 이 모든 것들이 당사자와 수행기관 그리고 사업체 또 공단 이 네 개의 모든 그 이 관계 당사자들이 또 의견들이 맞춰져야 되고 사실은 어렵죠.
0: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정말 적합한 제도로 가기 위해서 많은 걸 고민을 해야 하는군요.
1: 네. 사실 또 근로지원을 하다 보면 이건 장애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은 업무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 관계 지원 등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각 장애인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1이 아니라 장애인 2명, 3명의 근로지원인 1명 이렇게 2:1, 3:1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돌발 상황으로 근로지원인이 위험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0: 정말 네. 여러모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배양희 이사장은 매년 바뀌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도 변화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이 근로지원인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 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 근로지원인 처우가 개선이 되고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2, 1:3으로 그냥 시간 똑같고 뭐 직종이 똑같다고 해서 묶는 게 아니라 특성별로 묶으면서 그냥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에서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소그룹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화된 인력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분리해가지고 근로지원인과 잡코치 트랙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저희 기관에도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을 해주신 근로지원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게 두렵지가 않대요. 근로지원인 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2월에 입사한 친구가 뭐 지금까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어요. 월급을 모아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20살, 21살에 입사한 친구들의 은퇴를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제도들이 그래서 저희는 더 애쓰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장애인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저도 그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고요. 네. 자, 이어서 어떤 분 만나볼까요?
1: 네.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로지원

0: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화 팀장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여기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진화 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0: 네. 20년 전인 2006년에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전국에 10명이 있었는데요. 예. 20년이 흐른 지금은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예산의 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실을 들어보시죠.
2: 지금 현재에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나가질 않으면 그 예산이 증액이 되면 다 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예산 안에서 희망자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새로 서비스 개시조차 못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을 재평가를 좀 고도화시켜서 커트시키고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산을 다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로 뭐 내가 장애인인데 취업을 했는데 정말 근로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똑같고 기존 사람은 안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토로하시죠. 그 부분이 좀 신규 수요들을 어떻게 다시 해결하고 그분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존의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재평가해서 정말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1: 결국 문제는 예산인 건데요.
0: 그렇죠.
1: 예산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0: 네. 이게 일반 회계가 아니어서 증액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진화 팀장도 그런 현실에서 대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진화 팀장은 이 근로지원인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장애인 근로자들도 일을 잘하고 근로지원인도 활동하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도 많아졌다는 뜻도 예.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집에만 있지 않고 또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2: 자회사를 두든 장애인 표준사업장 두든 아니면 또 스포츠 선수들 채용해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지원하시면 장애인 고용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또 전문직인 분들은 새로 채용되시니까 이제 또 그런 수요가 있고 그게 제일 좋죠. 장애인 이용자 선생님들이 아 내가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지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사례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장애인들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그때가 제일 뿌듯하죠. 저희가 그 근로지원인을 보통 채용하면 경력이 단절됐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주로 근로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취업자가 늘어나면 근로지원인 채용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저는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이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20년을 맞이한 만큼 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미경의 세월 따라.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취업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일을 오래 하는 장기 근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현장에서는 취업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첫 출근은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분이 한 달 뒤에도 출근을 하고 있는지, 세 달 뒤에도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1년 뒤에도 그 일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할 때 취업 성공보다 고용 유지라는 말을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요즘은요, 취업을 몇 명이나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분이 얼마나 오래 근속하시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0: 예, 취업을 하는 것과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적성에 맞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 자체는 직업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 직무에 적성이나 흥미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근속은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 출근길을 감당할 체력, 퇴근 후 회복하는 시간, 가족들의 태도, 주말의 휴식 같은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터 안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터 밖에서의 삶이 안정되어야 직장 생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0: 예, 퇴근 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뜻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출근하기 전의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일은 모두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가 무너지면요, 다음날 출근도 힘들어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못 잔다거나 스트레스를 풀 적절한 방법이 없게 되면 결국 다음날 지각이나 결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서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업을 시켜드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지각을 자주 하시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살펴보니

0: 전날 밤에 핸드폰을 보시느라 새벽에 잠드는 패턴이 이어졌던 거죠. 또는 직장 안에서 스트레스를 어디서도 해소하지 못해서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퇴사로 결론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았다거나 누군가와 미리 상담을 했다면 퇴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1: 예, 결국 취업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직장 안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봐야 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분들의 생활 리듬입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침 식사는 가능하신지, 출근하시기 전에 시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는요, 시간이 촉박해지면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결국에는 출근 거부나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를 전날 저녁부터 미리 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거나 가방을 챙겨놓는 작은 준비가 다음날에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1: 예, 가정에서의 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0: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역할은요, 당사자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조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빨리빨리 준비해 라고 재촉하시기보다는 아침에 해야 하는 일을 순서를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가방을 챙기자처럼 순서가 눈에 보이게 되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립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퇴근 후에는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0: 네, 퇴근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몸을 회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래도 잔소리나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오늘 어땠어? 실수는 안 했어? 누구랑 대화 나눴어? 이런 질문들이 걱정에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귀가 후에는 가장 먼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씻고 간식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긴장을 낮추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1: 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쉬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정신장애인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 나 힘들다, 쉬고 싶다, 내일은 좀 천천히 하고 싶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언어로 잘 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에 시달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출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퇴근 후에는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만 말해볼까?처럼 짧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예, 가족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적절한 거리 조절입니다. 취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족분들도 똑같이 긴장을 하십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혼나지는 않을까, 잘 적응을 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지나치면 직장에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작은 갈등까지 가족이 대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로 성장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뒤에서 지지를 하되 직장 생활의 주인공은 당사자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 예, 직장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직장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점검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문제가 생긴 뒤에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짧게 확인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무는 잘 이해되는지, 속도는 괜찮은지, 쉬는 시간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나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거나 업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적응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 직장에서 익혔으니 다른 업무도 잘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예, 혹시 부모나 지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0: 네,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출근 전에 배가 아프다고 말하거나 퇴근 후에 바로 잠이

0: 하기 위해서는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 퇴근 후 회복, 가족의 거리 조절, 그리고 직장의 점검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출근하는 순간에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될 때 비로소 오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0: 예,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를 듣고 계십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한 달은 장애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이번 달에는 손끝으로 읽는 몬드리안 작품, 수어로 노래하는 핸드스피크의 무대, 그리고 주디스 스콧의 섬유조각 작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장애 예술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텐데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장애 예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곳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 예, 장애 예술에 관심이 생긴 분들께는 꽤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그러면 어디서부터 알아볼까요?
2: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입니다. 줄여서 장문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애 예술과 관련된 정보와 소식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는지, 어떤 공연이 올라와 있는지 그런 정보는 물론이고 장애예술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다양한 행사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이음 온라인이라는 장애예술 전문 지식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어서 기사나 인터뷰, 웹진을 통해서 장애예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관심이 생겨도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1: 예.
2: 그럴 때는 어포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나 이음 온라인을 검색해보시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과정도 있다고요.
2: 네, 장문원에서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교육뿐 아니라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기획자나 매개자,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수시로 마련됩니다. 이런 교육에 참여하게 되시면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장애예술이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1: 예, 다양한 장애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모두예술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2023년에 문을 연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인데요. 장애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 교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예술가들의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배리어프리 공연 그리고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요. 음성 해설, 자막, 수어 통역 같은 접근성 서비스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고요. 단순히 장애인도 공연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공연을 만드는 과정과 관람하는 방식 전체에서 접근성을 생각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읽을거리도 좀 추천을 해주시죠.
2: 네, 이미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장애예술 전문지입니다. 영어 E에 알파벳 E에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이미지라고 읽는데요. 이 잡지에서는 장애예술가들의 작품 세계, 활동 이야기, 전시와 공연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을 짧게 보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0: 글로 읽으면서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이어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작품만 보는 것보다 작가의 작업 방식과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1: 예, 체험을 통해서 장의예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0: 사실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서울 망원동에 있는 무광도예라는 도자기 공방인데요. 이름이 좀 특별하죠? 예. 네, 없을 무의 빛 광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빛이 없는 공간, 완전한 어둠을 뜻하는데요.
1: 예.
0: 이 공간에서는 시각이라는 익숙한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감각을 사용해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장애예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눴던 감각과 표현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1: 예, 완전한 어둠 속에서 도자기를 만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도예에는 섬세한 작업이 많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0: 모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참여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신다고 합니다. 도자기는 보면서 모양을 잡고 다듬는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손의 감각으로 흙을 만지게 됩니다. 흙의 온도와 무게, 손끝에 닿는 결을 느끼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릇을 빚다 보면 어느새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암흑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필요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의 위치나 움직임을 잡아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1: 예, 듣고 보니까 잘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 체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체험이 끝나면 직접 빚은 그릇을 완성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내 작품이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해보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보는 경험도 아주 새롭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만든 작품은 단순히 예쁘게 완성된 그릇이라기보다 다르게 감각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고 보면 조금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도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손으로 흙을 다듬고 형태를 찾아가며 다르게 감각한 과정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예, 이 체험은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어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군요.
0: 그렇습니다. 이 체험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잠깐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한 시각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사물을 다르게 느끼고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장애예술을 볼 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작품이 어떤 감각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볼 때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광도예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그 장애예술을 접할 때 작품 안에 담긴 감각과 또 그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1: 예, 직접 경험해 보는 경험도 장애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0: 네, 공방을 소개하는 말 중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 문장이 이번 달에 나눈 장애예술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중에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면 한 군데쯤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시나 공연을 보셔도 좋고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셔도 좋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애예술을 만난다는 건 모든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품이 만들어진 감각과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6월 한 달 동안 장애예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달력을 확인해 보니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2026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반년이 남았네 하는 쪽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목표만 세워둔 채 시간이 흘러가버린 분들 계실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잘해온 일이 있다면 남은 6개월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과제겠죠. 중요한 것은 지난 반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반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을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작은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 하나, 미뤄두었던 도전 하나를 다시 꺼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아쉽다는 말보다 잘 보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조금 더 충만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곡은 바이브의 노래, 장혜진의 피처링이 더해진 노래 그 남자 그 여자 같이 듣습니다.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월 초 장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소통의 장, 청년장애인 정책 포럼 이음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처음 출범시킨 이 포럼은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장애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시각장애인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연구자이자 장애 청년 당사자인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승원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담아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을 감상합니다. 이제 노래 먼저 듣죠. 응급실.

0: 이달 초에 발대식을 가진 청년장애인 정책포럼의 특징은 장애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시각장애인 정송원 씨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 발대식에 참여하셨죠?
1: 네.
0: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희 청년 장애 정책 포럼은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장애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한국장애인 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네. 이 포럼의 이름이 이음이에요.
1: 네.
0: 어떤 의미입니까?
1: 이음 하면 무언가 있다. 라는 이어간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들리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이어져 있고 그리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어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포럼에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유형이 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1: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대체적으로 많은 유형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0: 몇 분이 함께 하게 돼요?
1: 총 24분이고요. 단순히 장애 청년, 비장애 청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연구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 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장애 가족을 둔 분들, 여러 당사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 시각장애인 단원으로는 우리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승원 씨는 현재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저는 이제 그 급수가 있었을 때, 등급제가 있었을 땐 1급으로 앞에 있는 사물만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고 글씨도 한 32포인트 이상으로 한 장 정도를 읽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네, 중증 시각장애입니다.
0: 네. 네. 그 어려서

0: 그래서
1: 네, 선천적으로 그랬습니다.
0: 그러면 맹학교를 나오셨나요?
1: 아니요, 저는 통합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 통합교육 할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1: 네.
0: 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1: 아, 일단 옆에서 저의 이제 학업이나 일상을 보조해주는 공익요원을 받았고요.
0: 네.
1: 네, 그렇게 대필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요즘에도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노트 필기하고 네, 하는 걸 합니까?
1: 제가 99년생이어서 저희 네. 때는 아직 AI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0: 그러면 칠판 글씨는 어떻게 했어요?
1: 모두 다 이제 그 공익요원이 제 거에다가 받아 적어주고 대신 읽어주고 그걸 외워서 시험 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0: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중증장애인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대학 무렵에 이제 중증장애인이 됐어요. 서서히 떨어져서. 근데 그때는 칠판 글씨를 옆에 짝이 읽어줬었어요. 그런데 99년생의 경우는 공익요원이 옆에서 예, 해결해 줬군요.
1: 사실 가족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0: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 어떻게 해서 승훈 씨가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대표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 청년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국회, 뭐 시민단체, 이런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장애인권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장애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발대식에는 보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장관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1: 네.
0: 발대식 현장은 어땠어요?
1: 발대식 현장은 이제 청년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쾌하게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분과, 자립분과, 문화분과, 그리고 접근분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분과들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과 함께 이렇게 질문 한 가지씩 뽑아서 질의응답하고 수료식이 아니라 그 위촉식 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0: 아,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위촉장.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있습니다.
0: 아, 그럼 앞으로 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이제 총 4회로 진행이 되고요. 1회차는 이제 6월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장 수여식과 장관님과의 질의, 그러니까 OT 위주로 진행이 됐고 2회차, 3회차는 이제 진짜 이 네 개의 분과에서 주제를 이렇게 좀 딥하게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에는 네, 최종 수료식과 함께 네, 그 전달식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총 4회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0: 네, 분과는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1: 네, 교육, 문화, 접근, 자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0: 승원 씨는 어느 분과에서 활동하세요?
1: 저는 교육분과에서 있습니다.
0: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1: 아, 그것도 있고 또 하필 또 교육분과장이라는 이제 분과장을 맡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겪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교육분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 분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1: 네. 본인이 선택을 하고요. 네. 자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0: 교육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범위가 정말 넓잖아요.
1: 네.
0: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1: 아무래도 저희는 청년이라는 이제 그 집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년의 교육이라고 이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제 전환기, 성인으로 전환됐을 때의 전환기 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분과원들은 몇 명이라 돼요?
1: 저 포함 총 네 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같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재미도 있고 합니까? 어떻게 호흡도 그렇고 좀 궁금하네요.
1: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교육이라는 관심사를 통해서 사실 장애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사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0: 아.
1: 근데 굉장히 이제 장애인 시켜서 교육 강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특수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많더라고요.
0: 상당히 전문적인 대화도 오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아, 맞습니다.
0: 그러면 특히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셔요?
1: 일단은 교육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고용으로 그리고 좋은 자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층의 사다리인 것 같아요. 초기 사다리. 그랬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한 입학률 자체는 진짜 많이 늘었긴 합니다만
0: 네.
1: 장애인들이 아직 갈 수 있는 학과, 꿈꿀 수 있는 학과는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예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아직도 진입을 못하고 있고요.
0: 학교 안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1: 입학 전형은 넓어져서 기회는 평등하다 할지라도
0: 네.
1: 막상 들어가면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근로 학생을 붙여주는 게 가장 큰 제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직 지원 체계가 엄청 전문적이고 모든 곳이 상향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0: 밖에서 볼 때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학교마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애학생이 원하는 만큼 학습 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군요.
1: 아, 맞습니다.
0: 승원 씨가 지금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1: 네.
0: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1: 자,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은 대학원이라는 곳은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0: 네.
1: 우리 근로학생을 붙여주는 기준은 대부분 수업별로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0: 네.
1: 도움을 받더라도 너무 그 정도가 적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을 사실은 활용을 하고 싶은데
0: 네.
1: 왜냐하면 근로지원인에 못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0: 네.
1: 하지만 근로지원인은 표준 고용관계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근속이 아니어서 관계가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연구하고 그걸 자료로 만들고 또 발표물로 또 제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근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일로 여겨져요. 그런데 맞습니다. 고용돼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대학원에 따로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될까요?
1: 제 생각에는 근로지원인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이제 복지부랑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든가.
0: 네, 유사하니까.
1: 예. 아니면 이런 지원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에서 전문 활동 지원인을 좀 길러내는 방법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를 접근하는데 음성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0: 네.
1: 대학원의 자료들은 특히 통계가 많아요. 통계는 음성 프로그램으로 읽히지가 않거든요. 많은 단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 보통 장애 대학생들이요. 장애 학생 도우미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박사 과정 학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상 지원이 알맞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교재 같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지원이 되는데
0: 네, 강의실 이동하는 건 어때요?
1: 강의실 이동하는 거요. 강의실 이동하는 거는 이제 딱 근로 학생들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딱 강의실 이동하고 대필해주고 네. 여기까지가 학생들의 일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지점이 큰 것 같습니다.
0: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박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

0: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1: 맞습니다.
0: 너무 미약하군요.
1: 교수님과 이제 연구실을 함께 쓰고 있는 연구자 선생님들의 선이 좀 아직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 네. 아, 교수님, 지도 교수님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게 참. 승원 씨는 저 사실 심중구의 새성고기와 구면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 3년 전에 장애 청년 드림팀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이번 포럼과 마찬가지로 장애 비장애 청년이 그 함께하는 활동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1: 장애 청년들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장애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게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비장애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당사자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조금 더 이런 인식 개선인 아무래도 이런 많은 접촉 경험 같이 소통하면서 네.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0: 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장애 청년들은 나의 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비장애 청년들은 자기 당사자의 일은 또 아닌 거잖아요.
1: 네.
0: 뭔가 좀 열정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1: 제가 만났던 비장애 청년들은 진짜 당사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던져봤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너는 대체 이거 왜 하니?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내가 정말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를 가정하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답변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0: 네.
1: 대신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어떤 결과물을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사자 위주로 많이 이렇게 차출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나는 좀 묻히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1: 일단은 제가 이제 장대넷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개개인의 관심사와 우리 단체가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어주자. 저희 이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 있다의 이음처럼 뭔가 본인의 관심사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야 비장애 청년들에게도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요.
0: 네.
1: 근데 서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장애 청년들도 비장애 청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비장애 청년들도 장애 청년들을 대하기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까 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나가고 이렇게 뭔가를 깨어지고 서로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어쩌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시각장애인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러려면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요. 적극적으로 네. 활동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승훈 씨는 네.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1: 네.
0: 시각장애인이 이런 정책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보십니까?
1: 일단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 장대넷이라는 단체에는 시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0: 아.
1: 그리고 어딘가를 항상 갈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재현하는 시각장애인 스피커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이 발휘하는 강점이라면 무엇이 될까요?
1: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네. 좋은 게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한데 결국에 목소리라는 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능력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발표하고 우리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0: 네.
1: 이런 과정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당사자가 하는 말이니 아무래도 울림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적극적인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1: 네.
0: 다른 장애 유형의 분들과 네,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할 기회도 좀 많이 있습니까?
1: 저희 장대넷과 그리고 이 청년 장애 청년 정책 포럼 여러 장애 유형들이 모여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지만 여러 장애인 그리고 장애계가 워낙 소수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장애 유형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한 친구 뒤에서 시각장애인이 따라가잖아요.
0: 음흠.
1: 그러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내 장애 정도밖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서로 이렇게 또 이야기해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휠체어를 밀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너무 편한 거예요.
1: 그렇죠.
0: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까? 발밑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1: 네.
0: 정말 편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일 아닌가 하는
1: 맞습니다.
0: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청년 장애인 정책 포럼을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꼭 정책에 반영되면 좋을까요?
1: 일단 저희는 교육 문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을 받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꼭 고등교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업 재활이어도 되고 본인의 욕구와 맞게 직업을 구하고 자립할 때 주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0: 네.
1: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다 재현해 나가고 싶고 꼭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건 복지부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건 교육부가
0: 네.
1: 여러 부처들이 복지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0: 앞서서 고용노동부 얘기도 하셨는데
1: 네.
0: 그렇게 좀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게 돼요.
1: 네, 맞습니다.
0: 이번에는 좀 다른 활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지난 4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는 또 어떻게 함께하게 된 겁니까?
1: 정말 좋은 기회로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복지법 11조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고
0: 네.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0: 네.
1: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해야 될 것도 많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거기는 지원을 하신 거예요?
1: 추천을 받았어요.
0: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군요.
1: 네.
0: 그 위원회 출범 이후에
1: 네.
0: 우리 승원 씨가 최초의 청년 장애인 민간위원이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동안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1: 네.
0: 승원 씨가 최초라는 건.
1: 네.
0: 그 위촉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일단 너무 꿈 같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야겠다.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야 더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장애 청년이기도 하지만 장애 청년이라는 그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가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고 목소리 내되 저는 시각장애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뿌리 깊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이 청년 장애인과 기성세대 장애인이 바라보는 이 정책 과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1: 지금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가 되었고
0: 네.
1: 또 이제 UNCRPD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될 커다란 패러다임 안에서 장애 청년의 목소리는 사실 조금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0: 장애 청년의 삶을 여러 논의의 중심에서 함께 메인스트림으로 주류화시키고 이렇게 논의의 당사자가 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결국에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네. 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끝으로요. 포럼 활동과 정책조정위원회 이 활동들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지 또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네, 함께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장애 청년 활동을 지금 8년 차 이렇게 계속 해오게 되면서 여러 장애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방송을 듣고 언제든지 또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또 들려주시면 좋겠고 네. 장애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또 이제 시각장애 청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정책 안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배우고 노력할 테니 니까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결국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참여할 때 네. 어떤 것이든 발전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 얘기 그대로 해주시네요. 자, 올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활동 저도 기대하고요.
0: 네,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의 시각장애인 단원 정승원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중의 노래 같이 듣죠. 그랬나 봐.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직에 오래 계셨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오래전 일인데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두발 규정이 있던 시절, 유독 긴 머리를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머리를 자르라고 지적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한쪽 귀에 장애가 있어 머리로 가리고 있던 학생이었답니다. 또 한 번은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시청각실에서 가수 윤한기의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더랍니다. 알고 보니 청각장애 학생이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때 무척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조금 더 살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고요. 글쎄요, 저 자신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두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장애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딱히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살피려는 노력. 그런 마음들이 쌓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훈아의 노래 듣습니다. 기장갈매기.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방에 연주 가셨다고요?
1: 아, 네네.
0: 지방 연주회에 가면 간 김에 지역을 좀 둘러볼 여유도 있습니까?
1: 연주 가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나면은 지쳐서 집에 오기가 바쁘죠.
0: 아유, 왠지 좀 슬픕니다. 거기까지 가서.
1: 가끔 이렇게 이렇게 자고 오는 연주가 있어요. 네. 그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만도 한데 보통 이렇게 일하러 가면 좀 그런 여유를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좀 이렇게 여행하겠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는 좀 또 시간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참, 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이 음악가들의 이런 형편, 상황 알고 그 연주를 들으면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그 음악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어디 간다 이러면 뭐 거기서 놀겠지, 놀면 사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 음악에 대해서 모두 다 집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바그너의 곡이에요. 발퀴르의 기행.
1: 네.
0: 그 이 곡이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곡이라면서요?
1: 네네. 그 바그너는 그 뮤직 드라마라는 것을 이제 창시를 했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위해서 극장을 지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만의 그 뮤직 드라마를 상영하기 위해서 극장까지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0: 네.
1: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독일의 바이로이트에 가면 바그너 축제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서 이 공연이 되는데요. 바이로이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0: 네.
1: 몰려들기도 하죠.
0: 그렇게 큰 꿈을 품으니까
1: 네.
0: 이렇게 후대에서까지도 이렇게 세계에서 모여서 음악을 즐기는 장을 또 마련을 하셨군요.
1: 그 극장은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바그너가 지었기 때문에
0: 네.
1: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큰 악기, 큰 소리 나는 악기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한데 너무나 적절하게 잘 울리고 성악가 그 노래 소리도 너무나 잘 조화롭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막 그 등장 인물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것까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철사도 이용 그 와이어죠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정말 무대 예술 종합적인 무대 예술을 위해서 그 바그너가 직접 감독하고. 모든 그 건설이나 그런 제작 과정에 다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0: 니벨룽겐의 반지는 어떤 오페라예요?
1: 이 옛날 그 북유럽의 전설, 독일 쪽의 전설을 소재로 해서 신들과 신들의 왕과 그 거인족과 또 니벨룽겐 난쟁이족 간의 다툼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적인 전개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바그너가 각색을 해서 총 15시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 15시간을 하루에 다 공연을 못하고 그래서 나흘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0: 네, 니벨룽겐이 외소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었군요.
1: 네.
0: 근데 총 연주 시간이 15시간이나 돼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뮤직 드라마를 관람하려면 휴가를 내야 돼요.
0: 음흠.
1: 휴가를 내고 바이로트에서 만약에 그 공연한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숙소를 잡고 여행을 가서 그 관람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저도 그 버킷리스트에 여기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0: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퀴레는 뭘 의미합니까?
1: 그 신들의 왕의 딸들 그 여자 딸들인데 막 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그 날아다니는 그 장면. 뭔가 여전사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뭔가 스케일도 크고요. 많은 걸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음악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게는 발퀴레들의 기행. 이라는 거는 좀 뭐 기이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그렇죠. 네. 그 극중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알려면 너무 복잡한데 사실 이 음악은 독립적으로도 많이 연주가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영화 죽음의 묵시록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그래서 많은 네.

0: 기회이실 거예요. 그 이 박은호의 그런 어떤 음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영역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에서 점점 발전해서 현대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또 마그너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1: 네, 이게 영화 음악에 참 어울리는 곡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네. 군사들이 출정식을 할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어울리는 음악 같기도 합니다.
0: 맞아요. 거기 그런 장면에 또 잘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 곡이 작곡되고 발표된 게 거의 150년 또 더 된 그런 작품인데도 현대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에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감각의 어떤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박은호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었나 합니다.
1: 네, 연주가 굉장히 웅장하고 훌륭하다는 느낌인데 연주팀은 어디입니까?
0: 파리 관현악단이고요. 지인은 로린 마젤입니다.
1: 박은호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발퀴레의 기행 이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이 책의 구성 우리 주변에는 동기부여를 포함한 수많은 주제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유전자 변형식품은 해롭다,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믿으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유발된다.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동기부여의 과학을 배우고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문제가 많은 동기부여의 신화를 깨부수고 최첨단 과학 지식과 그에 기반한 전략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각 장에서는 어떤 신화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반박 텍스트를 사용해 잘못된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믿었던 신화가 깨지고 나면 그 자리는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인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 진부한 농담이 불쑥 등장할 수도 있다. 각 장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 책에 담긴 에피소드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인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허구를 가미했다. 일부는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그대로 실었다. 이 책은 동기부여에 관한 10가지 통념을 다룬다. 필자들은 여러 방식을 이용해 그 신화를 발견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검색했다. 정보가 넘쳐났다. 인터넷에서 부모들은 이런 조언을 받았다. 유난히 동기가 약한 아이들이 있다. 아이에게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또래 압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따라잡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된다. 한편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정해주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면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메시지가 일상적이었다.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어라라는 말이 슬로건처럼 어디에나 퍼져 있었다. 필자들은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동기부여의 과학을 가르친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믿고 있는 상식도 파헤쳤다. 그 결과로 나온 10가지 신화를 이 책에서 다룬다. 우리는 그렇게 찾은 신화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미국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각 신화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답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책에 담긴 10가지의 신화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6개가 참가자의 50%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한 가지 신화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두 9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가 약하지만 분명히 일반 대중에 퍼져 있고 직장에서도 작동해 매일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두 개는 참가자의 4분의 1 미만. 각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 1장에서는 누군가는 동기가 강하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매우 흔하게 퍼져 있는 이 고정관념은 동기를 성격적인 특징으로 본다. 만약 동기가 개인의 특성이라면 바꾸기가 어렵다. 이 관점은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과학적 시각에 따르면 누구나 동기를 지니고 있다. 가령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게임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동기를 올바른 목표로 향하도록 바꿔주어야 할 뿐이다. 2장에서는 보상이 동기를 촉진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룬다. 필자들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믿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그 감소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상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보상보다 유용한 다른 방법들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경쟁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난 경쟁심이 강해. 난 경쟁할 때 동기가 부여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경쟁은 보상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동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기 요인으로서 경쟁의 미묘하고 복잡한 측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동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만 지니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목표 달성 전략도 따라야 한다. 5장에서는 시각화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몇 년 내내 상상해도 실제로 그 순간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를 떠올리고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설계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조절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탐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생각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이 말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부여가 번쩍하고 계시를 내릴 때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로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마침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성에서 창의성을 끌어내는 편이 낫다. 이 장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을 알려줄 것이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준다. 8장에서는 시스템이 동기를 방해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을 다룬다. 많은 사람이 시스템이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동기를 억누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스템이 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기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시스템은 통제감과 함께 유능함, 자율성을 느끼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해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9장에서는 칭찬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우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또는 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메시지로 동기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지만 능력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신감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9장까지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본 뒤 10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적으로 개인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고정관념을 파고든다.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적의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을 합쳐서 최적의 동기부여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동기부여 알고리즘도 제공한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자신의 동기부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해결 방법을 즉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해 모든 고정관념이 그러하듯 동기부여에 대한 고정관념도 널리 퍼져 있고 끈질기게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그것을 깨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임무를 위해 결성된 팀이다. 우리는 제각각 그 임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갖추었다. 심리학의 여러 하위 분야를 다루고 동기부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왔다. 첫 번째 저자, 웬디 그놀릭 박사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기부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육아에 중점을 둔다. 육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부모 통제와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그롤닉 박사는 동기부여 전문가 역할을 맡아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의 접근법을 보탠다. 두 번째 저자 벤저민 헤디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고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수다. 교육 심리학자로서 학습 분야의 동기부여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식, 태도, 감정, 인식을 바꾸는 동기를 연구한다. 헤디 박사는 고정관념 깨기 전문가 역할을 맡아 학교 수업 중심의 관점을 보탠다. 세 번째 저자 프랭크 워렐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다. 이 책이 쓰인 당시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학교 심리학자로서 학교라는 환경

에서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영재교육과 인재개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편집했으며 위기 청소년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및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다. 최적의 성과, 인재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전문가로 이 책에 참여했다. 우리는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개인의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서로의 지식을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목표는 동기부여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은 동기부여의 과학을 따라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2장.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오해. 보험 영업사원 글렌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에서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 그는 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로 아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인 제니퍼와 러셀은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이지만 글렌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에 따르면 제니퍼는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사교적이고 러셀은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에 글렌은 아이들이 시험에서 A를 받을 때마다 10달러씩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학업에 대한 동기가 커질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제니퍼와 러셀 모두 이 결정을 반겼고 둘 다 다음 학기에 여러 과목에서 A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렌의 영업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져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보상 전략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A를 받는 횟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기 전보다 줄어들었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다. 금전적 보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버지 글렌은 어떤 다른 방법을 아이들에게 써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행동이 먼저, 동기는 나중이라는 최신 심리학이 밝힌 실행의 원리를 담은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인조 제위 4년째인 서기 1653년 양력으로 10월 29일 광해군이 귀양살이를 했던 제주도의 그 장소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해 8월에 선박이 표류하여 제주도에 상륙했던 네덜란드 상인 하멜 일행이 그보다 무려 27년 전에 역시 제주도에 표착했던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벨테브레는 나중에 조선으로 귀화하여 이름을 박연으로 바꿨죠. 우선 하멜 표류기의 해당 대목을 살펴볼까요? 이 표류기는 하멜이 자신을 1인칭으로 하여 기술한 일기체 기록이므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대목은 하멜 일행을 나타냅니다.
0: 우리는 조선 국왕의 명을 받고 통역관으로 제주도에 온 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2: 당신은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이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소?
3: 본래 이름은 얀 얀세 벨테브레이며 네덜란드의 더 레이프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소. 1626년에 홀란디아 호를 타고 고국을 떠났으며 도중에 아우베르 케르크호로 바꿔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역풍을 만나 이곳 제주 해안으로 떠밀린 것이오. 나를 비롯한 세 사람은 식수를 구하려고 보트를 타고 상륙했는데 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소.
2: 그러면 바다에 떠 있던 모선은 어찌 된 것이오?
3: 모선은 우리 셋을 버려두고 그냥 달아나 버렸소.
1: 세 사람 중에서 박연을 제외한 두 사람은 병자호란때 청나라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대목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이어지는 문답입니다.
4: 그럼 당신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시오?
3: 나는 이 나라 국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에서 살고 있으며 왕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소이다.
4: 그럼 이번에 이 섬에는 무슨 일로 내려온 것이오?
3: 이 섬에 표류해온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라는 어명을 받고서 내려온 것이오.
2: 그런데 당신은 국왕이나 다른 관리들에게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사키에 가면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선이 있을 것이고 그 배를 타면 조국에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3: 나도 국왕과 고위 관리들에게 일본의 나가사키로 보내달라고 수차 청을 하였지만 매번 거부당했소이다.
1: 잠깐, 이 시기에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비롯한 서양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를 부단히 드나들었다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일본이 국제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된 배경을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 왜구들이 동남아시아에 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올 때 왜구들을 통해서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존재를 금방 알게 됩니다. 마카오에만 오면 금방 다 알게 되고요. 왜구들이 뭐 필리핀까지도 나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건 뭐 기본적으로 원나라 때부터 있었고 코리아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정보를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에 가면 엄청나게 무역을 잘할 수 있어.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면 걔네들은 일부러 항로를 찾아서 코리아로 왔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북경과 한양에 사신이 오갈 때 육로로만 왔다 갔다 했고 해상교통을 명나라가 막았었거든요.
1: 이런 연유로 해서 조선은 해상을 통한 국제 교류나 무역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주에 표류한 하멜 일행의 당면 목표는 우선 조선을 떠나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야 고국인 네덜란드로의 귀국길이 열릴 테니까요. 그런데 같은 표류민이었던 박연 역시 그동안 일본행을 여러 번 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하멜 일행은 다시 묻지요.
4: 그럼 우리도 결국 일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1: 그렇자 박연은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3: 당신들이 날개 달린 새라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조선은 표류해온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2: 그럼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방법이 없겠습니까?
3: 별 수 없어요. 이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고 지급된 옷 입으면서 결국 이 땅에서 생을 마쳐야지요.
1: 그런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벨테브레, 즉 박연이 표류해 왔을 때 당시 조선에서는 그를 일본으로 보낼 의향이 있었지만 일본 측에서 거부를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6: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또 벨테브레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송환에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그 천주교 탄압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낼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 조선에서는 그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근데 보니까 숙련된 뱃사람이다 보니까 배에 장착된 포도 쏠 줄 알고 이제 그런 재능이 있다 보니 그러면은 잘 됐다라고 해서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여성과 결혼시켜서 이제 한국 이름이죠.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도 줘서 귀화를 시킨 거고 훈련도감에서는 주로 이제 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결국 하멜 일행은 제주도에 내려온 박연으로부터 일본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하멜은 그날의 일기에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0: 벨테브레는 우리에게 너희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나라는 외국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서 이 나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만일 도성으로 올라가서 국왕을 대면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통역을 해줄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이 곧 큰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다. 박연이라는 조선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놀랍게도 모국어인 네덜란드 말을 거의 잊어버려서 우리도 처음에 그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우리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한 달 만에 네덜란드 말을 다시 배웠다.
1: 그런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고운당 필기의 기록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하멜 표류기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0: 하멜 등 표류해온 사람들이 박연에게 말하였다.
7: 우리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일본, 특히 나가사키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만약 조선 조정에 잘 얘기해서 우리를 일단 일본으로만 보내준다면 기회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그러자 벨테브레가 이렇게 말했다.
3: 일본의 여러 항구 중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국제무역시장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몰려드는 상선이 너무 많아서 상륙은 하지 못하고 모두 선박 안에서 교역을 하고 떠납니다. 게다가 일본의 법은 비록 자기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표류했다가 돌아온 자는 번번이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근년에는 예수교도들이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으로 뒤섞여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잡아서 대마도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는 물건을 모두 탈취하고는 그들을

0: 모두 죽여버립니다. 지금 당신들을 일본으로 보내면 목숨이 온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와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어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넉넉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따라 서울로 가서 훈련도감에 배속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 일본에 갈 생각 따위 접고 조선에 남아서 훈련도감에 배속되고 보니 몸도 마음도 편안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박연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선에 표류한 예수교도들을 대마도에 보내면 무조건 죽인다거나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국의 백성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표류했다가 돌아오면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과장이 아닐까요? 혹시 박연이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국왕인 효종이 그를 불러서
2: 제주도에 표착해온 서양 사람이 물경 30명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번에 그대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희망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우리나라에 남게 하라.
1: 이렇게 밀명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박연이 네덜란드 표착인들을 상대로 한 발언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 조선에서는 외국에서 표류해온 사람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얘기합니다.
3: 조선에 이제 표착하게 된 표류민들의 출신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벨테브레나 하멜처럼 네덜란드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 유구, 오키나와죠 지금. 동남아에서 표착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인이 표류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가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표류민이 도착하면 기본적으로는 본국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양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변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일본인의 경우에만 외관 담당을 하고 나머지 비변사에서 문정을 합니다.

0: 효종실록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유득공의 고운당 필기에는 표착한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문정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편전에서 열린 비변사 당상회의.
1: 서양인들이 또 표류해 왔다는.
2: 어디 사람인가?
3: 이건 수십 명이나 된다던데.
4: 주상 전환합시오.
5: 제주 목사로부터 표착한 서양인들에 대한 문적 내용이 도착하였는가? 그 서양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잘 조사해서 그들 모두를 가급적이면 훈련도감에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줄 아는데 그들을 언제 압송할 것인가?
0: 참고로 국왕이 대신들에게 문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물을 문자에 뜻정자에 문정이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연안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속과 표류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0: 예, 전하. 일단 이번에 제주 목사와 박연 등이 표착한 서양인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에게 일본에 보낼 수 없는 사정을 통보했다고 하옵니다. 이제 곧 서울로 압송한 다음에는 비변사에서 재차 문정을 할 것이고 일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군영에 나누어 복속할 예정이옵니다.
1: 서양 사람들은 무기 제조를 비롯하여 화포 운용하는 기술 등이 뛰어나니 우리의 군비 증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비변사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떠한가?
2: 전하, 이 본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서양인들 중에는 의술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법에 밝은 사람 혹은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데 솜씨가 있는 사람, 철물 주조에 뛰어난 기술을 지닌 사람 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표착한 자들은...
1: 뭐, 표착한 인원이 30명 가까이나 된다 들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인가?
3: 그것이... 그 유감스럽게도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배가 난파될 때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옵니다.
1: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4: 살아남은 자들을 문정해보니 개 중에는 천문 역법의 밝은 자가 한 사람, 무기 없이 맨손으로 격투하는 기술을 가진 권법 보유자가 두 사람, 그리고 조총을 잘 다루는 자가 한 사람, 그리고 대포를 잘 다루는 자가 10여 명이었다고 하옵니다.
1: 대포나 포탄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모를까? 대포를 다루는 요령이야. 우리 군사들도 능히 잘하고 있지 않은가?
3: 전하, 그들이 대포 쏘는 요령은 우리가 해온 것과 차이가 있사옵니다. 그들이 포를 쏠 때는 우리와는 달리 반드시 수레 위에다 대포를 안치해서 발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포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혹은 옆으로 돌리기에 대단히 편리하옵니다.
2: 그렇사옵니다. 또한 대포를 발사할 때는 수레바퀴가 저절로 뒤로 돌기 때문에 뒤로 쏠리는 충격을 덜어주어서 포신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1: 대포 말고 다른 무기는 없다 하였는가?
0: 예, 전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총을 살펴보건대 총신의 길이가 5자 7치였고 본체의 둘레가 6치, 총알이 나가는 구경이 1치이며 특이한 것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탄환을 이어 묶어서 쏘기도 하는데 맞으면 철판도 구멍이 뚫렸다고 하옵니다.
4: 그리고 무사들이 쓰는 검은 길이가 일본 칼과 비슷했고 창의 자루는 오동나무보다 가볍지만 잘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들에게서 회수한 병기는 모두 무기구로 옮겨 보관 중이라 하옵니다.
1: 무기 말고 다른 물건들은 조사해보았다 하는가?
5: 부서진 배에서 나온 물건은 모두 50여 종이었다고 하는데 귀한 물건이 많았다 하옵니다. 또한 일본에서 주조한 은이 600냥, 유리로 된 모래시계가 하나, 구리로 만든 해시계와 해시계의 그림자를 측정하는 측구척이 각각 하나씩이었사오며 그들로부터 망원경도 회수하였다고 하옵니다. 그 외에 구리와 주석, 백철 등으로 조조한 기물들이 많았으며 부서진 선박의 잔해에서 수습한 철이 무려 1만여 근이나 되었다 하옵고,
6: 이제 표류해온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어디 어디에 나누어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1편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모두 조선의 나무라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희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연희는 다친 소초모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채령, 아버지를 막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된 시온과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원혁,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뛰쳐나가는 지우를 차례로 쳐다봤다. 지우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0: 연휘. 나는 소소하게 비초인으로서 모였어. 연휘는 괴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지우의 뒷모습을 입을 벌린 채 쳐다봤다. 누군가 연휴의 눈에 슬로우 모션 기능을 걸어둔 것일까? 지후와 괴수의 움직임이 마치 마법처럼 느리게 보였다. 망설임 없이 지후를 돕기 위해 달리는 유라와 란주의 모습도 누군가 잡아 끌기라던 것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강목을 주워들고 앞으로 뛰쳐나가는 효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1: 연휘야, 정신 챙겨!
0: 연휘의 어깨를 치며 손짓하는 현우마저 엿가락처럼 길어졌다. 모두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듯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연휘는 맨 뒤에서 그들을 보고만 있었다. 사람을 해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기분. 그 기분이 연휘의 발을 바닥에 올감해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다.
1: 연휘야, 정신 차리고 나 해봐. 네가 소초모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해.
0: 현우의 목소리에 갑자기 세상은 원래의 빠르기로 돌아왔다. 연휘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바라보는 현우가 있었다. 연휴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자 현우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현우의 어깨 위로 올라온 도련님이 큰 소리로 야옹거렸다. 현우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연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소초모들을 따라 도련님과 함께 달려갔다. 그 모습은 더는 이전처럼 느리지 않았다.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다던 유라의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연희는 순간이동 요원과 괴수로 변해버린 요원, 그리고 원혁을 보았다. 지켜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피해를 볼 사람들이었다. 애초에 원혁이 시온에게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괴물로 변했던 시온은 유라의 어머니에 의해 본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것이고 유라의 어머니가 죽는 일이나 은광구 학생들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터였다. 활을 쥔 연휘의 손에 서서히 힘이 돌아왔다. 연휘는 소초모 친구들, 채령, 가족,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다. 간단한 문제다. 누구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소초모가 되는 거다. 연휘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떨어진 화살을 모아서 옆에 커다란 기계 위에 올라섰다. 먼저 달려간 사람들의 뒤편에 든든하게 서 있어줄 생각이었다. 몇 발짝 앞에 있는 현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활짝 웃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란주가 현우의 뒤통수를 툭 치고는 연휘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보였다. 연휘도 란주에게 같은 포즈로 답했다. 갑자기 싸움에 끼어든 지우를 향한 괴수 요원의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다. 연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괴수 요원의 어느 곳을 맞춰야 할지를 서둘러 살폈다. 그 옆에서는 순간이동 요원이 이곳

0: 그곳에서 나타나며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려 뉴라와 효석을 괴수요원과 싸우는 일행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다. 연희는 뉴라와 효석보다 괴수요원에게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창고의 구석에서 시온이 괴수요원 그리고 원혁과 서로 벽에 처박고 땅에 내리찍으며 싸우는 상황을 보니 시온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후가 괴수요원의 앞발을 튕겨냈지만 란조는 쉽게 괴수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시온이 란조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희는 괴수가 시온에게 한눈판 사이 화살을 쐈다. 화살은 명중이었다. 괴수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화살에 맞은 부위에 곧 커다란 거품이 있는 듯이 살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새살이 돋는다기엔 다소 기괴한 광경이었다. 징그럽게 부풀어 오른 살은 화살을 밀어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급소에 화살을 쏘아도 괴물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괴물의 몸은 모두 털로 뒤덮이거나 거친 갈색빛 피부로 쌓여 있었는데 유달리 오른쪽 귀 뒷부분만 사람의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연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 연희는 기계 위에서 내려와 시온과 원혁이 싸우는 곳으로 향했다.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시온에게 원혁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연희는 최대한 가까이 원혁의 뒤에 따라붙어 귀 뒤편을 보았다. 그리고 원혁의 오른쪽 귀 뒤에 진한 붉은 반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온에게는 그런 반점이 보이지 않았다.
1: 저 괴물이랑 본부장 아저씨한테만 오른쪽 귀 뒤편에 빨간 반점이 있어. 시온 씨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 혹시 거기가 약점 아닐까?
0: 괴수의 난동을 피하느라 자빠진 현우를 잡아일으키며 연유가 말했다. 연유의 말에 현우는 심란한 얼굴로 도련님을 바라봤다. 위험한 임무를 시키려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1: 내가 도련님 어모할게.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지만 저 괴물 화살에 맞은 순간만큼은 아파하더라고. 최대한 도련님 다치지 않게 내가 애써볼게.
2: 알겠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릎을 꿇었다. 몸을 낮춰 도련님과 눈을 맞추고 도련님의 뒷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2: 괴물의 오른쪽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을 물고 공격하면 돼. 하지만 괴물의 공격은 꼭 피해야 해.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면 꼭 도망쳐 나와야 해. 알겠지?
0: 현우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도련님은 현우의 손바닥에 머리를 콩 부딪히며 가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희는 다시 처음에 서 있었던 기계 위로 달려갔다. 현우는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을 이끌고 괴수요원의 등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필드로 괴수의 공격을 계속 막고 있던 지후의 온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지후도 시온도 순간이동 요원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라와 효석도 점차 지쳐갔다. 지후는 괴수가 내려치는 왼팔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오른팔의 공격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지후가 반사적으로 만든 포스필드 방벽도 힘이 모자랐는지 괴수의 팔과 부딪히자마자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지후는 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3: 뭐해요? 어서 일어나!
0: 지친 지우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괴수는 몸을 쭉 폈고 괴수와 지우 사이로 란주가 뛰어들었다. 괴수 앞에 선 란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윈만큼이나 작아 보였다.
2: 도련님! 달려!
0: 현우의 신호에 도련님과 고양이 세 마리가 다름질을 쳤다. 네 마리의 고양이는 가볍고 사뿐하게 자재더미 위에 올라가 괴수의 등 위로 날아가듯 뛰었다. 고양이들의 발톱이 등가죽을 파고들자 놀란 괴수는 란주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몸을 틀었다. 거칠게 몸을 틀어대는 괴수 때문에 고양이 두 마리가 괴수의 등가죽에서 떨어져 나가 자재더미 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도련님과 치즈고양이 한 마리는 끝까지 괴수에게 매달려 있었다. 도련님은 잽싸게 목덜미로 다가갔다. 앞발로 괴수의 얼굴을 잡은 도련님은 뒷발로 붉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세차게 걷어찼다. 괴수의 비명에 시온과 원혁이 싸움을 멈췄다. 순간이동 요원도 효석과 유라도 모두 괴수를 쳐다봤다.
4: 도련님! 돌아와!
0: 임무를 마친 도련님과 치즈고양이는 자재더미 위로 뛰어내렸다. 이제 연휴의 차례였다. 괴수의 오른쪽 귀 뒤편에 자리한 붉은 반점은 신화 속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 같았다. 도련님이 남긴 작고도 강력한 상처는 붉게 부풀어 올라 피가 맺혀 있었다.
1: 저기구나.
0: 연인은 화살을 매기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괴수가 상처에서 손을 내리길. 분노한 괴수는 고양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잽싸는 고양이들은 괴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괴수는 애먼 란주를 향해 몸을 틀었다. 긴장한 란주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다.
5: 란주야!
0: 효석과 유라가 소리를 지르며 달렸지만 연희가 더 빨랐다. 괴수가 란주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상처가 노출된 순간 길고 곧은 화살은 연희의 세 손가락을 떠났다. 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화살이 목에 명중하는 순간 괴수는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꺽꺽 소리만 내다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괴수의 몸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갈색의 두꺼운 피부와 털이 사라지고 목에 화살이 꽂힌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짚은 그는 지우를 향해 겨우겨우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지우를 향해 뭐라고 말을 건넸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쓰러진 남자에게 잠깐 시선을 멈추고 서 있는 지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연유는 곧장 몸을 틀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뒤를 이었다. 얼른 요원을 처리하고 시온을 돕지 않으면 원혁을 제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후도 시온도 소초모들도 모두 지쳐 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이 원혁을 도우려는 듯 달려가는 모습이 연유의 눈에 띄었다.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소초모들이 순간이동 요원을 향해 몸을 틀었다. 그는 순식간에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연희가 순간이동 요원을 찾아 기계 위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던 찰나였다.
6: 자꾸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데 나 아직 25밖에 안 됐다가!
0: 연희 뒤에 나타난 그는 팔로 연희의 목을 휘감으며 말했다. 현우의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꽤 높은 기계 위에서 순간이동 요원에게 붙들린 신세가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 떨어졌다가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다.
6: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야. 본부장님 따님이 어차피 다 고쳐줄 거잖아. 하지만 재수 없으면 목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가 내 친구들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너희들이 오늘 한 짓거리 내가 꼭 기억해둘게.

순간이동 요원은 연희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적의가 느껴지는 그의 말에 연희는 숨이 가빠졌다. 연희의 긴장을 느낀 것일까? 요원은 킥킥 웃더니 기계 위에서 연희의 등을 떠밀었다.

0: 창고 대난투. 소소한 모두의 힘.
1: 윤희야, 정신 좀 차려봐.
0: 란주는 연유의 손을 붙들고 계속 울고 있었다.
1: 숨을 안 쉬어.
2: 우선 저 순간이동 개자식부터 잡아. 여긴 나랑 채령이가 있을게.
0: 연희가 커다란 기계 위에서 떨어지고 곧장 달려온 채령이 모든 곳을 치료했지만 연희는 눈을 뜨지 않았다. 가슴이 들썩이지도 코 아래 숨결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현우도 유라도 발을 뗄 수 없었지만 란주가 두 사람을 떠밀었다. 란주는 계속해서 연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가슴뼈에 깍지 낀 양 손바닥을 얹어 압박을 반복했다. 연휴의 옷 위로 란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젠 채령이마저 울고 있었다. 란주는 힘이 다했는지 가쁜 숨을 쉬며 멍하니 연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연휴의 흉부를 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우리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차 여행과 우리 인생이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목적지를 향해서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리지만 창밖의 풍경은 늘 달라지고 또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죠. 또 분명히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또 정하지만 잠시 머무르고 싶은 곳에선 숨 고르기를 하며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 환승역을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목적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또 누군가는 같은 칸에서 오랜 동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의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휴일 고속열차도 좋지만요, 천천히 달리는 완행열차처럼 감성의 느낌표 하나 여유있게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한영애입니다. 완행열차.

기차 여행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휴일엔 빨리 달리는 고속 열차도 좋지만요. 가끔은 덜컹거리던 창가에 앉아서 의외의 풍경을 즐기는 여유가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멋진 여행도 너무 목적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 또 소소한 재미까지 천천히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기다립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이 철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차 또 지하철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또는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주제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듣겠습니다.
0: 그래요. 이 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는 김국환 씨가 부르지 않았나요?
1: 그렇습니다.
0: 어, 원곡은 김국환 씨죠?
1: 네. 오늘은 네. 물론 원곡은 일본 가수가 부른 버전이
0: 아,
1: 있지만
0: 네.
1: 예. 근데 오늘은 김학도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어.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이 은하철도 999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노래 좀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 작품은 소설이 원작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어린이 소설이었고요. 미야자와 겐지가 쓴 소설이었는데
0: 네.
1: 이게 미완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1933년에 작고했거든요.
0: 네.
1: 근데 작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0: 오.
1: 그래서 원래 원작은 제가 오기 전에 읽어봤습니다.
0: 어, 그래요.
1: 예.
0: 어떤 내용이던가요?
1: 두 명의 소년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은하철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미완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끝난 소설을 이후에 만화가 마스모토 레이지라는 인물이 이것을 만화화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철도 999가 나오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작은 그러니까 만화 원작은 77년부터 79년까지 일본 만화 잡지 소년 킹에서 연재를 했고요.
0: 네.
1: 근데 그때 내용은 배경이 이제 기계 인간한테 멸시를 당하는 인간들이 그 인간이 있었고 그게 2221년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만화 속에 주인공 철이가 있고요.
0: 네.
1: 철이는 기계 인간이 되면 현재의 빈민 생활을 벗어나서 2000년 이상 살 수 있다.
0: 오.
1: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계 인간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기계 인간이 너무 비싸요.
0: 네.
1: 그래서 안드로메다에 가면은 무료로 기계인간이 될 수 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인간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요즘 생각하기에는 그런 영화를 만들 텐데 어떻게 보면 인간인 걸 포기하고 기계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설정이에요.
1: 그래서 기계인간한테 인간이 몇을 당했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게 된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철이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는데 그 여행 중에 금발의 미녀 메테를 만난다.
0: 네.
1: 뭐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0: 근데 오늘은 김학도 씨가 부른 버전인데 성대모사로 불렀다고요, 김학도 씨가?
1: 김학도 씨가 네. 2006년에 음반을 냈는데 네. 성대모사로 음반을 냈어요.
0: 아, 전곡을요?
1: 네.
0: 네.
1: 그래서 오늘 들을 거는 조성모 씨, 김건모 씨의 성대모사를 해요. 은하철도 99를
0: 네.
1: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되게 재밌게 이제 성대모사 하는데 이 음반을 보면 뭐 조용필 씨도 있고 이승기 씨도 있고
0: 네.
1: 여러분의 성대모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좀 재밌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은하철도 99를 김건모가 부르면 어떨까? 조성모가 부르면 어떨까?
0: 네.
1: 이 못찬 것은 또 어떻게 부르나? 한번 예, 뭐 염두에 두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들국화의 1집에 수록된 세계로 가는 기차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 들국화의 1집 들어보면 행진 같은 노래가 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 어떤 군사정권 하에서 굉장히 좀 뭔가 다 통제된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0: 네.
1: 두 명 이상 만나면 잡아가고 뭐 그런 시점에서 이 행진 같은 노래가 일종의 그 당시 젊은이들의 돌파구 같은 역할을 했던 뭐 그런 들국화의 어떤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노래가 굉장히 비장함이 있는데 이 들국화 멤버 중에 조덕환 씨가 만든 노래들은 좀 밝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1집 음반에 축복합니다가 들어갔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다음에 오늘
0: 세계로 가는 기차.
1: 예, 세계로 가는 기차 벌써 예. 느낌도 되게 좋잖아요.
0: 근데 이 세계로 예. 가는 기차 예전에 조덕환 씨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한국에 와서 다시 음악을 시작을 할 때 우리 노래 선물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로 가는 기차는 어떤 뜻으로 곡을 썼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오는데 북한을

0: 거쳐서 기차를 타고 오면 어떨까. 그래서 세계로 가는 기차 그렇게 가사를 썼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나는 음악으로만 들었지만 아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군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1: 네. 또 그 고인을 또 생각하면서 그래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볼 텐데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김학도 씨가 부르는 은하철도 999를 들어보실 텐데 이 김학도 씨가 조성모와 네. 김건모의 목소리를 모사하는 뭐 그런 버전의 노래 들어보실 거고요. 또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같이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그리고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 성인 가요 트로트 형식의 두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대관의 차표 한 장, 김정수와 급행열차의 미련 두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송대관의 차표 한 장 이 노래가 재기곡이죠? 송대관 네. 씨의.
1: 송대관 씨가 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요. 네. 근데 거기도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은 또 적응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88년에 다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92년에 차표 한 장 이 노래를 발표를 해서 다시 이제 재기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송대관 씨의 인생을 이렇게 참 펼쳐보면 정말 이 기차처럼 상행선, 상행선 갔다 하행선 갔다가 또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반복한 뭐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송대관 씨 인터뷰에서 과거에 해뜰 날 부르기 위해서 참 그 서울에 상경했던 시절에 네. 그 당시에 무임승차를 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에 찾아가서 승차권에 몇 배가 되는 돈을 이제 갚아주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곡은 일본에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예. 그래서 아마 근데 또 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본에는 조용필급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엔카 가수 중에 이츠키히로 씨라는 가수인데 그래서 이츠키히로 씨와 조용필 씨가 같이 일본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네네. 요코하마 항원이라는 노래가 차표 한 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또 어쨌든 뭐 송대관 씨는 좀 고인이 됐고 네, 또 그 차표 한 장이 좀 대표곡이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김정수와 급행열차의 미련이라는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김정수 씨는 과거에 밴드 생활을 했는데 네. 그 이태원의 뭐 나이트클럽에서 밴드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랑 같이 공연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같이 밴드 생활하면서 조용필급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가수 데뷔를 하게 되는데 키보이스 멤버 김홍탁 씨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김정수와 급행열차. 하여튼 이제 이 오늘 들을 노래가 81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때는 급행열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급행이 이제 없죠.
0: 그렇죠. 이게 급행열차라는 게 네. 이 정거장을 안 들리고 그냥 서울에서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그냥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기차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 그렇습니다. 그 급행, 네. 그래, 급행이라는 말을 네. 이제 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팀을 결성을 해서 그래서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히트곡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미련이라는 노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다운타운계에서 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0: 제목은 생소한데요.
1: 그렇죠. 네. 김정수라는 이름도 그때 몰랐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후렴에 내 마음 당신 곁으로
0: 가 네. 아, 그럼 그 제목으로 바꿔서 다시 부른 건가요? 누군가가?
1: 예, 다시 그래서 85년에 네. 조용필 씨가 이제 취입을 했어요. 음반을 냈는데 그 조용필 씨가 그 발표한 그 음반의 7집인데 허공 뭐 킬리만자라 표범처럼 대형 히트곡이 들어있어서 네. 이제 그 이 노래는 별로 그렇게 제목을 미련으로 안 하고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래도 조용필 씨가 방송에서 이 노래 꽤 불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또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86년에 민혜경 씨가 일본 갔다 들어와서 또 불렀거든요.
0: 그러니까 이 내 마음 당신 곁으로를
1: 그렇죠.
0: 네.
1: 그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민혜경 씨 노래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가 김정수 씨의 노래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김정수 씨가 미련이라는 곡을 불렀고 그 이후에 조용필 씨가 제목을 바꿔서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불렀고 또 여기에도 히트가 안 되자 민혜경 씨가 다시 또 불렀고 참 여러 가수가 불렀네요.
1: 예, 그러고 나니까 김정수 씨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내 노래인데
0: 내가 불렀는데 네. 내가 히트를 못하고 다른 가수가 불러서 또 히트를 하는구나.
1: 그래서 김정수 씨가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수 생활을 마지막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취입한 노래가 당신이라는 트로트 곡이 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래 발표할 때 그 사진 작가분이 재킷 사진 찍으면서 얼굴이 좀 안 되니까 모자 쓰고 좀 찍자.
0: 아, 모자. 그래서 중절모자를 썼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래가 히트를 막 하던 시기에 그 알려지기로는 이제 뭐 마케팅을 그렇게 했겠죠. 이 당시는 김정수 씨의 부인이다. 우명생활을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다. 네. 그게 또 알려져서 그해 김정수 씨 KBS 가요대상 받았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련으로 잘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곡으로 또 히트를 할 수 있다. 그런 또 뭔가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기차, 지하철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송대관 씨가 부르는 차표환자 그리고 내 마음 당신 곁으로의 원곡이 좀 되겠습니다. 김정수와 그 백열차의 미련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JS라는 듀오의 종로에서라는 곡하고 네. 악동 뮤지션의 지하철에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종로에서가 그럼 종로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1: 종로역은 아니고요. 네. 회기역이 나옵니다.
0: 아, 회기역?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종로에서를 불렀던 5월이라는 템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곡은 5월이란 듀엣, 남자 듀엣의 노래였었고요. 네. 그래서 5월은 한 장의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종로에서가 수록이 됐고 이게 좋은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월은 뭐 김진곤, 안병호 씨가 결성을 했고 김진곤 씨는 훗날 작곡가가 돼서 뭐 핑클의 나우, 뭐 김경호의 아버지 이런 노래 좀 작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진곤, 안병호 두 분이 경희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가사 중에 회기로 향하는 쓸쓸한 플랫폼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강원란 씨 얘기가 맞아요. 네. 종로역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 회기로 가는
0: 아, 가는 길이니까 네.
1: 플랫폼에서가 가사니까 종로역에서 1호선 종로역에서 네. 이 가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와.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 저도 약간 의아하지만 어떻게 역마다 화장실이 있을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하고 이렇게 계단하고 잘 설치가 돼 있고 1호선, 2호선도 또 잘 알려져 있고 또 나가는 방향까지 다 이렇게 된 게 참 잘했다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지하철 타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뭔가 좀 쓸쓸함? 그런 좀 외로움 이런 게 많이 느꼈는데 요즘엔 지하철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반가운 만남 이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네네. 네, 뭐 그런 가사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종로에서란 노래가 주는 어떤 느낌은 고독함 뭐 이런 것인데 네. 그다음에 이별 뭐 이런 것이 많은데 네. 이 악동 뮤지션이 발표한 지하철에서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0: 어떤 느낌일까요?
1: 일단 악동 뮤지션이 2014년에 데뷔 음반을 냈는데 네. 그 데뷔 음반에 속에 수록된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이수연 두 남매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보는 한국의 지하철 속의 모습. 게임하는 남자들, 홈피하는 여자들. 이어폰을 끼고 덩실덩실하는 청년들. 연인, 학생, 상인 모두 이곳에서 만나죠.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동 뮤지션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지하철 통해서 뭔가 봤다, 느꼈다 이런 감정을 담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동 뮤지션의 이 1집 음반을 보면 네. 뭐 다리꼬지마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정말 그 10대가 보는 어떤 세상 있잖아요. 네. 되게 그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뭔가 꼬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구나, 맑은 세상이구나 그런 어떤 순수함을 더 준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지하철 관련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여성 듀오입니다. JS가 부르는 종로에서, 그다음에 악동 뮤지션이 네, 지하철에서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차와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신화의 으쌰으쌰.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노래는 또 어떤 기차와 지하철과 관련된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 신화가 1집이 나온 게 98년이 좀 되겠습니다. 네. 1집에서 으쌰으쌰라는 노래가 좋은 반응을 좀 얻었었고 네. 이 곡이 샘플링한 곡이 있습니다.
0: 네.
1: 미국 가수 만프레드만의 두와 디디라는 곡을 샘플링을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좀 불러봐요. 두와 디디디디 덤디디동
0: 하는 그 노래. 익숙한 노래네요.
1: 그 곡을 이제 샘플링을 했죠.
0: 네.
1: 그래서 이제

0: 또 약간 뭐 무궁화 같은 걸 탔다고 쳐도 한 5시간 걸리는 거죠.
1: 밤기차를 타게 되면 새벽에 그렇죠. 해 뜨는 걸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12시에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남선인데 네. 안정에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브루스가 대전발 0시 50분에 출발하는 이유가 아침에 떨어지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밤기차가 있었다. 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요.
1: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봄날이라는 곡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이 곡은 봄에 많이 듣는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뭐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후렴구에 보고 싶다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봄 되면 벚꽃과 함께 듣는 그런 곡이 되는데 이 노래를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니면 뮤직비디오 잘 눈여겨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직비디오에 기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봄날이니까 봄날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눈 덮인 대지를 가르는 기차가 나옵니다.
1: 그러니까 봄날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봄날에 만날 수 있는 연인을 기다리는 걸까?
0: 둘 다 그래서 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음반 자켓에서는 그래서 봄에 네. 이 멤버들이 주문진에 갔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에. 네네. 주문진에 있는 뭐 바닷가에서 음반 자켓도 촬영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 주문진에 가시면 그 해수욕장 옆에 그 촬영한 데가 있어요.
1: 그러면 그 팬들이 그곳에 가서 또 촬영도 할 수 있겠네요.
0: 저도 갔다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저도 촬영하고 왔습니다. 그 굉장히 많아요.
1: 가는 길에 기차 타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0: 저 차 몰고 갔는데.
1: 차 몰고 갔어요?
0: 예. 그래서 거기 그 주문진 바로 옆에 주문진에 해수욕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해변가에 뭐 횟집도 많고 쫙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촬영한 데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거기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무튼 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여행도 좋고 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래를 배경을 해서 또 가면 또 뭔가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지하철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신화가 부르는 으쌰으쌰 방탄소년단의 봄날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 지하철과 관련된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역사적인 노래 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노래를 또 역사적인 노래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1: 춘천을 가려면 과거에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네. 지금은 경춘선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춘선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에서 출발한다 치고 네. 예, 경춘선을 타고 굉장히 많이 거치거든요. 춘천까지 가면 한 3시간도 더 걸릴 거예요.
0: 그래요?
1: 예. 모든 역을 다 거치면 네네. 실제로 모든 역 다 거치는 게 있고 안 거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김현철 씨도 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0: 그러면 춘천 가는 기차가 춘천 가는 길에 쓴 곡이고 가지는 못하고 뭐 다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차를 다시 탔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춘천행 무궁화호 열차죠. 네. 무궁화호는 거의 다 썼잖아요. 모든 역에 네네. 가격도 쌌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젊은이들은 가난하니까 무궁화호 타고 낭만적으로 춘천에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힘드니까 도중에 돌아온 얘기가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가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시절에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추억의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8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김현철 씨가 대학 떨어지고 재수생 때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재밌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지금으로 이걸 얘기하면 네. 스터디 카페 간다고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0: 그치, 이제 그 지하철 그 무궁화호가 아니라 이제 KTX 타고 어디 간다 이렇게
1: 그런
0: 표현하는
1: 얘기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철도의 날을 맞아서 기차와 지하철 관련된 노래들 함께했습니다.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소개해 주시죠.
1: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그래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자공입니다. 서울 중랑구 최초 공립특수학교 동진학교가 드디어 진입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진입로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통학버스 같은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학교 이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도 만들어졌습니다. 동진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18개 학급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함께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동진학교 개교까지 한 14개월 정도 남았죠. 더 이상의 갈등이나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장애 학생들과 약속한 시기에 꼭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남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널 그리며.

내일은 푸른 하늘, 박남정의 널 그리며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모텔 약물 살인사건을 다룬 뉴스에 의약품 살인사건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에서는 MBTI 안경을 벗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담은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보보가 부릅니다. 늦은 후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술에 약 탔다 남편 살해 시도.
1: 아이고.
2: 모텔 살인 그 약물 처방만 2천만 명.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네네. 대충 어떤 소식인지 아마 예, 최근에 있었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일단 예. 약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 씨 검찰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그래요.
1: 아.
2: 6월 18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김소영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와인잔에 약물을 넣거나 알약가루가 섞인 숙취 해소제를 건넨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아.
2: 사실 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유사한 수법의 약물 범죄가 계속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2: 예.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처벌 강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치료 목적의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까지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2: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5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을 했는데 이들은 B씨의 남편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술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네.
2: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빻아서 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아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이제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2: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일대에서는 남성 4명을 상대로 약물을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구속이 됐죠.
1: 예.
2: 당시 피해자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럽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다 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예. 있다는 겁니다. 김소영 씨 워낙 올 초에 화제가 됐었죠.
1: 예.
2: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먹여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 네.
2: 범행이 쓰인 약물이 김소영 씨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직접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들이었거든요.
1: 네, 그렇다면서요.
2: 그런데 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불안장애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1: 네.
2: 이게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과용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범행 수법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1: 예.
2: 심지어는 최근 김소영 레시피
1: 네?
2: 이런 제목으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 종류 조제법이 확산 되기도 했는데요.
1: 네.
2: 이 추가 모방 범죄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이건 다 잠재적인 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전부.
2: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저 혹시 모방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2: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1: 네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여기에 따르면 지금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2022년에 18억 건을 넘었고요. 2025년에 19억 건을 넘었습니다.
1: 예.
2: 3년 동안 지금 4.5% 증가를 했는데 환자 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1,946만 명
1: 예.
2: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서 2025년에 예, 2,019만 명까지
1: 2,000만 명을 넘었어요. 와.
2: 그러니까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1: 예.
2: 지금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해야 된다.
1: 그렇죠.
2: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1: 맞아요.
2: 있는데요. 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약품 규제가 이미 엄격한 편이다. 아. 라고 하면서 예. 약물을 악용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정상적인 약물 치료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고 그럽니다.
1: 네.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의약품 살인사건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무슨 소설이나 영화 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책에는 실제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러한 유사 사건들 의약품 살인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책을 쓴 저자는 백승만이라는 분이신데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자 조각가이면서 약학대 교수예요.
1: 네.
2: 그런데 다양한 실제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이 약의 화학적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왜 같은 물질이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치명적이 독인 될 수도 있는지를
1: 그러게요.
2: 흥미롭게 예.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약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약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1: 예.
2: 위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로운 약도 사용 방식과 조건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맞아요.
2: 저자는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아.
2: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실제로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인 것 같은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좀 엉뚱하게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이 독이 된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계획된 살인사건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자면 2018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응급대원으로 일하는 남성의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다음에는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2: 수사 결과 25만 달러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살해 도구로 사용된 게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안약이었어요.
1: 네? 안약이.
2: 눈에 넣는 그 안약.
1: 예.
2: 이 주성분이 테트라 하이드로졸린이라는 건데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눈에 충혈됐을 때 이걸 없애는 데 사용되거든요.
1: 네네네.
2: 이걸 눈에 소량을 넣을 때는 안전하지만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직접 흡수가 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1: 막는구나.
2: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응급대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겠네. 예.
2: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에 계속 이 안약을 타서 먹였다고 그래요.
1: 참.
2: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1: 예.
2: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가진 수면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물론 이건 복용법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1: 우리가 내 수면 내시경 할 때.
2: 그렇죠.
1: 예.
2: 환각이나 중독성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곤란이에요.
1: 예.
2: 실제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충격적인 사건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 사망이었습니다.
1: 예, 예, 맞아요.
2: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 사실 끔찍한 사건 사고는 우리가 뉴스로만 접했는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야, 이거 약에 대한 경각심이 확 생기네요.
2: 16세기의 약학자인 파라셀수스는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다. 중요한 건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2: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1: 네.
2: 두통약 많이들 드시죠. 이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이게 간 독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유명합니다.
1: 그렇죠. 예.
2: 실제로 2000년에 일본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해열제와 술을 남편에게 꾸준히 권유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범죄까지 아이고, 발생을 참, 했습니다.
1: 예.
2: 또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1: 예, 예.
2: 이건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선망, 환각, 호흡마비,
1: 아.
2: 실신 등을 유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인데 이 스코폴라민이 사실은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1: 예.
2: 대표적인 게 멀미약입니다.
1: 아 그래요? 오.
2: 이게 적당히 쓰면 네. 진정 효과가 있고 구역질도 억제하거든요. 네. 우주 개발 초기에 우주 비행사들이 멀미를 막기 위해서 복용했던 게 바로 이 스코폴라민 성분이었는데
1: 네네네.
2: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귀 아래 붙였던 멀미약
1: 네네네.
2: 이것도
1: 아 그렇구나
2: 스코폴라민
1: 같은 거구나.
2: 패치였습니다.
1: 예.
2: 이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염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코막힘 약 뿌리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1: 오.
2: 실제로 폴란드에서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 이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코막힘 완화 스프레이도 원래는 코 점막의 혈관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이긴 하지만
1: 네네네.
2: 잘못 사용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의 효능만큼이나 사용 의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1: 아유, 진짜 약의 효능만큼 사용 의도가 중요하다. 참 와닿네요. 상황이 근데 이 정도라면은 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라든가 또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 그렇습니다. 책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소개가 되면서 의약품의 어두운 이면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전문 지식을 가진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개발을 향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늘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는 의약품의 세계를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약의 양면성, 인간의 욕망도 함께
1: 그러니까요.
2: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긴 책이긴 하지만 과학 수사 출입물을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고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1: 그러게요.
2: 이 책이 우리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네, 갑자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 그렇죠.
1: 이 문구가 떠오르네요.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윤상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요즘은 소개팅이나 뭐 신입사원 첫날에도 혹시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처럼 되고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오늘은 MBTI 안경을 벗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고요?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수십 년 전만 해도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던 우리가
0: 아, 그렇죠.
1: 이제는 무려 16가지 유형으로 정교하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화된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요, 바로 이 MBTI에 대해 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MBTI는 과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을 16개의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0: 그 MBTI가 이렇게까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MBTI 인기 비결은 한마디로 이름 붙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워낙 어렵잖아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이랑 안 맞을까? 나는 왜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지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MBTI가 깔끔하게 당신은 예를 들어 INFP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주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험효과라고 연결짓기도 해요. 누군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거든요. 거기에 SNS에서 MBTI 밈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나 ENFP야 이렇게 한마디가 자기소개 전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편하고 재미있고 공감대 쉽게 형성되는
0: 네네.
1: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간편함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진짜 복잡한 사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0: 그렇네요. MBTI가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 네. 찾기도 쉽고.
1: 그렇죠. 맞아요. MBTI가 소통의 문을 여는 데는 진짜 탁월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친분을 깨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 저 ISFJ예요. 저도요. 순간 유대감, 끌림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1: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당신은 ENTJ니까 이럴 거야라고 단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의 출발점이 돼야 할 MBTI가 소통의 종착점이 돼버린 거죠.
0: 예. 그 저 사람은 F니까 감성적일 거야. 혹은 예민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실제로 그 믿음에 맞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F니까 분명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조심 계란을 걷듯이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실제로 긴장하거나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제 눈에는 봐 역시 예민하잖아 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상황인데 MBTI 탓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T니까 차가울 거야 라고 단정하면 따뜻한 대화를 나눌 기회 자체를 내가 먼저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0: 예, 예.
1: T 유형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0: 그럼요.
1: 알파벳 한 글자로 그 사람의 따뜻함을 못 보고 지나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 아닐까요?
0: 예, 진짜 공감됩니다. 난 T라서 위로를 못해 같은 자기 합리화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1: 맞아요. 난 T라서 위로를 못해. 이건 사실 번역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MBTI로 포장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0: 예.
1: 위로하는 능력은요. T냐 F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연습의 문제거든요.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게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0: 예.
1: 공감도 근육이거든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집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난 T라서 는 때로 굉장히 편리한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불편한 상황을 피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0: 요즘 그 MBTI 궁합도 있던데 MBTI로 궁합을 보거나 또 친구를 걸러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이게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아, 나는 ISFJ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 나는 NF유형이랑 친해질 수 있어. 나는 이런 말들이요.
0: 예, 예.
1: 사람을 걸러내는데 MBTI를 쓴다는 건 책을 표지로만 고르는 것과 같아요.
0: 아.
1: 표지가 예쁜 책이 내용도 좋을 수 있지만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건 독서가 아니잖아요.
0: 아유, 그럼요. 예.
1: 실제로 인간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격 유형의 일치가 아니라 상호 노력과 공유된 경험입니다. 나랑 정반대 유형인 사람과도 함께 뭔가를 경험하고 또 서로 노력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0: 예.
1: 반대로 같은 유형끼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멀어지거든요. MBTI로 관계 필터링을 하는 순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을 알파벳 네 글자 때문에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게 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0: 그러면은 얘기할 때 가능하면 MBTI 얘기를 안 하는 건 어떨까요?
1: 아예 금지하는 거요?
0: 네.
1: MBTI는 여전히 훌륭한 대화 소재고 또 자기 이해의 출발점으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0: 네.
1: 제가 말하고 싶은 건 MBTI를 정답이 아니라 가설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1: 아, 너 ISFP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죠. 단정이 아니라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가장 좋은 활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재로 쓰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INTP인데 즉흥적인 상황이 좀 불편해서 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해.
0: 예, 예.
1: 너는 어때? 이렇게 내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도구로.
0: 네네.
1: 또 상대를 진단하는 청진기가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명함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는요. 상대방이 저 MBTI 별로 안 믿어요라고 하면 그 말도 그 사람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그 MBTI 과몰입이 특히 심한 세대나 뭐 상황이 있을까요?
1: 통계적으로 보면요. 20대,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 탐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예요.
0: 예.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없을 때 MBTI라는 깔끔한 라벨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이 팀에 들어왔을 때
0: 예.
1: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온보딩 문화가 됐을 정도거든요.
0: 예.
1: 빠르게 서로를 파악해하는 상황에서 MBTI가 지름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름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름길로 가다 보면 놓치는 풍경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파악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웃을 때 이유, 그 사람이 힘들 때 보여주는 진짜 얼굴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 MBTI 대신에 사람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저는 이걸 세 가지 매직 질문이라고 부르거든요.
0: 예.
1: 첫 번째, 요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사람은요, 자기의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솔직해지고 눈이 반짝여요.
0: 아우, 신나죠. 예.
1: 그렇죠. 그 반짝임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뭔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담겨 있어요.
0: 네네.
1: 어찌 보면 MBTI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단 이 질문은요, 어느 정도

0: 친해진다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사람이 두려는 것 안에 그 사람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네.
0: 저희 세 가지만으로도 알파벳 네 글자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상대방이 MBTI로 나를 단정 지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맞아요. 이 상황 꽤 불편하죠. 특히 너 ESTJ야? 그럼 좀 고집 있겠네 말을 들었을지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0: 우선 중요한 거 유머로 가볍게 넘기세요. 아 맞아 나 ESTJ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단정에 반박하고 싶은 본능이 올라오고 있거든. 이렇게 웃음으로 상황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나를 단정짓지 마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1: 그래요. 예.
0: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달래 제시예요. 근데 사실 나 꽤 유연한 편이야. 저번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도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에피소드를 꺼내는 거죠. 추상적인 유형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안경 벗기 챌린지 하나만 알려주신다면요.
0: 오늘 대화하는 사람에게 MBTI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없이 라벨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눈이 커지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미소가 입꼬리에서 눈가까지 올라가는지 그냥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MBTI를 알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1: 네.
0: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MBTI를 쓰는데 역설적으로 MBTI가 사람을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알파벳이 앞에 서면 그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같은 유형이라도 자란 환경, 겪어온 상처, 꿈꿔온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예.
0: 그 다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매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나쁜 남자.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지금 그 지구 반대편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밤잠을 설쳐가면서 국민이 다 함께 소리 높여서 대한민국을 짝짝, 외치고 있는데요.
0: 짝짝짝짝.
1: 그런데
0: 예.
1: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순간 좀 가슴이 한 구석이 아릿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0: 예, 예, 예.
1: 그 24년 전, 2002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었던
0: 예.
1: 그 뜨거웠던 6월, 국민이 이 조별리그를 넘어서 4강 신화에 환호하면서 축제의 정점을 달려가던
0: 기억 생생합니다. 네,
1: 네. 6월 29일. 그 화려한 함성 뒤편에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과 또 월드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산화한 이 꽃 같은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가려졌죠. 예.
1: 네, 바로 제2 연평해전의 영웅들인데요. 이 축제 환호 속에 가려져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그날의 숨겨진 눈물과 용기를 담아낸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 연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0: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1: 네, 그 연극의 제목은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종로구에 그 위치한 한 공연 장에서 이 연극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공연은 극본과 연출을 맡은 임지용 씨가 대학 시절에 졸업 작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3년째 이렇게 대학로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0: 네.
1: 먼저 이 연극의 연출 임지용 씨부터 만나보시죠.
2: 이게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쭉 검색을 해봤었어요. 2002년에 또 월드컵이 엄청 우리나라 대표팀도 4강 가기도 했었고 되게 큰 이슈화가 된 그런 해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제2연평해전이 동일한 해인 2002년에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2002년을 떠올렸을 때 제2연평해전을 떠올릴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관객들한테 그리고 작업하는 우리들도 2002년 하면 어떻게 보면 제2연평해전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연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교전이 다 발생하고 전사자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사실 바다는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우리의 평안한 일상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작품은 일단 제2연평해전 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교전 장면, 전쟁 장면이 사실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교전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날 이제 바다 위에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단순히 공연을 본다라기보다는 거의 마지막 즈음엔 다 같이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공연을 보면서 아 지금 저 분들이 저 전사자분들이 우리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해서 유가족한테 같이 이입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도 되게 이 공연을 잘했구나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공연을 통해서 전사자분들도 참전용사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저 제2연평해전이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그런데
1: 네.
0: 연극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지 또 궁금하네요.
1: 네. 저도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서 이 연평해전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치열했던 해상 전투 이런 것들을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0: 예.
1: 표현을 할까 구현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실제 이 무대 자체가 그 참수리 3호 7호정의 갑판 위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시작할 때부터 저도 함께 했는데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조타실 전파음이 흐르고요.
0: 네네.
1: 또 이런 폭발음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들리게끔 그런
0: 예.
1: 효과음들 그리고 공명음 이런 것들이 소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관객들이 그 배에 함께 탑승한 것처럼
0: 그런
1: 네, 그런 느낌이
0: 예.
1: 또 들었는데요. 무대에서

0: 그 배우의 움직임, 또 음향과 조명 효과를 통해서 전투와 일상, 또 현재와 기억이 계속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연극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2: 오늘도 우린 구름 위에 하늘을 쳐다본다. 비가 내려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바다 위에 서 있다.
3: 어쩌다!
4: 여기다! 여기 여기다! 거기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전투 전투 대격!
3: 자수와 부사들!

0: 네. 그 이번 연극에서는 제2연평해전 당시에 함께 싸웠던 우리 군 장병들의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 연평해전의 영웅들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면요. 그 군 출신 아버지를 둔 자랑스러운 아들인 정장 윤영하 대위도 있었고요. 예. 또 아내를 두고 떠나 있던 조타장 한상국 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면서 끝까지 우리 전우들 환자들을 돌봤던 의무병 박동혁 상병까지.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이 장병들의 서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공연이 10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관객들이 이 연평해전 영웅들의 삶에 투영이 돼서 함께 고 울게 됩니다. 또 연출진이 이 실제 해군 조사 자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자들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고요. 또 연평도 견학까지 다녀오면서 고증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 공연에서는 그 유가족이 실제로 쓴 편지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을 예. 극중의 배우들이 이렇게 실제로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또 관객들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들의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고 박동혁 병장 역할을 맡은 고경필 배우 그리고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역할을 맡은 서예원 배우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2: 관객분들이 이 극을 보면서 게시판에도 많은 글들을 남겨주시는데 그런 글들을 계속 남겨주시고 2002년 연평해전을 계속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고 관객들이 이 극을 보고 나서 단순히 연평해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안에서 실존 인물들이 다 있고 그분들이 지켜내온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자라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기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되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같이 배우들의 눈을 보고 호흡하고 소리 듣고 하는 그 비명소리만 들어도 되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실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3: 되게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 공연마다 더 주고 싶고 더 뵙고 싶고 같이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것 같은데요. 보지 못하면 이걸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일어난 사건들이나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상기해보고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고 그들을 또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우리가 저 제2연평해전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니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002년 그 뜨거웠던 6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월드컵에 환호하고 또 가족을 그리워했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들이 온몸으로 이 포탄을 막아내면서 지켜낸 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인 건데요.
0: 예.
1: 다시 이제 연극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조천형 상사의 스토리가 담긴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고 조천형 상사는 6월 29일 그 제2연평해전 당시에 고속정 357호정에서 20mm 한포 사수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당시에 생후 4개월이었던 딸 조시은 양이 있었는데요.
0: 예.
1: 이 조시은 양이 현재는 당당히 해군 소위에 임관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네, 해양 수호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연극 현장 소리로 들어보시죠.
0: 네.
4: 오늘도 우린 구름 위에 하늘을 쳐다본다. 비가 내려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바다 위에 서 있다.
5: 2023년 2월 10일 학군사관후생 70기 조시은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음을 신고합니다. 아빠, 아빠 딸 드디어 군인 됐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모든 교육훈련에 충실히 임해 아버지와 동료 삼촌들이 목숨으로 지킨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언젠간 아빠 뵙고 탈 거야. 조천영원 함장 조시은.
0: 네. 이 연극을 관람한 관람객들의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우선은 그 공연장에 들어서면요. 그 관람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글씨로 적은 게시판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과 함께 관객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메시지를 좀 살펴보니까 항상 가슴 깊이 기억하며 목숨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저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무사히 지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객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연극을 봤는지 들어보시죠.
0: 네.
6: 가족들이 연관돼가지고 그 서사 이런 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가족분들도 감사드립니다.
7: 제가 아무래도 특히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함정이 있어요. 당시에는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극으로 다시 보니까 그때 서해에서 있었던 그 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연평도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혹은 그보다 더 되는 많은 청춘의 한 조각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8: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지킨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주변에 있는 군인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덕분에 편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이 제2연평해전 지금은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또 뮤지컬로도 제작이 돼서 더 많은 관객들이 해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또 기억해 주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자,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태원이 부르는 솔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날까, 5분만 더 뭉그덕거리다 일어날까부터 시작해서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먼저 할지 등등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어려울 때가 은근히 많죠. 오죽하면은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다 나왔겠어요.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속 편하게 선택지가 하나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자유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처럼 정보의 바다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선택의 자유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세상에 완벽한 후회 없는 선택은 없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선택 이후에 마음을 어떻게 갖는지, 그리고 내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들을 정답으로 만들어 보시죠.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순이에요. 밤이면 밤마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노래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지금 잔뜩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네네. 본인도 하나씩 쳐다보시면서 네. 와 오늘 얘기 많다 하셨는데 오늘 선곡 주제 어떤 거예요?
2: 네. 오늘은 방송 금지곡이 됐던 네. 그 곡들을 모아서 좀 들어볼 텐데요. 아. 조금은 황당한 네.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금지가 됐던 네. 그런 곡들을 모아서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황당 방송 금지곡이네요.
2: 네. 오늘 전해드릴 곡들은 세시본 가수들의 노래고요.
1: 네.
2: 세 사람 다 뭐 굉장히 절친한 사이고 또 1970년대에 발표된 그런 명곡들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2: 먼저 송창식의 왜 불러입니다.
1: 왜 불러?
2: 네. 네. 사실 이제 일단 제목부터 좀 네. 반항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1: 네.
2: 이 노래가 어떻게 오해를 받았냐면 네. 1970년대에는 장바이 단속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2: 뭘 하여튼 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1: 네.
2: 그때 거기에 좀 저항을 한다. 네.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이 곡이 방송 금지곡이 됐다고 하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왜 불러라는 반복적인 표현이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1: 네.
2: 한편으로는 퇴폐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네.
2: 또 이제 이게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단어다 해가지고 또 더 금지가 됐다고 해요.
1: 그 지금 들어보면은 그냥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그런 팝송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2: 사실 러브송이에요.
1: 네.
2: 사랑하는 사람하고
1: 네.
2: 밀고 당기기를 아주 익사이스럽게 표현한
1: 네.
2: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떠나가는데도 마음속으로는 붙잡고 싶은데
1: 네.
2: 근데 겉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간 투정 부리는 모습을 약간 익사이스럽게 표현을 한 거고
1: 네.
2: 또 송창식 씨도 좀 특유의 능청스러운 창법으로 소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1: 네.
2: 이런 낭만, 여유를 네. 이 시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특히 이제 1970년대 가요 금지곡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1: 네.
2: 이제 군사정권,
1: 네.
2: 유신체제 때 사회 통제와 검열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1: 네.
2: 그때 뭐 이유가 굉장히 뭐 다양했습니다.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부터 시작해서 제일 만만한 게 퇴폐. 저속 게다가 뭐 저속한 창법 가창력 미달 아, 이런
1: 네.
2: 것도 있었고요.
1: 네네.
2: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어떤 풍속을 해친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1970년대 후반에 누적된 이제 금지곡이 총 745곡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그중엔 이제 팝송도 있었고 가요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금지곡이 300곡 넘게 있었는데
1: 네.
2: 특히 1975년이 가장 이제 규제가 심해서 이해에 222곡이 한꺼번에 금지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2: 네.
1: 오히려 이 곡이 금지곡이었대라고 회자되면은 훗날 사람들에게 더 황당하다. 그럼 더 그럼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2: 네. 그리고 당대에도요. 원래 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고
1: 네.
2: 반발심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 부르지 않죠.
1: 네. 네.
2: 집에서 혼자 불러도 되고
1: 네.
2: 몰래 몰래. 다만 이제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고
1: 네.
2: 이제 공식적인 데서 불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1: 네.
2: 사람들은 노래가 좋으면 당연히 이제 그 노래를 기억하고 불렀는데 사실 이 곡도 왜 불러라는 곡도 조금 황당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한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1: 네.
2: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 송창식 씨는 한국 포크 음악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레전드 네. 중에 레전드입니다.
1: 네.
2: 전설의 두어 불과 한 2년 남짓밖에 활동을 안 했지만
1: 네.
2: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1: 네.
2: 트윈폴리오 출신이고 뭐 트윈폴리오의 멤버였던 송창식, 윤영주 다 우리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요.
1: 네.
2: 특히 송창식 씨는 가수왕을 거머쥘 정도로 1970년대 후반, 중후반에
1: 네.
2: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일단 온 국민이 좋아하는 명곡들이 많습니다.
1: 네네.
2: 고래사냥을 비롯해서 사랑이야, 맨 처음 고백, 또 피리 부는 사나이, 한 번쯤, 담배가게 아가씨, 우리는 이런 곡들 정말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1: 네.
2: 고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송창식 씨 음악은 굉장히 정제된 형태의 곡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야말로 그 낭만의 극한이라고 할까요? 조금 자유로운 그런 형식의 그런 노래들도 함께 잘 소화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늘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웃는 모습으로 노래하잖아요.
2: 네,
1: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좋은 표정인데 제 큰딸이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송창식 네. 보고 저 사람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해서 늘 웃어주니까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2: 송창식 씨는 이제 본인이 노래도 잘하지만
1: 네. 뭐
2: 가창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1: 네.
2: 작곡가로도 뛰어난 능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네.
2: 대부분의 1970년대 또 80년대 히트곡들은 송창식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황당한 방송 금지곡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송창식의 왜 불러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2: 네, 송창식 씨의 친구입니다.
1: 네.
2: 이장희 씨의 노래
1: 네.
2: 자정이 훨씬 넘었습니다.
1: 이 노래는 또 왜 네. 금지곡이 됐죠?
2: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정말 불편했을 텐데
1: 네.
2: 12시만 되면 일단 어디 들어가 있어야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네.
2: 예.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 곡이 발표가 됐어요.
1: 네.
2: 그래서 자정이 넘으면 네. 어디 다닐 수가 없는데 자정이 훨씬 넘었네라는 건 이건 약간 이상한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태도를 조장한다?
2: 뭐 그런 이유인 거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이 비슷한 곡 가운데 또 배호 씨 노래 중에
1: 네.
2: 영시의 이별이라고 있습니다.
1: 있어요. 네.
2: 그 곡도 이제 영시라는 이유 때문에 왜 자정에 헤어지냐. 그래서 금지가 됐다고 해요.
1: 쉽게 말해서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내용을 노래했다는 거군요.
2: 그러니까 12시면 통금인데 네네. 어디 이별을 할 수가 있느냐.
1: 네네.
2: 집에 있어야지.
1: 네.
2: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지금 세대가 들으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2: 네.
1: 이유잖아요.
2: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야간 통행금지가 1945년부터 1982년 초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1: 네.
2: 와, 이때 정말. 이때 1960년대 70년대를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때잖아요.
1: 네네.
2: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1: 아니 그러니까 전 지금 계속해서 웃음만 나오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에 있었거든요.
2: 제가 예전에 김도향, 이정선 씨하고 이제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1: 네.
2: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통금 있을 때 어떻게 사셨냐고.
1: 네.
2: 이렇게 젊었을 때 막 놀아야 되는데
1: 네.
2: 12시만 되면 그러니까 12시 전에 한 11시만 되면 마음이 급해질 테니까
1: 네, 네.
2: 그런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셨냐고 했더니 두 분 다 그때 더 재밌었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었고
1: 네.
2: 낭만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네.
2: 근데 이장희 씨가 이 노래를 만든 또 배경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방송이 보통 12시에 끝나든지 한 1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라디오 방송도.
1: 네, 네.
2: 근데 이장희 씨가 뭐 동화방송의 심야 프로그램인 0시의 나이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1: 네,
2: 합니다.
1: 네.
2: 아니, 뭐 녹음 방송이었겠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정에 하는 방송을 진행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 자정이 훨씬 넘었네. 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래도 자정에 하는 프로 하니까 노래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부담 없이 만든 곡이라고 해요.
1: 네, 네.
2: 근데 그걸 이제 또 다르게 네. 받아들이고 규제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노래 가사 내용도 전혀 불량스럽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2: 뭐 오히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이제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남겨진 사람이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네. 그런 약간 애틋한 감성의 노래입니다.
1: 이장희 씨도 우리나라 포크음악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2: 그렇습니다. 작곡가로 가수로 또 제작자로
1: 네.
2: 제작자로는 사랑과 평화 김현식을 발탁한 사람이에요.
1: 네, 네.
2: 엄청난 또 가요계에 기여한 바가 크고
1: 네.
2: 또 풍우나였죠.
1: 네. 네.
2: 쾌남이라는 표현도 하고
1: 네.
2: 예. 마초 같은 이미지였는데
1: 네.
2: 그 마이크와 코스염이 또 이장희 씨의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가요계의 흥행 보증수표로 그가 곡을 쓰면 뭐 대부분 히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2: 부상으로 또 바이크 오토바이를 받기도 했었다고 해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1970년대 청년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고
1: 네.
2: 그 시대를 이끈 리더 중에 한 명인 거죠.
1: 네, 네.
2: 좋은 곡들을 많이 써서 본인이 네. 부르고 또 다른 가수들에게도 주고 그랬습니다.
1: 네, 그건 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잔의 초. 네. 지금까지도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노래들이잖아요.
2: 뭐 우리 가요의 고전 네. 클래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송창식의 왜 불러 이장희의 자정이 훨씬 넘었네 들어보겠습니다.

0: 이현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황당한 방송 금지곡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송창식의 왜 불러, 이장의 자정이 훨씬 넘었네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70년대 금지곡이 참 많았던 가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희은 씨입니다.
0: 네.
1: 양희은 씨 노래, 특히 양희은 씨가 처음 데뷔를 아침 이슬로 했어요.

0: 됐단 말이에요. 네. 데뷔곡부터 금지곡이 됐고요. 네, 네. 이후에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곡은 다 금지곡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이렇게 김민기가 만든 곡 가운데에서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1: 네,
0: 지금
1: 네.
0: 이제 상록수라는 제목으로 또 불리는 곡인데요.
1: 네, 네.
0: 이 곡 1979년에 발표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정말 명곡이에요.
1: 네,
0: 이 곡은
1: 네.
0: 들으면 정말 우리를 뭔가 깨어나게 하는 그런 느낌도
1: 네.
0: 주는 그런 곡인데 근데 이 곡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1: 네.
0: 선동적이다.
1: 아.
0: 정치성이 짙고 민중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가 됐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노래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시 정권이 이 노래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경계하고 재단을 해버린 거죠.
1: 네, 네. 아침일수가 더불어서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거든요. 네.
0: 그리고 김민기 씨가 이 곡을 만들 때 의도도 네. 무슨 뭘 선동을 하려고 만든 곡이 아닙니다.
1: 네.
0: 당시에 노동운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 노동자들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1: 네.
0: 거기에 좀 노래가 한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 네네.
0: 결혼식 축가로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당시에 양희은 씨가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김민희 씨가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내 노래도 많이 불러줬는데 이것도 부르라고 하면서 졸업 선물로 줬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내용의 곡이에요. 가사를
1: 네네.
0: 보면.
1: 네.
0: 푸른 솔잎을 노래하고 네.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서
1: 네.
0: 앞으로 나아가자는 건전가요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아침이슬도 그렇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거를 약간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1: 그 노래 속에 담긴 뭐 집단적 연대라든가
0: 네, 네.
1: 민중의식이 그 당시 권위주의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군요.
0: 일단 김민기 씨가
1: 네.
0: 반체제 인물로 딱 낙인이 찍혔던 시대였기 때문에
1: 아.
0: 김민기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곡이 더 금지곡이 됐었고 그리고 김민기 씨 노래가 이렇게 금지된 이유는 그 집회 현장에서 김민기 씨 노래가 많이 불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1: 네, 네.
0: 그러면 사실 김민기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김민기 씨도 약간 개념 가수였기 때문에,
1: 네.
0: 또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일정 부분 본인도 이제 있죠 동조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순환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뭐 곡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지도 않고 누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건 정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김민기 작사 작곡이었죠 이 노래.
0: 네네,
1: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나왔을 당시가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던 그런 때였거든요.
0: 네네.
1: 네.
0: 1979년 정말
1: 네.
0: 우리 격변기였고요.
1: 네.
0: 79년 80년 계속 막 혼란스러웠고 예, 격동의 세월이었고 이때
1: 네.
0: 이제 민주화 현장에서는 이 곡이 많이 불려졌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지곡으로 이렇게 있다가 1987년 6.29 선언 직후에 이제 해금이 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앞서서 그 700곡 넘게 우리 가요 팝송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1: 네.
0: 70년대 말에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때 거의 대부분 해금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뭐 양희은 씨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김민기 씨도 활동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생겼습니다.
1: 그 1998년이었죠. IMF 시절 국민 가요로 등극을 한 게 공익 광고 덕분이라고 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골프 선수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맨발 투혼을 보여주던 영상에 그때 이 노래가 흐르면서
0: 네네.
1: 온 국민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0: 네. 사실 그 공익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텔레비전만
1: 네.
0: 틀면.
1: 네.
0: 그때 본 사람들은 그냥 못 봤습니다.
1: 네.
0: 가슴이 뭉클했었죠.
1: 네. 네.
0: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노래가 또 제 대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1: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의료인들을 위한 헌정곡으로도 불리웠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뭐 그럴 만한 굉장히 건강한 메시지의 곡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함께 하나가 돼서 뭐 시련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당연히 예, 이제 좋은 어떤 행사나 또 뭐 일이 있을 때 불리기에 딱 좋은 그런 곡이죠. 예.
1: 양희은 씨도 우리나라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0: 네. 한국의 여성 포크 가수 중에 뭐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1: 네네.
0: 1971년에 아침이슬로 데뷔한 이래 히트곡이 또 이분도 너무 많습니다.
1: 네.
0: 잔잔하고 감성적인 포크 가요 러브송도 있고 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곡들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작은 열못 한 사람 들길 따라서 내 꿈을 펼쳐라 하얀 목련
1: 네.
0: 이런 곡들 가을 아침
1: 네.
0: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침 이슬도 금지곡이 됐잖아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이슬을 좀 기분이 날 때는 아주 크게 부르는데
0: 네.
1: 상록수를 제 이제 후배 PD가 결혼식 한테 성당에서 했거든요.
0: 네네네.
1: 거기서 동료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결혼식장에서 모두들 함께 따라서 불렀던 그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요.
1: 네네. 저들의 푸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그 가사에서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여기에서 이제 네. 금지곡이 됐나 보죠. 이 가사에서.
0: 그러니까요. 이걸 네.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0: 네. IMF 때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네. 불어넣어준 그런
1: 그렇죠.
0: 곡이고요. 지금도 힘들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이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납니다.
1: 맞아요. 모든 게 싹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양희은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또 다음 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아시죠?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힘들 땐 함께 그 고민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대안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효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신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장애를 가진 채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도 계시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령 장애인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령장애는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네.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시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그런 분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까지 내 눈에 최대한 많은 걸 담고 싶다고 하시면서 집에 계시기보다는 자꾸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많은 걸 보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해드리면 좋은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할머니 사례하고요. 다리가 아프신 어머님을 돌보는 문제로 고민하는 딸의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0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저에게는 그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 아들 참 잘 컸구나 라고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착해 보였고 다행히 결혼 후에도 아들 내외가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 소식도 기다리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는 아들의 경제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친정에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떠난 충격이 커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술을 조금씩 마시더니 나중에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원 일도 그만두게 됐고 사람들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또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아들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욕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내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술이 취한 상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마땅히 연락을 취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저 멀리 와 있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들도 힘들어서 그랬을 텐데 제가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으니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도 아들 사진을 보고 넋두리를 한참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힘겹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1: 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이 댁은 일단은 스토리가 배우자하고 사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외아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 의존하고 살아오셨는데
0: 네.
1: 그 후에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지내는 것 같고요.
0: 네네.
1: 죄책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르신은 계속 말씀 중에도 내가 참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하고 가정폭력까지도 참고 지내셔야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르신은 계속 본인을 벌주고 계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0: 네.
1: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아들이 지금 먼저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렇다면 이거는 어머니를 완전히 이제 끊어낸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0: 네, 네.
1: 그럴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빨리 와라. 뭐 어떻게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앞으로 전화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전화가 오면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언제든 괜찮을 때 한번 다녀가거라. 요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뭔가 그때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들이 오면 언제든 품어주실 수 있는 어떤 문 하나를 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도 많이 힘들 거예요.
1: 그쵸?
0: 그리고 그 충격은 순간에 뭐 어느 기간에 짧게 끝나는 게 아니어서
1: 그렇죠.
0: 사람에 따라서는 그 충격이 몇 년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지금 아드님도 지금 힘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기운이 있잖아요. 사람의
1: 네.
0: 기운이라는 게 어머니께서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아드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그걸

0: 온전히 마음을 의지하면서 지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아드님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애틋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1: 네, 네.
0: 어머님이 지금부터는 아들에게 온전히 기댔던 이 생활을 조금은 분리를 하시고요. 어머님의 인생을 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친구분도 만드시고 복지관도 좀 가보시고 필요하시면 종교활동도 좀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조금 설계하면서 생활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분명 언젠가 또 다시 아주 의젓한 아드님으로 그렇죠.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 멀리 지방에서 작은 학원에 가서 네. 자신의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기를 이어가야
0: 맞아요.
1: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0: 그렇죠.
1: 그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들 사진 보고 넋두리를 한참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사진 보고 자꾸 주문을 하세요. 네. 넌 할 수 있어.
0: 잘 될 거야.
1: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비가 안 두분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도 이제 기운이 나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들 전화가 만약에 온다면
1: 네.
0: 우울한 엄마의 목소리나 모습이 아니고
1: 네.
0: 좀 기운 차져 있는
1: 네, 네.
0: 왠지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로
1: 그럼요.
0: 통화를 하시면 아들도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0: 그렇죠.
1: 넌 잘 될 거야.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선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0: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중년입니다. 저의 형제관계는 이남이녀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어머니는 광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는 말씀은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생활하시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생활이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고 나신 뒤부터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주사를 맞은 뒤부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걷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셔서 일단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구야, 여기 너무 답답하다. 밥이 맛이 없어. 못 먹겠어. 아이고, 집에 가고 싶어.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처음에는 달래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자고, 치료 잘 받고 좋아지시면 집에 가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우시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걷지를 못하시니 식사부터 화장실, 씻는 것까지 누군가 계속 옆에서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과 가장 가까이 사는 언니가 어머니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반찬도 해드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며 돌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말을 듣는데 언니가 원망스럽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 언니였으니까요. 그러자 큰 오빠는 시설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싫다고 하십니다. 아, 나는 시설에 안 간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다른 형제들도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계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언니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요즘은 형제들과 통화를 하면 웃는 이야기보다 한숨 쉬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도 해야겠고 어머니 뜻도 존중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이 어머니를 위한 길인지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덜 힘든 길인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댁들이 많아요.
1: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0: 제 친구 가운데도.
1: 그렇죠.
0: 네네.
1: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제 마냥 마음 아파하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0: 네네.
1: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절대 시설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 의견을 최대한 그 존중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분을 이제 오시도록 했는데 점심에 3시간 와서 점심 챙겨주시고 저녁에 3시간 와서 저녁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아침은 가까이 사는 딸과 아들이 월화수 아침 또 한 명이 목금토 아침 하고요. 타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와서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분이 원래 하루에 3시간 돌봐드리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댁에 지금 6시간으로 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앞에 3시간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오시는 게 되는 거고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셨다가 저녁에 3시간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0: 네.
1: 근데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는 게 장교양 똑같이 3시간 3시간을 일하시지만 장교양 보험으로 처리될 때는 가족이 내는 비용이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장교양 보험이 안 되는 뒤에 3시간은 90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분도 같은 분이고 똑같이 3시간, 3시간인데 장교양 보험이 그렇게 혜택이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지금은 어머님이 처음에는 못 걸으셨더랬는데 지금은 손잡이를 잡고 일어도 서시고 걸으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0: 네, 네. 근데 정말 제 친구 언니가 지금 이 상황인데 안 들어가신대요. 이렇게
1: 그렇죠.
0: 요양원에. 그리고 그 댁은 친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1: 아.
0: 여기는 그래도 형제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나눠서 상의도
1: 맞습니다.
0: 하고 부담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고 그나마 자녀 없는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아이고.
0: 자, 오늘 두 분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 서울 303국에 0070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겉바 속촉이란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최소한 겉바 속촉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은 힘들어서 바싹 건조해도 속마음은 늘 촉촉하게요. 끝노래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2010년대 이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한국인의 75%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나의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가족의 수가 줄고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임종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은 의료적인 조치에 적합하지만 생의 말기에 필요한 삶을 정리하고 또 가족을 비롯해 소중한 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죽음과 돌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동료들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출간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박혜윤 교수님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시고요.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했고 또 암과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와 또 가족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말기 의료 결정, 사별 돌봄을 연구해 왔고요. 환자를 돌보면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또 윤리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또 좋은 죽음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새로운 죽음의 방식으로 불리는 조력 임종을 다룬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소원일 텐데요. 집에 있다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간병살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간병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에 경찰대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이 총 228건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10년에 이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중증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잘 영위하고

0: 할수있는어떤돌봄체계가잘작동하지않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고볼수있겠습니다
1: 네이번에동료의사분들과함께책깨끗한죽음이라는환상을쓰셨어요이깨끗한죽음이라는게있을까요
0: 네참어렵고도근본적인질문인데요
1: 네
0: 사실뭐죽기전까지건강하게살다가고통스럽지않게말끔한모습으로임종을맞이하고싶지않은분이과연있겠습니까
1: 네
0: 스스로그모습과시기를정하고싶다는욕구도이제점점강해지는것같습니다깨끗한죽음은그런현대인들의바램을형상화한그런어구입니다그래서이책은그것이가능한가그리고또우리사회가과연추구해야할방향인가를묻고있습니다
1: 네
0: 책을읽으면서같이생각해볼수있는시간이되셨으면좋겠고오늘인터뷰도이질문에대한좀작은실마리가되기를바랍니다
1: 네함께쓰신분들이연명의료결정을연구한의사또의료윤리교수님등인데책을쓰게되신이유가있으시겠죠
0: 네저는암과신체질환을갖고있는분들을주로보는정신과의사이고요신성준선생님은만성콩팥병환자들을보시는내과의사로、
1: 네、
0: 또최은경선생님은의과대학에서의료윤리를가르치는교수로각자의자리에서그동안말기돌봄과조력임종에대한고민을계속해왔지만그활동은주로사실학계테두리안에있었었습니다그러다가이제2022년처음으로국회에서조력임종에관한입법이시도되었고2024년에는조력존엄사법이라는이름으로새로운법안이발의가되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서둘러법안이나오고이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것을보면서의료전문가로서우리의역할이무엇인가좀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학술출판이나강의로는사회적논의를참여하는데한계가있다고생각했고이단순한어떤제도가아니라좀사람과사회의가치규범이런것을묻는조력임종문의에대해서다양한층위에서숙고할수있는단서들을좀체계적으로제공할수있는책을내는것이어떨까라는의견을모았었고、
1: 네、
0: 그렇게해서책이나오게되었습니다
1: 방금말씀하신조력존엄사법이나의사조력임종사실은아직은생소한용어들인데요이개념을알아야내용을좀이해할수있겠어요
0: 네이와관련해서사실여러가지용어가혼용되고있고또같은단어로여러의미를담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이문제를분명히직시하고논의하려면우선용어에대한공통의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고생각해서책을집필할때도이것을용어를정의하는것부터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이책에서저자들은의사조력임종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이것은환자가스스로요청하여동의한경우환자를죽게하려는의도로의사가치사량의약물을직접투약하거나혹은의사가처방한약물을환자가직접복용하는행위를가리킵니다그래서세부적으로는의사가직접투약하는것을적극적안락사환자가직접복용한행위를조력자살이라고부릅니다
1: 네
0: 근데국회에서는사실조력존엄사라는용어를사용했거든요그런데이것은사실존엄한죽음이라는가치판단을내포하고있어서찬반논의를시작하기도전에방향을정해버릴위험이있습니다존엄하게죽을수있게한다는데반대할사람이사실누가있겠습니까
1: 네, 네
0: 또더나아가서조력임종이외에도다양한방식의존엄한죽음이가능하다는사실을가릴우려도있어서저희는이책에서그용어를사용하지않았습니다사실용어라는것은결국사회적합의에서정해야되는문제이지만
1: 네
0: 적어도이제도의찬반에대해서우리가논하는단계일때는존엄자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기를제안드리고싶습니다
1: 네그의사조력임종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많아보이는데이제도를도입한나라들이있거든요그곳에서도여러난제들이있다고요
0: 네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먼저이제취약한사람들에게부당한압력으로작용하지않고안전하게사용될수있을것인가또말기돌봄의가장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는완화의료발전과이것이같이공존할수있는가또자살에는부정적인영향은없는가더나아가서는우리사회가어려운상황에놓인여건의삶의가치를폄훼할가능성은없는지또조력임종이과연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바람직한죽음의방식인지를고민하고있다고합니다보다자세한것은저희책혹은이번시간을따라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1: 네제음악한곡듣고박혜연교수님의책깨끗한죽음이라는환상읽어보겠습니다이적의걱정말아요그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박혜윤 교수의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입니다. 책의 첫 부분은 스위스행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2: 네, 매우 적은 수이지만 스위스에서 조력임종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1: 네.
2: 2016년, 2018년 한국인 두 명의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었고 작년에는 어머니의 조력임종을 동행한 남유아 작가 에세이가 발간돼서 그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이 조력임종을 돕는다는 스위스 단체 디그니타스에 대해서 이 죽음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자격 조건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우선 디그니타스의 조력임종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분명하게 원해서 청해야 하고
1: 네.
2: 회복할 수 없는 질환, 조절되지 않은 극심한 고통이나 장애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거나 삼키거나 최소한 정맥 투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여야 합니다.
1: 네. 이렇게 한국이 아닌 스위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2: 네. 뭐 제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 네.
2: 디그니타스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조력임종으로 사망하는 모습을 상세히 그린 드라마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1: 맞아요.
2: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자신 혹은 가족이 맞이할 임종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게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쓸데없이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돈을 쓰다가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본인 스스로는 고통 속에서 낯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그 이유는 다층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제도와 인프라, 관습 모두 생애 말기에 부담이 큰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 조절 등 필요한 도움은 제때 받으면서 머물고 싶은 곳에서 임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물론 이 현재 인프라도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모아져서 가능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죽음은 의료의 실패로 간주되고 임종하기 전까지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한국에서의 죽음은 의료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에 생애 말기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본문 내용 박혜은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한국에서 중증질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로는 상당히 전형적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다 기력이 떨어지면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합병증이 생기면 응급실을 거쳐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환자 자신이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기를 보낼지 결정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질병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죽음은 치료의 실패로 인식된다. 환자에게는 끝까지 치료에 매달려야 한다는 압력이, 가족에게는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이, 의료진에게는 최신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가 작동된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안하는 것은 쉽게 포기로 오해받는다. 그 결과 임종에 관한 대화는 미뤄지고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결정은 지나치게 늦어진다. 환자의 고통이 충분히 조절되지 못한 채 임종에 이르는 일이 한국 의료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이유다.
1: 네,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의료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0: 네, 자기 결정권이란 각자의 신념과 이해의 기초에서 자기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일컫는데 그것이 의료 맥락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적 개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뜻합니다.
1: 네.
0: 의료적 개입은 검사, 투약, 수술 등 사람의 몸에 대해 침습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몸에 치료를 허용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의료인의 행위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침습적 개입을 허락했다는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의료현실에서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뭔가요?
0: 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상당히 괴리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명료한 의식으로 비교적 경한 질환이나 질환의 예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신의 결정권이 제한되었다고 느끼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0: 법원법은 사실상 연명으로 결정법이 유일합니다. 네, 이미 연명으로 결정법 안에서도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과정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임종과정이 해당하지 않는 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혈액투석과 같은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공백인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가 특정 치료나 검사를 명확히 거부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때에도 의료진은 환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느냐, 아니면 환자를 살려야 할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되는지, 이런 갈등과 법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쓰신 분들이 300만 명이 넘는데 과연 이 결정이 임종 과정에서만 실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1: 네, 이 치료 거부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요?
0: 네, 의사조력 임종은 죽음의 방식 중에서 스스로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인데요.
1: 네.
0: 이 방식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연명의료나 급식과 등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치료 거부권을 임종기라는 제한된 시기에서
1: 네.
0: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고 자기결정거보다 생명권 보호 의무를 훨씬 우선시해서 보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는 것도 또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조력임종을 허용하는 것보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침습적 치료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서 보다 평온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권리 확장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보장에서나 현재 환자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먼저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은 의사조력 임종보다 치료 거부권 보장입니다.
1: 아.
0: 6월 2일에 개최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1: 네.
0: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적용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결정한 것은 이런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이 말기 돌봄과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말기 임종을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가운데 자신의 의료적 상황에 맞게 말기 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돌봄에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포함한 완화 의료, 질병의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 필요한 간병과 장애 지원 서비스, 그리고 환자 상황에 맞게 말기 임종기를 보낼 수 있는 자택, 요양기관, 호스피스 병동 등 장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가족 안에서는 그리고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 역시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선택지는 임종기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 완화진정은 말기 임종기 증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법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완화 진정이란 기존의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말기 증상을 진정제 투약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투여량에 따라 의식을 잃을 수 있지만 일부러 의식을 잃도록 하거나 죽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른 행위다. 이는 이중효과의 원리에 따라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완화의료가 발달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말기 증상 조절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완화진정이라는 방법도 있었군요. 이 책에는 완화진정 외에 완화의료라는 용어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0: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완화의료는 환자가 병에 걸린 이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아울러서 그들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을 다루고 해결하려고 제공되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중, 말기 및 임종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완화의료의 철학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고 환자가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점에서 완화의료는 잘 죽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잘 살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현실은 어떠한가요?
0: 네, 1960년대 종교계와 민간 영역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의 완화의료는 역사 자체는 깁니다. 하지만 서구권 국가나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제공되던 호스피스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였고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1: 네.
0: 정부 개입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완화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던 초기와 달리 일반인들의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현재 한국의 완화의료를 말기 임종기 환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완화의료의 국제적 표준은 생명을 위협받는 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누구나 법의 병의 종류나 질환의 시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명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부전, 만성호흡기 부전 등 다섯 가지 질환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말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 이용자의 99%가 암 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암이 아닌 질병이 악화돼서 사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아서 암 사망자 가운데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한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약 한 10% 이내만이 이용되어 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의사 주력 임종이 과연 안전하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죽음으로 내몰 위험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장애가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간병,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분, 고령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에 놓이기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도입하려는 의사조력 임종제도는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에 따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거나 도입하더라도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사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고 노인의 자살률은 가뜩이나 높은 한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완화의료 인프라 부족과 간병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에서 과연 몇 가지 제도적 장치로 그 안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괜찮은 안전장치가 설사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의사조력 임종의 합법화 자체가 말기의 삶, 장애가 있는 삶,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사조력 임종을 합법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국가가 죽음을 승인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또 말기 돌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기 돌봄의 가치와 목표를 어디에 뒀느냐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야 최적의 방법을 함께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의사주력 임종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말기 돌봄의 고통은 뭐 통증 조절의 어려움이나 간병 공백 같은 한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하루가 꾸려진다는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제약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세계의 폭이 좁아지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떤 외로움이 엄습해오는 상황까지 삶의 거의 모든 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임종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질문을 마주해야 하고 좀 그 부분에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죽음이나 임종을 굉장히 생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영적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남이 소중하듯이 삶의 마지막 과정, 그다음에 죽음의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어떤 부담, 기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자율성 이런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책은 중증 질환 환자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병 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정신 건강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이 더욱더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상실감, 낙담, 불안감과 외로움 같은 실존적이면서도 심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증질환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중증질환을 보는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자들의 절망, 불안, 죽고 싶은 마음 등 정신적, 실존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병원 안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다룰 수 있는 체계와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프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외가 되지 않도록 아픈 시기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외롭지 않게 연결되어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리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몸이 아픈 시기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박혜윤 교수님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턱 앤 패티의 In My Life.

0: 오늘은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영 교수님과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죽을 권리라는 말이 성립될까요?
1: 네. 죽음 자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운동에서 사실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는데요.
0: 네.
1: 그것을 정리해 보면 죽음의 시기, 방식,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넓게 보면은 말기의 치료 거부권 또한 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긍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만일 죽을 권리라는 표현이 죽음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 좀 죽음 자체를 내가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불가침적인 자유권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어렵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에서도 썼듯이 자기결정에 의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정당화되고 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도와주는 타인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정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 조력임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해외 사례가 정리돼 있거든요. 네덜란드가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 나라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윤리적인 문제 없이 잘 시행되어지고 있나요?
1: 네, 책에서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2002년에 합법화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 수는 없고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용 기준, 즉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 16세, 좀 더 어린 아이는 단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조절되기 어려운 고통을 신체적인 고통에 국한해야 하는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은 합법화 이후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확대 기준이 지금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최근 2024년은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덜란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가 합법화됐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 박혜윤 교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의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로 신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조건을 규정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치매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도 논란거리다. 말기 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의 노인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안락사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문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 질환이 없더라도 삶을 마치기를 원한다면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은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네덜란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틀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왔으며 이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0: 죽음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도 책에는 있습니다. 일본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나요?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안락사와 관련된 재판이 1950년도에 있었고 벌써 있었고 이후 안락사 허용 조건을 1962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조력 임종을 제도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0: 네.
1: 책에서는 이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연과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이 기술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캐나다의 사례도 있던데 캐나다에서는 의료 조력 임종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1: 캐나다에서는 2016년도에 이 제도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도입 당시에는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의사결정을 갖춘 성인. 그러면서 곧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불가능한 질환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한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곧 예측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는 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2021년에 법으로 기준이 확대되어서 현재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예측이 되는 경우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투트랙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인데요. 2021년 개정 당시에는 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즉 신체질환은 없이 중증정신질환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조력 임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0: 네.
1: 의료 시스템과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4년으로 유예되었었고 이조차도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0: 미국에서는 존엄사에 대해서 합법화한 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존엄사법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가장 먼저 합법화한 주는 오레곤주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0: 네.
1: 1994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합법화가 되어서 97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현재는 워싱턴 DC랑 11개 주가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올 8월부터 뉴욕주, 9월부터는 일리노이주에까지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력임종의 특징은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0: 네.
1: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야 되는 의사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말기 질환에 한해서만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0: 네. 이 존엄사의 상징인 나라 하면 스위스를 들 수 있을 텐데 스위스의 안락사 관련 제도가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안락사 제도가 시행되게 됐는데 또 스위스만의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좀 알고 싶네요.
1: 네. 우리가 조력 임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나라가 스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사실 그 이유는 스위스는 유일하게 자국민 이외에 거주권이 없는 여행객, 외국인에게도 조력 임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

0: 네. 스위스에서는 자살이 어떤 질병이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의 결과로만 이해되지 않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실현처럼 개인적인 어떤 비극 상황에서 어떤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되는 그렇게 이해되기가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1918년에 자살을 더 이상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자살이 범죄가 아니라면 조력 자살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공모로 볼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력자가 이기적 동기로 타인의 자살을 도운 경우에만 처벌하자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1: 네.
0: 그에 따라서 이제 스위스 민간단체도 이기적 동기에 의하지 않고도 조력 죽음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또 어떤 의학적 상황에 국한해서 자살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료인이 아닌 민간단체가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디그니타스에서 사망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1: 네.
0: 사실 스위스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굉장히 그 규모도 커지게 되어서 과연 디그니타스가 상업적 동기에서 자유로운가에 네.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네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죽음의 질이 가장 높다고 책에 써있던데 대만만의 특별함은 어떤 걸까요?
0: 네,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어떤 경제적 성장의 배경도 있고 같은 유교 또 자종교 문화권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2015년도에 조사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아시아 1위, 세계 6위를 차지했고요.
1: 네.
0: 2021년에 완화의료 관련 저널에 실린 조사에서도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상당히 단단한 기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연명으로 중단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다져왔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는데요. 암 환자를 비롯한 주요 8대 질환에 대해서 100%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의료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대만의 정책이 시행된 데에는 책에서 다룬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1: 네.
0: 책에서 43년간 17세에 멈춘 소녀라고 소개된 왕샤오민의 사례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나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력 임종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까요?
0: 법제화는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민이자 뭐 극히 일부의 환자를 보는 의사인 제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볼 때 뭐 용어의 혼란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좋은 죽음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노력의 방향이 과연 조력 임종일까? 또한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말기 돌봄 또 말기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치열하게 물으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1: 네.
0: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의사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 어느 때에는 환자를 열심히 살리려고 애를 쓰고 어느 때는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걸까? 그런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됩니다.
1: 네. 현재 국회 어느 정도까지 관련법이 상정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요?
0: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당시 안규백 의원의 발의로 상당히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1: 네.
0: 제가 알고 있기론 2024년 12월에 공청회가 예정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1: 네.
0: 그래서 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또 하나는 2023년 경

0: 겨울에 한 환자분께서 조력 임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위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에 대한 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내린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이 소재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박혜연 교수께서는 좋은 죽음은 좋은 삶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박혜연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삶이 도덕적 무게를 지닌다면 죽음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를 지닌다. 어떤 죽음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숙고하기도 전에 조력 임종이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손쉽게 퍼질 수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틈을 따라 번져나갈 것이다. 이는 이미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경고한 문제이기도 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의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죽음은 결코 혼자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들 사이에서 완성된다. 조력 임종의 제도화가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회피를 위한 기술로만 소비되거나 취약한 삶을 조용히 밀어내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존엄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회피를 위한 기술로만 소비되거나 취약한 삶을 조용히 밀어내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존엄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셈이다. 조력 임종을 논의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할 사회의 모습이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삶은 혼자 만들 수 없다.
1: 네, 조력 임종의 제도화가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논의가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박혜윤 교수님처럼 이번에 책을 썼던 분들도 그렇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0: 네, 의료계에서도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뭐 의료윤리학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꾸준히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기 돌봄의 지형이 많이 바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통합돌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런 말기돌봄의 구축을 굉장히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조력임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가능하고 또 좋은 삶은 혼자 만들 수 없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는데 교수님은 좋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좋은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져서 갑자기 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삶의 말기에서 좀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생애 말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질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임종이 다 감내할 만한 것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조건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논의하고 대비하는 좋은 삶에는 아플 때의 삶, 생애 말기의 삶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의 전형은 젊고 건강하고 때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환상을 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제가 감히 여러분께 뭐 좋은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프고 쇠약해져가고 임종에 다다르는 그 시기도 모두 각자의 소중한 삶의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의 좋은 삶도 그러하듯이 아프고 생애의 말기의 삶에서도 함께 있다는 경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깨끗한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연결된 죽음이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책의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윤 교수님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챗 애킨스의 연주로 세일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비타민 D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예. 우선 자가 면역 질환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0: 네.
1: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원래 나하고 남을 구별해서 자기 세포는 보호하고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남만을 공격해갖고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에 이제 인식 오류가 생기면은 면역 세포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적군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입니다.
0: 말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관절이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1: 예, 그렇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우리 몸의 관절과 조직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막 공격을 해서 쿠데타 일어난 것처럼 공격을 해갖고 염증이 일어나고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0: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던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하고 비타민 D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에 대한 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이제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조절하는 효과, 또 이 나쁜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면역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 반응을

0: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면역이 좀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 면역 반응은 주로 이제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그 이 백혈구는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 적군을 만나면은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적군을 무찔러 죽이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염증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면은 세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지만은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적절한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류마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갖고 멀쩡한 관절 조직, 멀쩡한 우리 피부 조직이나 뭐 그런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염증 세포에 존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은 피 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인 거네요.
1: 네.
0: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다 비타민 D를 챙겨드립니다.
0: 그렇군요.
1: 면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멀쩡한 세포나 정상 조직에도 이제 염증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나 뭐 항류마티스 약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그 더불어 비타민 D도 모자라지 않게 그 반드시 챙겨드려야 합니다.
0: 네.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류마티스 질환을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자의 피 속에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약으로 보충제 약으로 먹어서 적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적정 농도가 보통 이제 3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절도 보호하고 나쁜 면역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영양 결핍의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죠. 예.
0: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염증 위험을 더 높이나요?
1: 예, 맞습니다.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수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활성도 측정에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생기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지고 비타민 D가 결핍될수록 관절의 통증이나 뭐 붓기나 아침 강직 뭐 손이 뻣뻣한 증상 그런 염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편인가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1: 예,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에게 피검사에서 비타민 D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염증 때문에 피로감이 잘 생겨요.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도 어디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도 부족하고 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염증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먹을 기회도 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고 또 뭐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치료 약물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해 갖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0: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물도 비타민 D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과정에서 염증을 깔아주기 위해서 흔히 쓰는 약물인 스테로이드가

0: 비타민 D의 흡수하고 활성화 대사를 방해하고 또 골밀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네. 환자들의 비타민 D 결핍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0: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통상 뭐 한 30에서 100 나노그램 그 정도인데 이 정상 범위보다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애매해갖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6개월, 1년, 2년 그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요. 뼈하고 근육 같은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면역계도 나빠지게 되고 또 신경계 전반에 걸쳐갖고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비타민 D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하고 근육에 즉각적인 신호가 오죠. 이유 없이 뼈가 그냥 쑤신다든지 웅신거린다든지 또 골반이나 척추, 다리 뭐 그런데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특별한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위험이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이제 세포의 성장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뭐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뭐 무기력감이 계속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 피로감 무기력감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뭐 감기, 독감, 뭐 그런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나도 그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또 뇌 조직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요. 뇌에도 이게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우울증이 높아지게 되거나 또 정서 장애도 생기고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다양한 전신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피로감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 비타민 D가 그냥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로감도 일으키고 또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세포 내에서 이게 에너지인 ATP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비타민 D는 혈관하고 혈압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심장 근육 세포하고 혈관 세포는 비타민 D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높게 올라가게 되고 혈관 벽이 탄탄하게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딱딱해져요, 혈관이. 그래서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심근 비대 심장 근육의 섬유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심부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전신 세포에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진 석회화가 되면서 심혈관계 전반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혈관 질환뿐 아니라 대사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대사 질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고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고 뭐 췌장이나 간, 뭐 지방 조직, 근육 이런 대사 핵심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인정을 하고.

0: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D가 떨어지게 되면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갖고 당뇨병이 생기고 또 대사증후군, 지방간 이런 대사 질환에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비타민 D 하면 흔히 뼈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1: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제 활성형 비타민 D로 불리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 그럼 비타민 D 섭취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를 챙겨야 할까요?
0: 예,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1: 네.
0: 비타민 D의 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검사를 해서 비타민 D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재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필요 섭취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나 대사증후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혈중 농도를 30에서 100 정도 수준으로 다소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대사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면은 하루 천 단위로, 천 단위가 한 알이거든요. 비타민 D 한 알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갖고. 계속해서 이게 30 이하로 나오게 부족하게 나온다면은 좀 2천 단위나 3천 단위 그냥 두 알이나 세 알 그렇게 점차 증량해서 복용하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녹는.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그 음식을 드신 다음에 하루 중 뭐 점심이나 저녁 같이 이렇게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에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1: 네. 말씀을 들으니까 비타민 D를 좀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일은 많지 않죠. 뭐 햇빛을 쬐고 음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0: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짬 내서 햇빛을 쬐고 뭐 삼시세끼 잘 먹으니까 뭐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약 한 80% 정도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불충분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심각한 것에 속하는데요. 건강하고 잘 챙겨 먹는 사람조차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햇빛을 잘 못 쬐는 거예요. 햇빛 쬐는 야외 활동을 좀 실내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실내 활동 많이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자외선 뭐 피부암 걸린다고 자외선 차단하는 자외선 선크림 많이 바르고 또 겨울철에는 또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비타민 D는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 별도의 영양제를 챙기지 않는다면은 그 혈중 비타민 농도를 건강한 수준, 즉 30 나노그램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 건강한 사람들도 좀 햇빛을 쬐어주고 신경 써서 보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 특히 전신 홍반 루푸스는 햇빛 노출을 좀 피해야 되는 만큼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그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햇빛을 쬐면은 그 루푸스가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에게는 이게 햇빛 쬐는 거, 자외선을 피하게 하라.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든지 온몸을 다 가리고 나간다든지 그런 자외선 피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피검사를 해서 비타민 D를 검사하고 또 비타민 D를 챙겨갖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1: 그런 분들은 자연적인 햇빛 노출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계 안정과 또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관리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무작정 햇빛 쬐기나 음식 섭취 같은 거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0: 자외선 쐬고 그러면 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관절이 아파서 밖으로 외출을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류마티즘 환자분들은 이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고 네.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갖고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을 하고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뭐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그렇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잘 못하거나 비타민 D가 뭐 5, 10, 뭐 15 그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타민 D 고용량 주사제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겠네요.
0: 예, 개인차가 많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상태하고 그에 따른 필요 보충량은 이 환자의 특성, 뭐 키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동반 질환 그리고 복용 중 약물 어떤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혈액으로 피 검사를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환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떤 환자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환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알릴 환자 중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질환 그런거나 아니면 위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게 나오고 또 간 기능이 나쁘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은 활성형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비타민 D가 또 낮게 나오고요. 또 류마스 질환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들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빨리 파괴가 되고 장에서 칼슘 흡수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비타민 D 결핍에 훨씬 취약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에게서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젊은이에 비해서 최대 4배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약을 뭐 한 알 내지 두 알 한 알보다는 두세 알 그렇게 두세 배를 투여를 해도 비타민 D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상태는 동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나 그런 나이 따라서 나이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2의 소유하지 않는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고 남성 폐암 발생률도 줄고 있다고 하네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선량 흉부 CT 검진을 비롯해서 금연 상담과 지원, 또 지속적인 캠페인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떨까요?
1: 그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시도할 때 전자담배를 고려하시는 걸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20% 정도는 시도해봤다. 그리고 43%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전자담배도 담배고요. 금연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이고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자담배도 담배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자담배가 연초랑 비교해서는 유해물질이 좀 적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덜 해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덜 해롭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발암물질, 독성물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담배가 폐기능을 악화시키거나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죠.
0: 금연 전에 전자담배를 시도하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럼에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1: 이게 결국 금연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네. 금단 증상은 니코틴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유해물질이 조금 적고 전자담배로 니코틴만 좀 보충을 해주면 금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서서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또 조사를 해보면 전자담배 사용하는 분들 중에 연초는 끊었는데 전자담배를 1년 이상 피우더라.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렇게 피우다가 다시 연초로 돌아가는 경우도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니코틴 전자

0: 담배,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구분해서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결국에 이제 금단 증상 줄이는 목적으로 이제 니코틴을 이제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기기의 뭐 출력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그걸 흡입하는 횟수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니코틴 흡수된 양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니코틴이라고 니코틴의 함량이 실제로는 매우 낮거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무니코틴은 아니고 소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좀 다른 화학합성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할 때 전자담배를 찾는 이유가 흡연할 때 이제 연기 나오는 게 만족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연기를 내뿜는 행동으로 조금 담배 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든 게 예, 무니코틴 전자담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또 궐련형, 액상형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뭐 액상형은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을 이제 가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내가 들이마시는 거고요.
0: 네.
1: 궐련형은 담배잎이 포함된 그 스틱을 기기에 꽂아서 그거를 가열해서 증기를 내가 흡입을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흡연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점은 이제 같습니다.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도 사실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롭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또 성인에서는 일반 담배 흡연율이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202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은 일반 담배 사용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뭐 한 20%대에서 한 17% 정도까지 이제 줄었는데요.
0: 네.
1: 문제는 전자담배 사용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5.1%에서 9.3%로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률 전체를 고려했을 때 전체 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흡연율을 고려하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좀 덜 해롭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전자담배를 좀 찾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뭐 일반 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불에 태워서
0: 네.
1: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요. 전자담배는 그 기계를 통해서 뭐 액상이나 스틱을 가열하고 가열해서 나오는 그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고 일부 유해물질이나 냄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둘 다 흡연이고요. 건강에 이제 유의하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0: 네. 전자담배가 일단 일반 담배만큼 좀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주시는데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담배가 연초의 잎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가 됐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이제 2026년 4월 24일 날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0: 네.
1: 예전에 담배는 연초에 잎만 가지고서 제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초나 이제 니코틴 합성으로 만들거나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자담배 사용률이 많이 늘어났던 게 이게 담배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좀 자주 자유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이런 전자담배 이런 것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0: 뭐
1: 그래서 금연구역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온라인 판매하거나 미성년자 판매도 당연히 이제 금지되고 일반 담배보다 좀 쌌거든요. 세금도 부과되고 건강경고 문구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규제가 좀 강화됐다라고 보이고요. 전자담배 유해성은 뭐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물질이 좀 적다.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유해 물질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자담배도 결국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담배 성분뿐 아니라 배출물에 대해서도

0: 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배출된 에어로졸이 실내 공기 중에서 또 오존이랑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해롭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앞서 관련형 액상형 말씀하셨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0: 액상형 전자담배 그 액상 안에
1: 예.
0: 니코틴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외에 뭐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뭐 이런 거에다가 향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니코틴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1: 네.
0: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담배 그 줄기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니코틴 성분도 있고요. 화학적으로 니코틴을 만들어낸 합성 니코틴도 있습니다. 담배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천연 니코틴 액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고 그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합성 니코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이 좀 많았던 거지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를 지켜야 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1: 예.
0: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금연 지키셔야 되고요.
1: 네.
0: 연초랑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1: 아,
0: 있습니다.
1: 네.
0: 과태료를 떠나서
1: 예.
0: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시려면 흡연 가는 구역에서만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1: 네.
0: 더 나가서 또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흔히 말하는 담배 냄새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초처럼 간접 피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0: 이게 냄새와 위험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0: 냄새가 나면 위험하다? 냄새가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오해일 수 있긴 한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소변되면 냄새 나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하진 않고 오히려 좀 반대처럼 뭐 연탄가스 중독은 전혀 냄새가 없지만 치명적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전자담배 냄새 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어떻게 보면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초랑 마찬가지로 간접 흡연으로 호흡기 심내혈관 질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또 오히려 향해 주는 위험도 있을까요?
0: 전자담배에 좀 달콤한 향이 나도록 향료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료가 결국에는 화학 향료이기 때문에 이게 열이 가해지면서 기화되면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성 물질 때문에 결국에 흡연자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폐세포 파괴가 심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담배를 필 때 달콤한 향이 나면 거부감이 줄어서
1: 그렇죠.
0: 더 많이 더 깊이 흡입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폐손상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일단 전자담배도 간접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옷이라든지 호흡도 그렇고 3차 간접 피해에서도 전자담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뭐 3차 간접 흡연이라는 게 뭐 옷이나 벽지, 가구에 붙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물론 독성물질 자체의 발생량은 좀 적을 수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작은 나노입자 형태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2차 흡연이나 3차 간접 흡연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기를 안 하고서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표면에 침착되어 있던 이 에어로졸이 수개월간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 이제는 안 하시겠죠. 네.
1: 일반 담배는 참 금연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궁금한데 이것도 끊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뭐 앞서 이제 그 일반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조금 그거를 완화시켜 보려고 전자담배를 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0: 중독의 원인인 니코틴 요거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0: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짧을수록 의존도가 높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훨씬 짧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코틴의 사용량도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사용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서 금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를 계속 쓰다가 그냥 계속 피우는 경우가 70%인 거고 다시 연초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80%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더 심하고 결국에는 더 못 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 그럼 또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분들도 많나요? 그저 다양성의 하나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0: 일반 담배랑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흡연자 조사를 해보면 20% 이상이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다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흡연 규제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연초 태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1: 그랬죠.
0: 그걸 이제 대신하면서 이제 전자담배를 쓰고 나가서는 일반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가는 단계로 여기는 분들은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위해 농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실제 이제 연구 결과에서 금연으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전자담배랑 일반 담배를 같이 태울 때 오히려 좀 더 해롭지 않겠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니코틴 의존도만 가지고 봤을 때도 같이 태우시는 분들이 의존도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1: 아,
0: 중요한 거는 이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지수도 다중담배 사용자에서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금연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 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담배를 못 끊고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금연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 클리닉에 가서 니코틴 대체제나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한 금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냄새가 없다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향을 내는 물질도 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전자담배에서 향을 내는 물질은 어떤가요?
0: 냄새, 좋은 향이지 속으면 안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워낙 담배가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처음에 태울 때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자담배 향이 좀 좋습니다. 향의 종류에 따라 뭐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향도 있고요. 시원함을 주는 뭐 멘솔, 민트 계열의 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담배처럼 연초랑 비슷한 향이 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향이 좋다고 해서 덜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점. 오히려 향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 속으면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또 심지어 전자담배가 마약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0: 이게 좀 더 요즘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성분이 합법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외국의 야구 선수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전자담배 성분 안에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일반 전자담배에다가 액상 대마나 합성 카트리지를 결합해서 흡입하는 경우 이제 마약 흡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자담배랑 마약이랑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소아청소년이 좀 많았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향들이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10년 전 조사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전자담배로 마약을 피웠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결국엔 전자담배로 인한 흡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약 투약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는 금연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심한 마약 중독까지 갈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고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0: 근데 정리 차원에서도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요?
1: 지저분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코끼리의 대변도 파리의 대변도 사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배설물이라는 점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의 배설물은 오히려 작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원균을 통해서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거든요. 연초나 전자담배나 결국은 해롭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로움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치료는 금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아니다. 금연을 원하신다고 하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고 흡연의 위험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성시경의 희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인물이 인상적인 천재 화가 청경자 화백은 남다른 가족사와 솔직한 표현으로 늘 스캔들 중심에 있었죠.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한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핑크 마르티니의 Hang on Little Tomato

0: 네, 미술 이야기 오늘은 청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이제 2주에 걸쳐서 한국 근현대 미술계의 대표 작가인 청경자 작가의 작품 세계 만나볼 건데요. 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들어가면은 늘 그녀의 작품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그 시청역 근처에 있는 곳에
0: 그렇죠.
1: 1층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또 다른 대가죠. 유영국 화백의 개인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0: 네.
1: 뭐 SNS에 인증샷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게 많이 보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시 소식 전하면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기 도 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유영국 전시만 보고 가시지 말고 거기에서 한층을 더 올라가시면
0: 네.
1: 청경자 화백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 유영국 개인전은 기획 전시거든요. 10월 25일까지만 열리는데 비해서 청경자 개인전은 상설전으로 꾸준히 네.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6일에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천경자 상설 전시회 영어 해설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법 강의를 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녀의 작품을 골똘히 들여다볼 일이 많았는데
0: 그러셨겠어요.
1: 네. 근데 정말 멋진 작가라는 생각이 예. 또 한 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 천경자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선 어떤 점을 또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1: 네.
0: 유년 시절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 네.
0: 시대적인 상황이 뭐 이렇게 문화 하고 예술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뭐 여러모로 참 녹록치 않았을 텐데요. 우선 이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조선 미술, 뭐 대한제국 미술, 고려 미술
0: 그렇죠.
1: 이런 용어를 참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0: 네.
1: 이 미술이라는 말은 20세기 들어서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말입니다.
0: 예전에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일본을 통해서
1: 그렇습니다.
0: 들어온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메이지 유신 정부의 어떤
0: 맞아요.
1: 그 서양어 번역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말 아나운서님의
0: 네.
1: 말씀처럼 많은 어떤 서양의 개념들이 일본의 번역어로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미술 앞에는 괄호 치고 서양이라는
0: 예.
1: 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술은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고 또 광복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미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도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근대기 미술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은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 유학 가서 미술을 배우고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미술 작가 고희동 선생인데 이 고희동 선생은 동경예술대학 한국인 유학생 1호입니다.
0: 이야,
1: 뭐 동경예술대학은 뭐 지금도 정말
0: 예.
1: 시쳇말로.
0: 근데 1호 뭐, 네. 제일 처음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한국인으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1: 맞습니다.
0: 예.
1: 그 어마어마한 학교에 이제 1호 유학생이 된 것이고
0: 네.
1: 1915년에 동경예대 졸업을 했는데요. 그 뒤부터 꾸준히 김관호 선생 등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인 유학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나혜석 작가가 동경에 있는 여자 미술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0: 따로 있었군요, 이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 미술 전문학교도 동경예대 못지않게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가 이제 졸업생
0: 그렇죠.
1: 신분으로서 됩니다. 그래서 나혜석의 사례가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수십 년 전 조선 때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여성 혹은 여성 미술가의 사회적 활동은 금기시되었기
0: 그렇죠.
1: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혜석 외에도 1928년에 파리 유학길에 올라 아카데미 그랑 쇼미엘에서 소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백남순 화백도 선구적인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0: 네, 나혜석 화가는 사실 여성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1: 네.
0: 백남순 화백도 있고
1: 네.
0: 선구적인 이런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이 백남순 화백이 걸출한 제자를 많이 길러냈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예.
1: 우선 백남순의 이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파리 유학 시절에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장학생 신분으로 파리에 공부하러 온 임용련이

0: 기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만난 뒤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1930년에 고국으로 함께 돌아와서 같은 해 11월 동아일보 홀에서 부부 유화 전시회를 네.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미국
1: 대단한
0: 예리대학 뭐 파리 뭐 소묘학교 네. 나와서 어찌 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죠.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부부들이 애국적 정신이 매우 투철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곧 애국민족학교죠. 오산학교로 넘어가서 예. 후학을 길러내는 데 힘씁니다. 오. 그래서 이때 임용련, 백남순 부부가 가르쳤던 애제자 중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이중섭입니다. 아. 그래서 이중섭은 이 부부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일본 미술 유학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들의 조언으로 인해 이중섭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서명하는 부분에 중섭을 자모음을 풀어서
1: 맞아요.
0: 이렇게 적잖아요. 예. 그거를 그 부부가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을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혜석이나 백남순과 같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천경자도 걷게 되는데요. 이 천경자는 1924년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집안이 풍류를 즐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1: 전남.
0: 네, 그렇죠.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익히면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훗날 전남 여고가 되는 광주 공립 여고에 이제 재학을 했는데 이때 미술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1941년 동경의 여자 미술 전문학교 예. 나혜석 선생이 나혜석 선생. 나오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입학합니다.
1: 후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 들어가 보니까 대체로 학교의 분위기가 전위적이던 뭐 추상화, 네. 뭐 초현실주의 이런 서양 미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천경자는 보다 차분하고 섬세한 일본화에 매료되어서 일본화 전공을 선택합니다.
1: 네. 어쨌든 일본화 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림 전문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화가로 두각을 나타낸 건 그럼 언제쯤일까요?
0: 무려 재학 시절에 화가로 두각을 이미 드러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19살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1: 너무 네. 빠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졸업을 하기도 전인 1943년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상이라는 작품으로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합니다. 그래서 이 조부상이라는 그림은 아마 많이 유명해서 인터넷에 천경자 조부상 네, 이라고 네. 검색해보셔도 아 그거구나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잠깐 천경자가 입선한 조선미술전람회 소개해드리자면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한국의 아마추어 프로 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미술 공모전이었습니다.
1: 뭐 국전 뭐 비슷한 건가요?
0: 사실상 국전의 효시와 같은,
1: 효시 같은.
0: 네,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당시의 전국 단위 미술 행사였고 여기에 입선하면 당대의 그런 제일 좋은 건물들 뭐 동아일보 건물, 조선총독부 건물 이런 데서 전시도 해줬답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런 조선미술전람회에 대학 재학생 신분이었던 천경자가 네. 이제 입선한 것입니다.
1: 예, 놀라울 일이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부상이라는 그림은 그녀의 외할아버지 박헌유 씨를 이제 그린 건데 그림을 보면 외할아버지께서 이 연녹색 방석 위에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딱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딱 한 손에는 곤방대도 들고 계시고 또 왼 무릎 앞에는 삼국지 책이랑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안경을 딱 그려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시절 천경자의 외할아버지께서 딱 안경 쓰시고 삼국지 책 읽으시고 하면 그딱 어떤 개화기 지식의
1: 그렇죠.
0: 느낌인데 그런 멋있고 세련된 그런 어떤 남성의 느낌을 많이 이렇게 주고 있기도 한데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이런 인물화로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천경자가 또한번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노부라는 작품으로
1: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다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외가에서 자랐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외할머니 그림으로 입선에 성공합니다.
1: 두 번째 성공.
0: 그렇습니다. 연달아.
1: 연달아.
0: 그렇습니다.
1: 야, 이런 일은 흔치 않은데.
0: 그렇습니다. 예.
1: 어쨌든 그녀가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뭐 화가로 성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미 뭐 상을 다 탔으니.
0: 그렇습니다. 예. 일본 좋은 학교도
1: 그렇죠.
0: 나왔고 뭐 수상 경력에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작가가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졸업 이후에 그녀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예.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오. 화가로서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경자는 1945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당시 동경제국대학 유학생 이철식 씨와 결혼했고 네. 같은 해에 딸 이혜선 씨를 출산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이 별거를 했고요. 어. 이 남편이 직업도 없이 친구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이 가정에는 매우 소홀했고 또 이 결혼을 1945년에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해방기를 맞게
1: 그러네요.
0: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념 대립의 상황에서
1: 그렇죠.
0: 네, 남편이 정치적인 활동에만 집중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부부가 따로 지냈다고 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천경자의 여동생 이 천옥희 씨가 폐병에도 걸립니다. 네, 그러다 이제 결국 이철식 그 남편은 6.25 때 행방불명되었고요. 여동생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천경자가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관사에서 함께
1: 지냈는데.
0: 데리고 살면서 예. 경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천경자가 요 1946년부터 모교 전남여고에서 또 1949년에는 광주사범학교에서 또 같은 해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 아, 그 무렵이 그냥 힘들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결혼하고
0: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1: 네. 뭐 근현대 미술작가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워낙 힘들어서 삶들도 다 굴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뭐 잠깐 소개했던 이중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 예.
0: 또 앞에서 소개한 나혜석은 이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그 후 일종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 예.
0: 무연고자로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기도 하고요. 또 백남순 선생의 경우 남편 임용면 선생이 6.25 때 인민군에게 납치되어서 행방불명됩니다.
1: 아이고야.
0: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근현대 작가들은 뭐 개인적인 요인이든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든 간에 풍파를 참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교사로서 아까 활동을 계속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도 그림을 그려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었나?
0: 그렇습니다.
1: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0: 네.
1: 그래도 계속 그림은 그린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교사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되는 상황이니까 틈틈이 개인 작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경자 선생이.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대표작이 바로 1951년작 생태입니다. 이 인터넷에 천경자 생태라고 검색해 보시면 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1: 근데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천경자 작가의.
0: 사실 천경자 작가의 네.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요. 정말 그 그림을 보면 얽히고 설킨 붉은색, 막 초록색 뱀들이 막 서로 막 얽히고 막 다리를 투고 정말 역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뱀들을 이렇게 정말 질감까지 막 뭐라 그러죠?
1: 자주 보셨나 봐요.
0: 그렇습니다.
1: 사실
0: 그렇습니다. 예. 사실 천경자가 뱀을 이제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이 그림을 이제 그리기 직전에 천경자가 광주역 앞에 뱀집을 찾아가서
1: 예전에는 뱀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각종 뱀들을 수십 마리를 유리 상자에 넣고 직접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한 걸 바탕으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1: 게 나온
0: 거고 그래서 훗날 천경자가 이 작업을 두고 자신의 수필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1: 네네.
0: 누이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의학을 공부 못해 5만 가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아이고야. 두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낸 나는 악에 바쳤던가 꽃향기 찾아 스치는 뱀 두 마리로는 마음이 차지 않아 수십 마리의 무더기 뱀을 그림으로써 살 용기와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썼습니다.
1: 몸부림친다는 그 표현이 뱀하고 너무 어울리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많은 뱀들이 청경자가 이제 투영이 된 대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또 상당한 그런 어떤 역경을 겪고 그것을 또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그래서 그러네요.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보면 뱀 무리들을 이렇게 유독 많이 그린 부분이 예. 있는데 그 딱 한가운데 몸을 꼿꼿이 세우고 관람자를 딱 쳐다보는 듯한 아, 뱀이 있어요.
1: 실제로 그렇게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0: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만 봐도 아 정말 그 뱀한테 눈이 가는데 그래서 유독 그 한 마리 뱀을 천경자 본인이라고 아. 많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섬찟하기도 하고 또 오묘하기도 맞아요. 한 그런 그녀 삶에 대한 표현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천경자의 예술 세계를 이제 관통한다는 점에서 생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회에서 네.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눈으로 마주해 보시는 게 또 느낌이 아, 완전 다르시겠죠.
0: 매우 강렬할 겁니다.
1: 자, 이 청경자 작가의 이야기는 뭐 끝이 없네요. 네. 오늘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작품이 변화하게 된 그 사연과 말년의 삶도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꼭 찾아서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반가울 때가.
1: 대타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지.
2: 그렇죠. 그 옛날 문화 포커스 시절에.
1: 아, 너무 기억력이 좋으세요.
2: 그 제가 더듬어 보니까 2008년이었거든요.
1: 우와, 이게 몇 년 전이 거의 야, 20년 전인가.
2: 그렇죠. 아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오늘은 또 뭘 준비하셨을까.
2: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네. 영화로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네. 영화가
1: 스필버그 감독
2: 그렇죠. 네. 개봉해서 정말 필버그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 를 펼쳐내고 참 그 뭐 벌써 스필버그 감독이 올해 80세가 되시는데
1: 이분도 나이 많으시네요.
2: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젊은 감각.
1: 그리고 어려운 또 일인데.
2: 과거의 그 클로즈 인카운터라든지 네. E.T. 같은
1: 아 그쵸
2: 그런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네. 참 그 스필버그스럽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네. 또 아주 호평 속에 개봉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걸 계기로 스필버그 감독 영화 중에 클래식 음악 비중이 가장 높은
1: 아.
2: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의미 있는 음악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1: 기대가 되네요.
2: 예,
1: 네.
2: 바로 이 디스클로저 데이보다 앞선 영화인데요.
1: 예.
2: 코로나 기간인 2022년에 개봉했던 파벨만스라는 영화입니다.
1: 이 영화는 왜 제목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나요?
2: 그렇죠.
1: 예.
2: 근데 또 영화 매니아들은
1: 그렇더라고요.
2: 아, 이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도 정말 수작이다. 이렇게
1: 예.
2: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스필버그 감독에 있어서는 가장 개인적인 영화고 자전적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런 영화가 없었는데.
2: 그렇죠. 예.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과 그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로만 따지면 숨기고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두운 스토리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스필버그 네. 특유의 에너지로 예. 승화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의 SF물보다도
1: 예.
2: 시대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1: 시대물도 꽤 있죠.
2: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그 2005년작이었던 민헨 그리고 2015년작인 스파이 브릿지
1: 예.
2: 베를린을 배경으로 했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스필버그 감독은 시대물을 만들 때에는 그 정말 소름 끼치도록
1: 그래요.
2: 철저한 고증을
1: 날카롭죠.
2: 그렇죠.
1: 그래서.
2: 거쳐서 예.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고증을 거치게 되는데
1: 네.
2: 바로 이 파벨만스도 그런 스필버그 감독의 시대물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 네.
2: 이제 극 중에 주인공 가족의 성이 파벨만 가문이라고
1: 그래서
2: 나옵니다.
1: 그래서 파벨만스.
2: 그렇죠. 근데 네. 이 파벨만은 미국의 성 중에서 독일어 성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독일계에도 있지만 유대계가 상당히 많죠.
1: 많죠.
2: 그래서 그 바로 이 파벨만도 스필버그와 같이 유대계 이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 파벨이라는 것은 독일말로 우화 또는 동화를 뜻하거든요.
1: 영어로 fables.
2: fable이죠.
1: 예,
2: 그래서
1: 예.
2: 스필버그도 이제 그 동유럽에서 이민을 온 그 유대인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필버그의 스필도 독일어로 읽으면 슈필, 즉 영어의 플레이, 연극입니다.
1: 아.
2: 그래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건 우화를 들려주는 사람이건
1: 네.
2: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꾸며서 그러네요. 들려주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1: 그 스필버그 안에 이름에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이 스필버그 자신들의 가문 이야기를 스필버그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2: 그냥 이 파벨만즈라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1950년대 초가 배경인데요. 시작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해온 유대계 2세 컴퓨터 엔지니어인 버트 파벨만이 있습니다.
1: 네, 아버지인가 보죠.
2: 그렇죠. 이 스필버그의 예. 아버지인 셈이죠. 폴 다노 배우가 분한 역할이고요. 이 파벨만의 아내는 미치입니다. 미치는 이제 미셸 윌리엄스가 맡은 역할인데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50년대의 엔지니어니까 미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최첨단에 있었던 직업이죠.
1: 그래서 사는 것도 그러면 좀 여유 있었나요?
2: 그렇죠. 예. 여유 있고 상당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는 이런 가문이어서 그 중에서도 장남 세미가 있습니다.
1: 예.
2: 세미가 바로 이제 스필버그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세미를 데리고 영화도 자주 보고 뭐 쇼핑도 자주 하고 예. 이런 집안입니다.
1: 네.
2: 근데 그 파벨만 부부가 아들 세미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는데 거기에서 예. 왕년의 거장이죠. 세실 B. 데밀 감독의 영화 지상 최대의 쇼를 보게 되는데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이런 엄청난 대작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세미는
1: 감동을 받았겠죠.
2: 그렇죠.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열차 충돌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시즌 쪽에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한 유대인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우카죠. 한우카의 선물로 받았던 모형 기차.
1: 아.
2: 이 레일 위에 모형 기차를 가지고
1: 예.
2: 이걸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겠네요.
2: 근데 이 모형 기차를 이 영화 장면을 재현하면서 모형 기차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형 기차들하고 같이 해서 파손시키고 만 거죠. 모처럼 받은 선물과 이런 것들을 파손한 걸 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 엄마 미치가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1: 이런 말 참 드문데.
2: 그렇죠.
1: 예.
2: 영화를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알고 딱 한 번만 더 충돌 씬을 재현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8mm 카메라, 홈 카메라죠. 이 8mm 영화 촬영 카메라, 옛날에 그 가정에 보급돼 있었던
1: 그랬군요.
2: 네, 이런 것들을 촬영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그 세미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1: 첫 영화네요.
2: 그렇죠.
1: 예.
2: 자, 그럼 첫 곡으로 이 파벨만즈의 메인 테마 OST로 들으실 텐데요. 바로 또 이 영화의 음악도 존 윌리엄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75년작인 조스 이후로 50년 동안 스필버그하고
1: 네.
2: 30여 편이 넘는 영화를 함께한 존 윌리엄스의 작곡으로 이 파벨만즈의 메인 테마 들어보시죠.

0: 네, 파벨만스의 메인 테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음악에 왠지 녹아있는 것 같은 살짝.
1: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영화 진행을 네. 보면 단란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엄마가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요. 네. 50년대 말 이제 이 아버지가 워낙 잘 나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계속 스카웃돼서 갑니다.
0: 그럼 이주를 계속해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부 쪽으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가게 되는 게 애리조나주에 피닉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네. 이때 가족은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절친인 베니 아저씨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베니 아저씨 역은 역시 또 유대계 배우죠. 세스 로건이 맡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세미는 10대가 됩니다. 10대가 됐는데 재밌는 건 이 세미 역을 맡은 배우가 스필버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0: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스필버그의 자아라는 걸 누가 봐도 알
0: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이 미치라는 어머니가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클래식을 전공하고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주부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남편인 이 세미의 아버지 버튼은 이 아내의 그 피아니스트로서의 개성을 최대한
0: 인정해줬나요?
1: 그렇죠. 살릴 수 있도록 해서 뭐 가족 모임이나 이럴 때에 계속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가끔 지역 방송에 출연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0: 시대와 안 맞는 굉장히 그렇죠. 지금 현대적인 가족이에요.
1: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50년대에 미국이니까 그렇죠. 가능했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 엄마가 집에서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에 있는데 피아노로 굉장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서도 그 미는 표집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게 손톱을 기르고 매니큐어까지 진하게 칠하니까 이게 이제 건반을 칠 때마다
0: 소리가 나요.
1: 소리가 딱딱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듣다가 못해서 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저항하는 엄마를 강제로 잡고 손톱 깎기로 예. 이걸 손톱을 짧게 깎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걸 저항하다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악보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엄마가 신고 있는 하이힐에 구배 악보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천재적인 세미는 아 이거다. 학교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예. 이제 서부 시대를 다룬 그런 영화를 아마추어지만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 시대니까 총을 계속 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뭔가 이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가짜 총을 쏘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특수 효과를 만들어 보나 하다가 어머니가 하이힐 그 굽으로 악보에 구멍을 낸 걸 보고 아 이거다 생각한 거죠.
0: 아 총구멍을
1: 거죠.
0: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뭔가 빛을 세게 만들면서 이 총구에서 불이 뿜는 이런 효과를 구상하게 됩니다.
0: 네. 어머니랑 옥신각신한 상황에서 그 영화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있었다는 게
1: 그래서
0: 대단하네요.
1: 이런 그 스필버그 본인이 회상하는 자기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참 그 기발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흘렀던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단조 작품 번호 2-1 1악장 알레그로를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이고 아버지는 그 시대의 컴퓨터 엔지니어. 그 안에서 세미는 영화를 꿈꾸는 소년이었고요. 근데 영화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머니가 처음에 허락은 좀 해주셨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세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 가정 하면 우리가 탈무드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0: 맞아요.
1: 뭔가 이 전문직 뭐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전문직으로 나가기를 그리고 아버지도 엔지니어니까 네. 이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의 이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는 주지만 이게 다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걸 설마 직업으로 삼기야 하겠나.
0: 예.
1: 그리고 이 영화라는 세계가 들어가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0: 그렇죠.
1: 이게 언제까지
0: 할 수 있을지
1: 이 성공을 위해서 그 계속 달려만 가야 될지 이거 사실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너무 상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처가인 아버지 버튼은 아들 세미에게 선물을 하나 사줍니다.
0: 네.
1: 그 당시로서는 뭐 영화 필름 편집기로서 최고급이었다고 알려진 매킨토시 필름 편집기를 와. 사준 거죠.
0: 네.
1: 선물을 줄 테니까 내가 세미 너 조건이 하나 있어. 얼마 전에 우리 가족끼리 캠핑을 갔다 온 거기서 네가 영화를 다 찍었었는데 그거를 빨리 편집해서 엄마에게 보여줌으로써 좋았던 우리 추억을 되살리게 함으로써 엄마를 슬픔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화 촬영을 이제 계속 이제
0: 격려를 한 거네요.
1: 그렇죠.
0: 도리어.
1: 학교 안에서도 근데 영화를 계속 찍는다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촬영 취미도 좋지만 이 취미 활동으로 집을 주말에 떠나 있는 거를 좀 잠시 멈추고 주말에 편집을 해서 엄마를 기쁘게
0: 아.
1: 좀 보여드려라
0: 네.
1: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미는 발끈합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 영화는 아빠 나에게 취미가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면서 저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미가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도 조금 마음이 안
0: 불편했겠죠.
1: 좋은 거죠. 그런 네. 가운데 이 영화에서 이제 세미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 인상적인 사람이 딱 두 명 나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예.
1: 바로 오랜 세월 영화가 이 오랜 세월 그 연락이 끊겼던 이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친오빠인 보리스 할아버지라는
0: 아.
1: 분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 원로 배우죠. 저드 허쉬가 등장하는데 예. 등장하는 배우들이 또 전부 또 유대계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0: 인맥이 힘을, 그쪽으로
1: 그렇죠. 힘을 네. 합치고 있습니다.
0: 예.
1: 저드 허쉬 이분이 굉장히 괴짜 같은 분인데요. 이 보리스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는 서커스의 사자 조련사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헐리우드 영화계까지 진출했던
0: 네.
1: 그런 분인데 약간 괴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했던 사람이고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미를 이해하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예술가에겐 가족도 소중하지만 예술이 더 우선이야. 그렇지만 예술이라는 게 너에게 기쁨만 주는 건 아니야.
0: 그렇죠.
1: 예술은 엄청난 끔찍한 고통도 함께 던져줍니다.

0: 라면서 여전히 그 재능이 넘쳐 흐르고 그게 너한테도 내려간
1: 영향이
0: 거야.
1: 있죠.
0: 라고 이제 문을 빼곡이 열고 엄마가 피아노 치는 장면을 들려주는데 이 장면에서 바로 그 울려 퍼지는 음악이 모치오 클레멘티의 소나티나 C장조입니다.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1: 얘기가 다 안 끝나서 좀 아쉬운데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또 그럼 이어가는 거죠?
0: 그렇죠. 뒷이야기가 또 네. 이어집니다. 네. 전곡 1악장 스피리토소, 2악장 운포코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다이앤 하이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파벨만스의 흐르는 클래식 음악 듣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유정우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후의 황인숙. 깊고 깊어라. 행동 뒤 나의 생각. 내 혀는 마음보다 정직했느니. 네, 왜 이렇게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가는 걸까요? 후회할 걸 알면서 말이죠. 황인숙 시인의 후회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죠.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달력을 확인해 보니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2026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반년이 남았네 하는 쪽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목표만 세워둔 채 시간이 흘러가버린 분들 계실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잘해온 일이 있다면 남은 6개월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과제겠죠. 중요한 것은 지난 반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반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을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작은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 하나, 미뤄두었던 도전 하나를 다시 꺼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아쉽다는 말보다 잘 보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조금 더 충만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곡은 바이브의 노래 장혜진의 피처링이 더해진 노래 그 남자 그 여자 같이 듣습니다.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월 초 장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소통의 장,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처음 출범시킨 이 포럼은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장애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시각장애인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연구자이자 장애 청년 당사자인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승원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담아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을 감상합니다. 이제 노래 먼저 듣죠. 응급실.

0: 이달 초에 발대식을 가진 청년장애인 정책포럼의 특징은 장애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시각장애인 정송원 씨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 발대식에 참여하셨죠?
1: 네.
0: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희 청년장애정책포럼은 장애청년들과 비장애청년들이 함께 장애청년들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네, 이 포럼의 이름이 이음이에요.
1: 네.
0: 어떤 의미입니까?
1: 이음 하면 무언가 있다라는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들리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이어져 있고 그리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포럼에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유형이 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1: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대체적으로 많은 유형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0: 몇 분이 함께하게 돼요?
1: 총 24분이고요. 단순히 장애 청년, 비장애 청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연구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사,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 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장애 가족을 둔 분들, 여러 당사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 시각장애인 단원으로는 우리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승원 씨는 현재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저는 이제 급수가 있었을 때, 등급제가 있었을 땐 1급

0: 3급으로 앞에 있는 사물만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고 글씨도 한 32포인트 이상으로 한 장 정도를 읽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네, 중증 시각장애입니다. 네.
1: 네. 어려서부터?
0: 네. 선천적으로 그랬습니다.
1: 그러면 맹학교를 나오셨나요?
0: 아니요. 저는 통합교육을 받았습니다.
1: 그 통합교육할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0: 네.
1: 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0: 아, 일단 옆에서 저의 이제 학업이나 일상을 보조해주는 공익요원을 받았고요.
1: 네.
0: 네, 그렇게 대필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요즘에도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노트 필기하고 네, 하는 걸 합니까?
0: 제가 99년생이어서 저희 네. 때는 아직 AI 교육이 될 때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1: 그러면 칠판 글씨는 어떻게 했어요?
0: 모두 다 이제 그 공익요원이 제 거에다가 받아 적어주고 대신 읽어주고 그걸 외워서 시험 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1: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중증장애인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대학 무렵에 이제 중증장애인이 됐어요. 서서히 떨어져서. 근데 그때는 칠판 글씨를 옆에 짝이 읽어줬었어요. 그런데 99년생의 경우는 공익요원이 옆에서 예, 해결해 줬군요.
0: 사실 가족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1: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 어떻게 네. 해서 승훈 씨가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대표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 청년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국회, 뭐 시민단체, 이런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장애인권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장애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발대식에는 보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장관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0: 네.
1: 발대식 현장은 어땠어요?
0: 발대식 현장은 이제 청년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쾌하게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분과, 자립분과, 문화분과, 그리고 접근분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분과들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과 함께 이렇게 질문 한 가지씩 뽑아서 질의응답하고 수료식이 아니라 그 위촉식 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 아,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위촉장.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있습니다. 네.
1: 아, 그럼 앞으로 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이제 총 4회로 진행이 되고요. 1회차는 이제 6월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장 수여식과 장관님과의 질의, 그러니까 OT 위주로 진행이 됐고 2회차, 3회차는 이제 진짜 이 네 개의 분과에서 주제를 이렇게 좀 딥하게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에는 네, 최종 수료식과 함께 네, 그 전달식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총 4회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네, 분과는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0: 네, 교육, 문화, 접근, 자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 승원 씨는 어느 분과에서 활동하세요?
0: 저는 교육분과에서 있습니다.
1: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것도 있고 또 하필 또 교육분과장이라는 이제 분과장을 맡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겪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교육분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분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0: 네, 본인이 선택을 하고요. 네, 자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1: 교육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범위가 정말 넓잖아요.
0: 네.
1: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0: 아무래도 저희는 청년이라는 이제 그 집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년의 교육이라고 이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제 전환기, 성인으로 전환됐을 때의 전환기 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분과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0: 저 포함 총 네 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같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재미도 있고 합니까? 어떻게 호흡도 그렇고 좀 궁금하네요.
0: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교육이라는 관심사를 통해서 사실 장애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사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아.
0: 근데 굉장히 이제 장애인 시켜서 교육 강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특수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많더라고요.
1: 상당히 전문적인 대화도 오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맞습니다.
1: 그러면 특히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셔요?
0: 일단은 교육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고용으로 그리고 좋은 자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층의 사다리인 것 같아요. 초기 사다리. 그랬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한 입학률 자체는 진짜 많이 늘었긴 합니다만
1: 네.
0: 장애인들이 아직 갈 수 있는 학과, 꿈꿀 수 있는 학과는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예대 이런 데는 장애인들 아직도 진입을 못하고 있고요.
1: 학교 안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0: 입학 전형은 넓어져서 기회는 평등하다 할지라도
1: 네.
0: 막상 들어가면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근로 학생을 붙여주는 게 가장 큰 제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직 지원 체계가 엄청 전문적이고 모든 곳이 상향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1: 밖에서 볼 때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학교마다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애학생이 원하는 만큼 학습 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군요.
0: 아, 맞습니다.
1: 승원 씨가 지금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0: 네.
1: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0: 자,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은 대학원이라는 곳은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1: 네.
0: 우리 근로학생을 붙여주는 기준은 대부분 수업별로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만약 네.
0: 도움을 받더라도 너무 그 정도가 적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을 사실은 활용을 하고 싶은데,
1: 네.
0: 왜냐하면 근로지원인에 못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1: 네.
0: 하지만 근로지원인은 표준 고용 관계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근속이 아니어서, 관계가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연구하고 그걸 자료로 만들고 또 발표물로 또 제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근로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일로 여겨져요. 그런데
0: 맞습니다.
1: 고용돼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대학원에 따로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될까요?
0: 제 생각에는 근로지원인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이제 복지부랑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든가.
1: 네, 유사하니까.
0: 예. 아니면 이런 지원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에서 전문 활동 지원인을 좀 길러내는 방법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를 접근하는데 음성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1: 네.
0: 대학원의 자료들은 특히 통계가 많아요. 통계는 음성 프로그램으로 읽히지가 않거든요. 많은 단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 보통 장애 대학생들이요. 장애 학생 도우미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박사 과정 학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상 지원이 알맞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교재 같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지원이 되는데.
1: 네, 강의실 이동하는 건 어때요?
0: 강의실 이동하는 거요. 강의실 이동하는 거는 이제 딱 근로 학생들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딱 강의실 이동하고 대필해주고 네. 여기까지가 학생들의 일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0: 일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지점이 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박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0: 맞습니다.
1: 너무 미약하군요.
0: 교수님과 이제 연구실을 함께 쓰고 있는 연구자 선생님들의 선이 좀 아직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네. 아, 교수님, 지도 교수님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게 참. 승원 씨는 저 사실 심중구의 새성복이와 구면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 3년 전에 장애 청년 드림팀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이번 포럼과 마찬가지로 장애 비장애 청년이 그 함께하는 활동이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0: 장애 청년들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장애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게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비장애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당사자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조금 더 이런 인식 개선인 아무래도 이런 많은 접촉 경험 같이 소통하면서 네.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 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장애 청년들은 나의 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비장애 청년들은 자기 당사자의 일은 또 아닌 거잖아요.
0: 네.
1: 뭔가 좀 열정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0: 제가 만났던 비장애 청년들은 진짜 당사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던져봤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너는 대체 이거 왜 하니?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내가 정말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를 가정하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답변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1: 네.
0: 대신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어떤 결과물을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사자 위주로 많이 이렇게 차출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나는 좀 묻히는 것 같아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0: 일단은 제가 이제 장대넷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개개인의 관심사와 우리 단체가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어주자. 저희 이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 있다의 이음처럼 뭔가 본인의 관심사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야 비장애 청년들에게도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요.
1: 네.
0: 근데 서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장애 청년들도 비장애 청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비장애 청년들도 장애 청년들을 대하기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까 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나가고 이렇게 뭔가를 깨어지고 서로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어쩌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러려면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요. 적극적으로 네. 활동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승훈 네. 씨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0: 네.
1: 시각장애인이 이런 정책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보십니까?
0: 일단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 장대넷이라는 단체에는 시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1: 아.
0: 그리고 어딘가를 항상 갈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재현하는 시각장애인 스피커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이 발휘하는 강점이라면 무엇이 될까요?
0: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네.

0: 좋은 게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한데, 결국에 목소리라는 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능력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발표하고 우리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1: 그리고 또 당사자가 하는 말이니 아무래도 울림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적극적인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장애 유형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할 기회도 좀 많이 있습니까?
0: 저희 장대넷과 그리고 이 청년 장애청년 정책 포럼 여러 장애 유형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지만 여러 장애인, 그리고 장애계가 워낙 소수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장애 유형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 뒤에서 시각장애인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내 장애 정도밖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이야기해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저도 휠체어를 밀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0: 그죠.
1: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까? 발밑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일 아닌가 하는
0: 맞습니다.
1: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청년 장애인 정책 포럼을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꼭 정책에 반영되면 좋을까요?
0: 일단 저희는 교육문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사실 교육을 받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꼭 고등교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업 재활이어도 되고, 본인의 욕구와 맞게 직업을 구하고 자립할 때 주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다 재현해 나가고 싶고, 꼭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복지부가 할수 있는 건 복지부가, 교육부가 할수 있는 건 교육부가, 여러 부처들이 복지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서 고용노동부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좀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지원이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게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는 좀 다른 활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거기는 또 어떻게 함께하게 된 겁니까?
0: 정말 좋은 기회로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복지법 11조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해야 될 것도 많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거기는 지원을 하신 거예요?
0: 추천을
1: 아,
0: 받았습니다.
1: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군요. 그 위원회 출범 이후에 우리 승원 씨가 최초의 청년 장애인 민간위원이라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동안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승원 씨가 최초라는 건. 그 위촉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0: 일단 너무 꿈 같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야겠다.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야 더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장애 청년이기도 하지만 장애 청년이라는 그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가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고 목소리 내되, 저는 시각장애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뿌리 깊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 청년 장애인과 기성세대 장애인이 바라보는 이 정책 과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0: 지금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가 되었고, 또 이제 UNCRPD에

0: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될 커다란 패러다임 안에서 장애 청년의 목소리는 사실 조금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장애 청년의 삶을 여러 논의의 중심에서 함께 메인스트림으로 주류화시키고 이렇게 논의의 당사자가 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결국에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끝으로요. 포럼 활동과 정책조정위원회 이 활동들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지 또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네, 함께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장애 청년 활동을 지금 8년 차 이렇게 계속 해오게 되면서 여러 장애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방송을 듣고 언제든지 또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또 들려주시면 좋겠고 네, 장애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또 이제 시각장애 청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정책 안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배우고 노력할 테니까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결국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참여할 때 네. 어떤 것이든 발전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 얘기 그대로 해 주시네요. 자, 올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활동 저도 기대하고요.
0: 네.
1: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의 시각장애인 단원 정승원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중의 노래 같이 듣죠. 그랬나 봐.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직에 오래 계셨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오래전 일인데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두발 규정이 있던 시절, 유독 긴 머리를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머리를 자르라고 지적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한쪽 귀에 장애가 있어 머리로 가리고 있던 학생이었답니다. 또 한 번은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시청각실에서 가수 윤한기의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더랍니다. 알고 보니 청각장애 학생이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때 무척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조금 더 살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고요. 글쎄요, 저 자신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두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장애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딱히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살피려는 노력. 그런 마음들이 쌓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훈아의 노래 듣습니다. 기장갈매기.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방에 연주 가셨다고요?
1: 아, 네네.
0: 지방 연주회에 가면 간 김에 지역을 좀 둘러볼 여유도 있습니까?
1: 연주 가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나면은 지쳐서 집에 오기가 바쁘죠.
0: 아유, 왠지 좀 슬픕니다. 거기까지 가서.
1: 아, 가끔 이렇게 이렇게 자고 오는 연주가 있어요.
0: 네.
1: 그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만도 한데 보통 이렇게 일하러 가면 좀 그런 여유를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아, 좀 이렇게 여행하겠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는 좀 또 시간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참,
0: 네.
1: 참 희한한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이 음악가들의 이런 형편, 상황 알고 그 연주를 들으면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그 음악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아, 보통 이제 어디 간다 이러면 뭐 거기서 놀겠지, 놀면 사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 음악에 대해서 모두 다 집중하는 것,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바그너의 곡이에요. 발퀴르의 기행.
1: 네.
0: 그 이 곡이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곡이라면서요?
1: 네네. 그 바그너는 그 뮤직 드라마라는 것을 이제 창시를 했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위해서 극장을 지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만의 그 뮤직 드라마를 상영하기 위해서 극장까지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0: 네.
1: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독일의 바이로이트에 가면은 바그너 축제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서 이 공연이 되는.

0: 있는데요. 바이로이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몰려들기도 하죠.
1: 그렇게 큰 꿈을 품으니까
0: 네.
1: 이렇게 후대에서까지도 이렇게 세계에서 모여서 음악을 즐기는 장을 또 마련을 하셨군요.
0: 그 극장은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파그너가 지었기 때문에
1: 네.
0: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큰 악기, 큰 소리 나는 악기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한데 너무나 적절하게 잘 울리고 성악가 그 노래 소리도 너무나 잘 조화롭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막 그 등장 인물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것까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철사도 이용 그 와이어죠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정말 무대 예술 종합적인 무대 예술을 위해서 그 바그너가 직접 감독하고 모든 그 건설이나 그런 제작 과정에 다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1: 니벨룽겐의 반지는 어떤 오페라예요?
0: 이 옛날 그 북유럽의 전설, 독일 쪽의 전설을 소재로 해서 신들과 신들의 왕과 그 거인족과 또 니벨룽겐 난쟁이족 간의 다툼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적인 전개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바그너가 각색을 해서 총 15시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1: 네.
0: 15시간을 하루에 다 공연을 못하고 그래서 나흘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니벨룽겐이 외소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었군요.
0: 네.
1: 근데 총 연주 시간이 15시간이나 돼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뮤직 드라마를 관람하려면 휴가를 내야 돼요. 휴가를 내고 바이로트에서 만약에 그 공연한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숙소를 잡고 여행을 가서 그 관람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저도 그 버킷리스트에 여기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1: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발퀴레는 뭘 의미합니까?
0: 그 신들의 왕이의 딸들 그 여자 딸들인데 막 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그 날아다니는 그 장면 뭔가 여 전사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뭔가 스케일도 크고요. 많은 걸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음악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게는 발키레들의 기행이라는 거는 좀 뭐 기이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그렇죠. 네. 그 극중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알려면 너무 복잡한데 사실 이 음악은 독립적으로도 많이 연주가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영화 죽음의 묵시록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에 익으실 거예요. 그 이 바그너의 그런 어떤 음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영역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에서 점점 발전해서 현대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또 바그너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0: 네, 이게 영화 음악에 참 어울리는 곡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네. 군사들이 출정식을 할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어울리는 음악 같기도 합니다.
1: 맞아요. 거기 그런 장면에 또 잘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 곡이 작곡되고 발표된 게 거의 150년 또 더 된 그런 작품인데도 현대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에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감각의 어떤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바그너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었나 합니다.
0: 네, 연주가 굉장히 웅장하고 훌륭하다는 느낌인데 연주팀은 어디입니까?
1: 파리 관현악단이고요. 지휘는 로린 마젤입니다.
0: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발키레의 기행 이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자공입니다. 서울 중랑구 최초 공립특수학교 동진학교가 드디어 진입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진입로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통학버스 같은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학교 이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도 만들어졌습니다. 동진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18개 학급 규모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함께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동진학교 개교까지 한 14개월 정도 남았죠. 더 이상의 갈등이나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장애 학생들과 약속한 시기에 꼭 문을 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남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널 그리며.

내일은 푸른 하늘, 박남정의 널 그리며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모텔 약물 살인사건을 다룬 뉴스에 의약품 살인사건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에서는 MBTI 안경을 벗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제2연평해전을 담은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보보가 부릅니다. 늦은 후회.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술에 약 탔다. 남편 살해 시도.
1: 아이고.
2: 모텔 살인 그 약물 처방만 2천만 명.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네네. 대충 어떤 소식인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네. 일단 약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 씨 검찰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그래요.
1: 아.
2: 6월 18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김소영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와인잔에 약물을 넣거나 알약가루가 섞인 숙취 해소제를 건넨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아.
2: 사실 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유사한 수법의 약물 범죄가 계속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네.
2: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처벌 강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치료 목적의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까지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2: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5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을 했는데 이들은 B씨의 남편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술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네.
2: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빻아서 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아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살인 무기가 이제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2: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일대에서는 남성 4명을 상대로 약물을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금품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구속이 됐죠.
1: 아유, 예.
2: 당시 피해자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럽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소영 씨 워낙 올 초에 화제가 됐었죠.
1: 예.
2: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먹여서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 네.
2: 범행이 쓰인 약물이 김소영 씨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직접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들이었거든요.
1: 네, 그렇다면서요.
2: 그런데 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불안장애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과용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범행 수법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최근 김소영 레시피
1: 네?
2: 이런 제목으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 종류 조제법이 확산 되기도 했는데요.
1: 네.
2: 이 추가 모방 범죄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다 잠재적인 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전부.
2: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저 혹시 모방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2: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1: 네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여기에 따르면 지금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2022년에 18억 건을 넘었고요. 2025년에 19억 건을 넘었습니다.
1: 예.
2: 3년 동안 지금 4.5% 증가를 했는데 환자 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1,946만 명
1: 예.
2: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서 2025년에 2,019만 명까지
1: 2,000만 명을 넘었어요. 와.
2: 그러니까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1: 예.
2: 지금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해야 된다.
1: 그렇죠.
2: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1: 네,
2: 있는데요. 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약품 규제가 이미 엄격한 편이다 라고 하면서 약물을 악용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정상적인 약물 치료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고 그럽니다.
1: 네.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의약품 살인사건 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무슨 소설이나 영화 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책에는 실제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러한 유사 사건들 의약품 살인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책을 쓴 저자는 백승만이라는 분이신데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자 조각가이면서 약학대 교수예요.
1: 네.
2: 그런데 다양한 실제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이 약의 화학적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왜 같은 물질이 치료자가 되기도 하고 치명적이 독인 될 수도 있는지를
1: 그러게요.
2: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인체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약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약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 위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로운 약도 사용 방식과 조건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네, 맞아요.
2: 저자는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아.
2: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실제로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인 것 같은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좀 엉뚱하게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이 독이 된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계획된 살인 사건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과실 치사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자면 2018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응급대원으로 일하는 남성의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다음에는 갑자기 사망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25만 달러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살해 도구로 사용된 게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안약이었어요.
1: 네? 안약이
2: 눈에 넣는 그 안약. 이 주성분이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란 건데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눈에 축혈됐을 때 이걸 없애는 데 사용되거든요.
1: 네네네네.
2: 이걸 눈에 소량을 넣을 때는 안전하지만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직접 흡수가 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1: 막는구나.
2: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응급대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
2: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에 계속 이 안약을 타서 먹였다고 그래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가진 수면 마취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복용법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1: 우리가 내 수면 내시경 할 때.
2: 그렇죠. 환각이나 중독성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곤란이에요. 실제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충격적인 사건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 사망이었습니다.
1: 맞아요.
2: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 사실 끔찍한 사건 사고는 우리가 뉴스로만 접했는데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야, 이거 약에 대한 경각심이 확 생기네요.
2: 16세기의 약학

0: 약자인 파라셀수스는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다. 중요한 건 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1: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0: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네. 두통약 많이들 드시죠. 이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이게 간 독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유명합니다.
1: 그렇죠. 예.
0: 실제로 2000년에 일본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해열제와 술을 남편에게 꾸준히 권유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범죄까지 아이고, 발생을 참. 했습니다.
1: 예.
0: 또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1: 예, 예.
0: 이건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선망, 환각, 호흡마비,
1: 아.
0: 실신 등을 유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인데 이 스코폴라민이 사실은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1: 예.
0: 대표적인 게 멀미약입니다.
1: 아 그래요? 오.
0: 이게 적당히 쓰면 네. 진정 효과가 있고 구역질도 억제하거든요. 네. 우주 개발 초기에 우주 비행사들이 멀미를 막기 위해서 복용했던 게 바로 이 스코폴라민 성분이었는데
1: 네네네.
0: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귀 안에 붙였던 멀미약
1: 네네네.
0: 이것도
1: 아 그렇구나
0: 스코폴라민
1: 같은 거구나.
0: 패치였습니다.
1: 예.
0: 이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염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코막힘 약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1: 오.
0: 실제로 폴란드에서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 이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코막힘 완화 스프레이도 원래는 코 점막의 혈관에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이긴 하지만
1: 네네네.
0: 잘못 사용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의 효능만큼이나 사용 의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1: 아유, 진짜 약의 효능만큼 사용 의도가 중요하다. 참 와닿네요. 상황이 근데 이 정도라면은 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라든가 또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책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소개가 되면서 의약품의 어두운 이면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전문 지식을 가진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개발을 향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늘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는 의약품의 세계를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약의 양면성, 인간의 욕망도 함께
1: 그러니까요.
0: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긴 책이긴 하지만 과학 수사 추리물을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고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1: 그러게요.
0: 이 책이 우리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네, 갑자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0: 그렇죠.
1: 이 문구가 떠오르네요.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윤상의 노래 이어드리죠.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요즘은 소개팅이나 뭐 신입사원 첫날에도 혹시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처럼 되고 있는데 네, 오늘은 MBTI 안경을 벗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고요?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수십 년 전만 해도 혈액형으로 사랑을 나누던 우리가
0: 아, 그렇죠.
1: 이제는 무려 16가지 유형으로 정교하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화된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요, 바로 이 MBTI에 대해 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MBTI는 과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을 16개의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0: 그 MBTI가 이렇게까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MBTI 인기 비결은 한마디로 이름 붙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워낙 어렵잖아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이랑 안 맞을까? 나는 왜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지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MBTI가 깔끔하게 당신은 예를 들어 INFP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주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험효과라고 연결짓기도 해요. 누군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거든요. 거기에 SNS에서 MBTI 밈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나 ENFP야 이렇게 한마디가 자기소개 전체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편하고 재미있고 공감대 쉽게 형성되는 네네.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간편함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진짜 복잡한 사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0: 그렇네요. MBTI가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 네. 찾기도 쉽고.
1: 그렇죠. 맞아요. MBTI가 소통의 문을 여는 데는 진짜 탁월해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친분을 깨는데 이만한 게 없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 저 ISFJ예요. 저도요. 순간 유대감, 끌림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당신은 ENTJ니까 이럴 거야라고 단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의 출발점이 돼야 할 MBTI가 소통의 종착점이 돼버린 거죠.
0: 예. 그 저 사람은 F니까 감성적일 거야. 혹은 예민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실제로 그 믿음에 맞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F니까 분명히 예민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조심 계란 위를 걷듯이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실제로 긴장하거나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제 눈에는 봐 역시 예민하잖아 라고 보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상황인데 MBTI 탓을 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T니까 차가울 거야 라고 단정하면 따뜻한 대화를 나눌 기회 자체를 내가 먼저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0: 예.
1: T 유형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0: 그럼요.
1: 알파벳 한 글자로 그 사람의 따뜻함을 못 보고 지나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 아닐까요?
0: 예, 진짜 공감됩니다. 난 티라서 위로를 못해 같은 자기 합리화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1: 맞아요. 난 티라서 위로를 못해. 이건 사실 번역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MBTI로 포장할 거야라는 말이에요.
0: 예.
1: 위로하는 능력은요. T냐 F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연습의 문제거든요.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게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0: 예.
1: 공감도 근육이거든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집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난 T라서 는 게 때로 굉장히 편리한 면제부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불편한 상황을 피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0: 요즘 그 MBTI 궁합도 있던데 MBTI로 궁합을 보거나 또 친구를 걸러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이게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아, 나는 ISFJ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 나는 NF유형이랑 친해질 수 있어. 나는 이런 말들이요.
0: 예, 예.
1: 사람을 걸러내는데 MBTI를 쓴다는 건 책을 표지로만 고르는 것과 같아요.
0: 아.
1: 표지가 예쁜 책이 내용도 좋을 수 있지만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건 독서가 아니잖아요.
0: 아유, 그럼요. 예.
1: 실제로 인간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격 유형의 일치가 아니라 상호 노력과 공유된 경험입니다. 나랑 정반대 유형인 사람과도 함께 뭔가를 경험하고 또 서로 노력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0: 네.
1: 반대로 같은 유형끼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멀어지거든요. MBTI로 관계 필터링을 하는 순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을 알파벳 네 글자 때문에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0: 예.
1: 그게 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0: 그러면은 얘기할 때 가능하면 MBTI 얘기를 안 하는 건 어떨까요?
1: 아예 금지하는 거요?
0: 네.
1: MBTI는 여전히 훌륭한 대화 소재고 또 자기 이해의 출발점으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0: 네.
1: 제가 말하고 싶은 건 MBTI를 정답이 아니라 가설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1: 아, 너 ISFT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죠. 단정이 아니라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가장 좋은 활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재로 쓰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INTP인데 즉흥적인 상황이 좀 불편해서 미리 준비하는 걸 좋아해.
0: 예, 예.
1: 너는 어때? 이렇게 내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도구로.
0: 네네.
1: 또 상대를 진단하는 청진기가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명함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는요. 상대방이 저 MBTI 별로 안 믿어요라고 하면 그 말도 그 사람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그 MBTI 과몰입이 특히 심한 세대나 뭐 상황이 있을까요?
1: 통계적으로 보면요, 20대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 탐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예요.
0: 예.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없을 때 MBTI라는 깔끔한 라벨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이 팀에 들어왔을 때 예.

0: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온보딩 문화가 됐을 정도거든요.
1: 아하, 예.
0: 빠르게 서로를 파악해하는 상황에서 MBTI가 지름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름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름길로 가다 보면 놓치는 풍경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파악하려다가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웃을 때 이유, 그 사람이 힘들 때 보여주는 진짜 얼굴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 MBTI 대신에 사람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저는 이걸 세 가지 매직 질문이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첫 번째, 요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사람은요, 자기의 흥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솔직해지고 눈이 반짝여요.
1: 아우, 신나죠. 예.
0: 그렇죠. 그 반짝임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뭔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담겨 있어요.
1: 네네.
0: 어찌 보면 MBTI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단 이 질문은요, 어느 정도 친해진다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사람이 두려는 것 안에 그 사람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네.
0: 저희 세 가지만으로도 알파벳 네 글자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상대방이 MBTI로 나를 단정 지을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맞아요. 이 상황 꽤 불편하죠. 특히 너 ESTJ야? 그럼 좀 고집 있겠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0: 자, 우선 중요한 거, 유머로 가볍게 넘기세요. 아 맞아, 나 ESTJ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단정에 반박하고 싶은 본능이 올라오고 있거든. 이렇게 웃음으로 상황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나를 단정짓지 마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1: 그래요. 예.
0: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달래 제시예요. 근데 사실 나 꽤 유연한 편이야. 저번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도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에피소드를 꺼내는 거죠. 추상적인 유형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안경 벗기 챌린지 하나만 알려주신다면요.
0: 오늘 대화하는 사람에게 MBTI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없이, 라벨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눈이 커지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미소가 입꼬리에서 눈가까지 올라가는지 그냥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MBTI를 알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1: 네.
0: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MBTI를 쓰는데 역설적으로 MBTI가 사람을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1: 있죠.
0: 알파벳이 앞에 서면 그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같은 유형이라도 자란 환경, 겪어온 상처, 꿈꿔온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다는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예.
0: 그 다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매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나쁜 남자.

0: 장애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지금 그 지구 반대편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차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밤잠을 설쳐가면서 국민이 다 함께 소리 높여서 대한민국을 짝짝, 외치고 있는데요.
0: 짝짝짝짝짝. 예.
1: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순간 좀 가슴이 한 구석이 아릿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0: 예, 예, 예.
1: 그 24년 전, 2002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온 세상을 붉게 물들었던
0: 예.
1: 그 뜨거웠던 6월, 국민이 이 조별리그를 넘어서 4강 신화에 환호하면서 축제의 정점을 달려가던
0: 기억 생생합니다. 네,
1: 네. 6월 29일 그 화려한 함성 뒤편에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과 또 월드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산화한 이 꽃 같은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가려졌죠. 예.
1: 네, 바로 제2 연평해전의 영웅들인데요. 이 축제의 환호 속에 가려져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그날의 숨겨진 눈물과 용기를 담아낸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그 연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0: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1: 네, 그 연극의 제목은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종로구에 그 위치한 한 공연장에서 이 연극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공연은 극본과 연출을 맡은 임지용 씨가 대학 시절에 졸업 작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3년째 이렇게 대학로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0: 네.
1: 먼저 이 연극의 연출 임지용 씨부터 만나보시죠.
2: 이게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쭉 검색을 해봤었어요. 2002년에 또 월드컵이 엄청 우리나라 대표팀도 4강 가기도 했었고 되게 큰 이슈화가 된 그런 해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제2연평해전이 동일한 해인 2002년에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2002년을 떠올렸을 때 제2연평해전을 떠올릴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관객들한테 그리고 작업하는 우리들도 2002년 하면 어떻게 보면 제2연평해전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0: 아, 지금 저 분들이, 저 전사자분들이 우리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조금은 더해서 유가족한테 같이 이입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도 되게 이 공연을 잘 했구나.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공연을 통해서 전사자분들도 참전용사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리고 저 제2연평해전이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2: 네.
1: 근데 연극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지 또 궁금하네요.
2: 네. 저도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서 이 연평해전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치열했던 해상 전투 이런 것들을
1: 그러니까요.
2: 어떻게 예. 표현을 할까, 구현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실제 이 무대 자체가 그 참수리 3호, 7호정의 갑판 위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시작할 때부터 저도 함께 했는데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조타실 전파음이 흐르고요.
1: 네네.
2: 또 이런 폭발음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들리게끔 그런 예. 효과음들 그리고 공명음 이런 것들이 소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관객들이 그 배에 함께 탑승한 것처럼
1: 그런
2: 네, 그런 느낌이 예. 또 들었는데요. 무대에서 그 배우의 움직임 또 음향과 조명 효과를 통해서 전투와 일상 또 현재와 기억이 계속 교차하는 그런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연극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3: 오늘도 우린 구름 위에 하늘을 쳐다본다. 비가 내려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바다 위에 서 있다.
4: 엎드려!
5: 여기다! 여기 형사! 여기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전투성과 태격수!
4: 자, 이렇게! 자수와 부사들!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면 대응사격 실전다! 전력 나! 저는 비선 전력 가난다!

0: 네. 그 이번 연극에서는 제2연평해전 당시에 함께 싸웠던 우리 군 장병들의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 연평해전의 영웅들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면요. 그 군 출신 아버지를 둔 자랑스러운 아들인 정장 윤영하 대위도 있었고요. 예. 또 아내를 두고 떠나 있던 조타장 한상국 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면서 끝까지 우리 전우들 환자들을 돌봤던 의무병 박동혁 상병까지.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이 장병들의 서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공연이 10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관객들이 이 연평해전 영웅들의 삶에 투영이 돼서 함께 고 울게 됩니다. 또 연출진이 이 실제 해군 조사 자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사자들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고요. 또 연평도 견학까지 다녀오면서 고증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 공연에서는 그 유가족이 실제로 쓴 편지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을 예. 극중의 배우들이 이렇게 실제로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또 관객들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들의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고 박동혁 병장 역할을 맡은 고경필 배우 그리고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역할을 맡은 서예원 배우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2: 관객분들이 이 극을 보면서 게시판에도 많은 글들을 남겨주시는데 그런 글들을 계속 남겨주시고 2002년 연평해전을 계속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고 관객들이 이 극을 보고 나서 단순히 연평해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 안에서 실존 인물들이 다 있고 그분들이 지켜내온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자라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기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되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같이 배우들의 눈을 보고 호흡하고 소리 듣고 하는 그 비명소리만 들어도 되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실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3: 되게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 공연마다 더 주고 싶고 더 뵙고 싶고 같이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0: 좋은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것 같은데요. 보지 못하면 이걸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일어난 사건들이나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상기해보고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고 그들을 또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저 제2연평해전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니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 네. 2002년 그 뜨거웠던 6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월드컵에 환호하고 또 가족을 그리워했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온몸으로 이 포탄을 막아내면서 지켜낸 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평온한 일상인 건데요. 예. 다시 이제 연극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조천형 상사의 스토리가 담긴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1: 네.
2: 이 고 조천형 상사는 6월 29일 그 제2연평해전 당시에 고속정 357호정에서 20mm 한포 사수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당시에 생후 4개월이었던 딸 조시은 양이 있었는데요.
1: 예.
2: 이 조시은 양이 현재는 당당히 해군 소위에 임관을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네,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준비 했는데 연극 현장 소리로 들어보시죠.
1: 네.
3: 오늘도 우린 구름 위에 하늘을 쳐다본다. 비가 내려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바다 위에 서 있다.
4: 2023년 2월 10일 학군사관호생 70기 조시은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음을 신고합니다. 아빠, 아빠 딸 드디어 군인 됐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모든 교육훈련에 충실히 임해 아버지와 동료 삼촌들이 목숨으로 지킨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언젠간 아빠 뵙고 탈 거예요. 조천영원 함장 조시은.
1: 네. 이 연극을 관람한 관람객들의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우선은 그 공연장에 들어서면요. 그 관람객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글씨로 적은 게시판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과 함께 관객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메시지를 좀 살펴보니까 항상 가슴 깊이 기억하며 목숨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저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1: 네.
2: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무사히 지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객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연극을 봤는지 들어보시죠.
1: 네.
5: 가족들이 연관돼가지고 그 서사 이런 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가족분들도 감사드립니다.
6: 제가 아무래도 특히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함정이 있어요. 당시에는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극으로 다시 보니까 그때 서해에서 있었던 그 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연평도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혹은 그보다 더 되는 많은 청춘의 한 조각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7: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피 흘리면서 지킨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주변에 있는 군인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덕분에 편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2: 네, 이 제2연평해전 지금은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또 뮤지컬로도 제작이 돼서 더 많은 관객들이 해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또 기억해 주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자,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태원이 부르는 솔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이 책의 구성 우리 주변에는 동기부여를 포함한 수많은 주제와 관련된 고정관념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유전자 변형식품은 해롭다,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믿으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유발된다.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고의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동기부여의 과학을 배우고 고정관념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문제가 많은 동기부여의 신화를 깨부수고 최첨단 과학 지식과 그에 기반한 전략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각 장에서는 어떤 신화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반박 텍스트를 사용해 잘못된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믿었던 신화가 깨지고 나면 그 자리는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인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필자들은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 진부한 농담이 불쑥 등장할 수도 있다. 각 장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 책에 담긴 에피소드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공인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허구를 가미했다. 일부는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그대로 실었다. 이 책은 동기부여에 관한 10가지 통념을 다룬다. 필자들은 여러 방식을 이용해 그 신화를 발견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검색했다. 정보가 넘쳐났다. 인터넷에서 부모들은 이런 조언을 받았다. 유난히 동기가 약한 아이들이 있다. 아이에게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또래 압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따라잡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된다. 한편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개별적인 목표를 정해주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면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메시지가 일상적이었다.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보상을 주어라 라는 말이 슬로건처럼 어디에나 퍼져 있었다. 필자들은 관련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동료들과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동기부여의 과학을 가르친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믿고 있는 상식도 파헤쳤다. 그 결과로 나온 10가지 신화를 이 책에서 다룬다. 우리는 그렇게 찾은 신화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미국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각 신화에 대한 설명을 읽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수치로 답했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책에 담긴 10가지의 신화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6개가 참가자의 50%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한 가지 신화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두 9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가 약하지만 분명히 일반 대중에 퍼져 있고 직장에서도 작동해 매일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두 개는 참가자의 4분의 1 미만. 각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 1장에서는 누군가는 동기가 강하게 있고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매우 흔하게 퍼져 있는 이 고정관념은 동기를 성격적인 특징으로 본다. 만약 동기가 개인의 특성이라면 바꾸기가 어렵다. 이 관점은 자신과 타인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과학적 시각에 따르면 누구나 동기를 지니고 있다. 가령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이는 게임을 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동기를 올바른 목표로 향하도록 바꿔주어야 할 뿐이다. 2장에서는 보상이 동기를 촉진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룬다. 필자들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믿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보상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그 감소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상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보상보다 유용한 다른 방법들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경쟁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난 경쟁심이 강해. 난 경쟁할 때 동기가 부여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경쟁은 보상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동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동기 요인으로서 경쟁의 미묘하고 복잡한 측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동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만 지니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 목표 달성 전략도 따라야 한다. 5장에서는 시각화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요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몇 년 내내 상상해도 실제로 그 순간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를 떠올리고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설계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조절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탐구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생각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이 말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기부여가 번쩍하고 계시를 내릴 때까지 감감무소식 상태로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마침내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성에서 창의성을 끌어내는 편이 낫다. 이 장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을 알려줄 것이다. 7장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예측하는데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준다. 8장에서는 시스템이 동기를 방해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을 다룬다. 많은 사람이 시스템이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동기를 억누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스템이

시스템이 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기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시스템은 통제감과 함께 유능함, 자율성을 느끼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을 마련해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9장에서는 칭찬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다룬다. 우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똑똑하다 또는 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메시지로 동기를 재생산하기 위함이지만 능력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신감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9장까지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본 뒤 10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적으로 개인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고정관념을 파고든다. 특히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등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적의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을 합쳐서 최적의 동기부여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동기부여 알고리즘도 제공한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자신의 동기부여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해결 방법을 즉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에 대해 모든 고정관념이 그러하듯 동기부여에 대한 고정관념도 널리 퍼져 있고 끈질기게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그것을 깨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임무를 위해 결성된 팀이다. 우리는 제각각 그 임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갖추었다. 심리학의 여러 하위 분야를 다루고 동기부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왔다. 첫 번째 저자, 웬디 그놀릭 박사는 임상 심리학자이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기부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육아에 중점을 둔다. 육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부모 통제와 경쟁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그롤닉 박사는 동기부여 전문가 역할을 맡아 발달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의 접근법을 보탠다. 두 번째 저자 벤저민 헤디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고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수다. 교육 심리학자로서 학습 분야의 동기부여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식, 태도, 감정, 인식을 바꾸는 동기를 연구한다. 헤디 박사는 고정관념 깨기 전문가 역할을 맡아 학교 수업 중심의 관점을 보탠다. 세 번째 저자 프랭크 워렐 박사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다. 이 책이 쓰인 당시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학교 심리학자로서 학교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동기부여와 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영재교육과 인재개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편집했으며 위기 청소년 그리고 학생의 학습 및 동기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다. 최적의 성과, 인재개발, 그리고 동기부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한 전문가로 이 책에 참여했다. 우리는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개인의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서로의 지식을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목표는 동기부여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은 동기부여의 과학을 따라가다 보면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2장. 인센티브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오해. 보험 영업사원 글렌은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에서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 그는 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로 아이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인 제니퍼와 러셀은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이지만 글렌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에 따르면 제니퍼는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사교적이고 러셀은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에 글렌은 아이들이 시험에서 A를 받을 때마다 10달러씩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학업에 대한 동기가 커질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제니퍼와 러셀 모두 이 결정을 반겼고 둘 다 다음 학기에 여러 과목에서 A를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렌의 영업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져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보상 전략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A를 받는 횟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기 전보다 줄어들었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다. 금전적 보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버지 글렌은 어떤 다른 방법을 아이들에게 써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행동이 먼저, 동기는 나중이라는 최신 심리학이 밝힌 실행의 원리를 담은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일장연설을 마친 지우는 도련님을 현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괴수 요원과 순간이동 요원이 지우와 연휘, 현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휘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연휘는 다친 소초모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채령, 아버지를 막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된 시온과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원혁,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뛰쳐나가는 지우를 차례로 쳐다봤다. 지우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0: 연휘. 나는 소소하게 비초인으로서 모였어. 연휘는 괴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지우의 뒷모습을 입을 벌린 채 쳐다봤다. 누군가 연휘의 눈에 슬로우 모션 기능을 걸어둔 것일까? 지우와 괴수의 움직임이 마치 마법처럼 느리게 보였다. 망설임 없이 지우를 돕기 위해 달리는 유라와 란주의 모습도 누군가 잡아 끌기라던 것처럼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강목을 주워들고 앞으로 뛰쳐나가는 효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1: 연휘야, 정신 챙겨!
0: 연휘의 어깨를 치며 손짓하는 현우마저 엿가락처럼 길어졌다. 모두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듯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연휘는 맨 뒤에서 그들을 보고만 있었다. 사람을 해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기분. 그 기분이 연휘의 발을 바닥에 올감해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다.
1: 연휘야, 정신 차리고 나 해봐. 네가 소초모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해.
0: 현우의 목소리에 갑자기 세상은 원래의 빠르기로 돌아왔다. 연휘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바라보는 현우가 있었다. 연휘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자 현우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현우의 어깨 위로 올라온 도련님이 큰 소리로 야옹거렸다. 현우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연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소초모들을 따라 도련님과 함께 달려갔다. 그 모습은 더는 이전처럼 느리지 않았다. 동네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다던 유라의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연희는 순간이동 요원과 괴수로 변해버린 요원, 그리고 원혁을 보았다. 지켜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피해를 볼 사람들이었다. 애초에 원혁이 시온에게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괴물로 변했던 시온은 유라의 어머니에 의해 본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것이고 유라의 어머니가 죽는 일이나 은광구 학생들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터였다. 활을 쥔 연휘의 손에 서서히 힘이 돌아왔다. 연휘는 소초모 친구들, 채령, 가족,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다. 간단한 문제다. 누구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소초모가 되는 거다. 연휘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떨어진 화살을 모아서 옆에 커다란 기계 위에 올라섰다. 먼저 달려간 사람들의 뒤편에 든든하게 서 있어줄 생각이었다. 몇 발짝 앞에 있는 현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활짝 웃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란주가 현우의 뒤통수를 툭 치고는 연휘에게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보였다. 연휘도 란주에게 같은 포즈로 답했다. 갑자기 싸움에 끼어든 지우를 향한 괴수 요원의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다. 연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괴수 요원의 어느 곳을 맞춰야 할지를 서둘러 살폈다. 그 옆에서는 순간이동 요원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며 물건을 던지고 떨어뜨려 유라와 효석을 괴수 요원과 싸우는 일행에게서 떼어놓고 있었다. 연휘는 유라와 효석보다 괴수 요원에게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창고의 구석에서 시온이 괴수 요원 그리고 원혁과 서로 벽에 처박고 땅에 내리찌으며 싸우는 상황을 보니 시온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후가 괴수 요원의 앞발을 튕겨냈지만 란주는 쉽게 괴수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시온이 란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희는 괴수가 시온에게 한눈판 사이 화살을 쐈다. 화살은 명중이었다. 괴수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화살에 맞은 부위에 곧 커다란 거품이 있는 듯이 살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새 살이 돋는다기엔 다소 기괴한 광경이었다. 징그럽게 부풀어 오른 살은 화살을 밀어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급소에 화살을 쏘아도 괴물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괴물의 몸은 모두 털로 뒤덮이거나 거친 갈색빛 피부로 쌓여 있었는데 유달리 오른쪽 귀 뒷부분만 사람의 피부색을 띠고 있었다. 연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봤다.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 연희는 기계 위에서 내려와 시온과 원혁이 싸우는 곳으로 향했다.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시온에게 원혁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연희는 최대한 가까이 원혁의 뒤에 따라붙어 귀 뒤편을 보았다. 그리고 원혁의 오른쪽 귀 뒤에 진한 붉은 반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온에게는 그런 반점이 보이지 않았다.
2: 저 괴물이랑 본부장 아저씨한테만 오른쪽 귀 뒤편에 빨간 반점이 있어. 시온 씨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 혹시 거기가 약점 아닐까?
0: 괴수의 난동을 피하느라 자빠진 현우를 잡아일으키며 연유가 말했다. 연유의 말에 현우는 심란한 얼굴로 도련님을 바라봤다. 위험한 임무를 시키려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2: 내가 도련님 어모할게.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지만 저 괴물 화살에 맞은 순간만큼은 아파하더라고. 최대한 도련님 다치지 않게 내가 애써볼게.
1: 알겠어.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릎을 꿇었다. 몸을 낮춰 도련님과 눈을 맞추고 도련님의 뒷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1: 괴물의 오른쪽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을 물고 공격하면 돼. 하지만 괴물의 공격은 꼭 피해야 해. 위험하고 죽을 것 같으면 꼭 도망쳐 나와야 해. 알겠지?
0: 현우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도련님은 현우의 손바닥에 머리를 콩 부딪히며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희는 다시 처음에 서 있었던 기계 위로 달려갔다. 현우는 도련님과 다른 고양이들을 이끌고 괴수 여원의 등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스필드로 괴수의 공격을 계속 막고 있던 지후의 온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지후도 시온도 순간이동 요원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라와 효섭도 점차 지쳐갔다. 지후는 괴수가 내려치는 왼팔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오른팔의 공격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지후가 반사적으로 만든 포스필드 방벽도 힘이 모자랐는지 괴수의 팔과 부딪히자마자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지후는 지친 듯 숨을 몰아쉬었다.
3: 뭐예요? 어서 일어나!
0: 지친 지우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괴수는 몸을 쭉 폈고 괴수와 지우 사이로 란주가 뛰어들었다. 괴수 앞에 선 란주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만큼이나 작아 보였다.
1: 도련님! 달려!
0: 현우의 신호에 도련님과 고양이 세 마리가 다름질을 쳤다. 네 마리의 고양이는 가볍고 사뿐하게 자재더미 위에 올라가 괴수의 등 위로 날아가듯 뛰었다. 고양이들의 발톱이 등가죽을 파고들자 놀란 괴수는 란주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몸을 틀었다. 거칠게 몸을 틀어대는 괴수 때문에 고양이 두 마리가 괴수의 등가죽에서 떨어져 나가 자재더미 위로 추락했다. 하지만 도련님과 치즈 고양이 한 마리는 끝까지 괴수에게 매달려 있었다. 도련님은 잽싸게 목덜미로 다가갔다. 앞발로 괴수의 얼굴을 잡은 도련님은 뒷발로 붉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세차게 걷어찼다. 괴수의 비명에 시온과 원혁이 싸움을 멈췄다. 순간이동 요원도 효석과 유라도 모두 괴수를 쳐다봤다.
1: 도련님! 돌아와!
0: 임무를 마친 도련님과 치즈 고양이는 자재더미 위로 뛰어내렸다. 이제 연희의 차례였다. 괴수의 오른쪽 귀 뒤편에 자리한 붉은 반점은 신화 속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 같았다. 도련님이 남긴 작고도 강력한 상처는 붉게 부풀어 올라 피가 맺혀 있었다.
2: 저기구나.
0: 연희는 화살을 매기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괴수가 상처에서 손을 내리길. 분노한 괴수는 고양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잽싸는 고양이들은 괴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괴수는 애먼 란주를 향해 몸을 틀었다. 긴장한 란주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다.
4: 란주야!
0: 효석과 유라가 소리를 지르며 달렸지만 연희가 더 빨랐다. 괴수가 란주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상처가 노출된 순간 길고 곧은 화살은 연유의 세 손가락을 떠났다. 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화살이 목에 명중하는 순간 괴수는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꺽꺽 소리만 내다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괴수의 몸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갈색의 두꺼운 피부와 털이 사라지고 목에 화살이 꽂힌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짚은 그는 지우를 향해 겨우겨우 고개를 들었다.
4: 진짜.
0: 남자는 지우를 향해 뭐라고 말을 건넸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쓰러진 남자에게 잠깐 시선을 멈추고 서 있는 지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연희는 곧장 몸을 틀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뒤를 이었다. 얼른 요원을 처리하고 시원을 돕지 않으면 원혁을 제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우도 시온도 소초모들도 모두 지쳐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이 원혁을 도우려는 듯 달려가는 모습이 연희의 눈에 띄었다.
2: 저 아저씨 잡아!
0: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소초모들이 순간이동 요원을 향해 몸을 틀었다. 그는 순식간에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연희가 순간이동 요원을 찾아 기계 위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던 찰나였다.
5: 자꾸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데 나 아직 25밖에 안 됐다가.
0: 연희 뒤에 나타난 그는 팔로 연희의 목을 휘감으며 말했다. 현우의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연희는 현우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꽤 높은 기계 위에서 순간이동 요원에게 붙들린 신세가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 떨어졌다가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았다.
5: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야. 본부장님 따님이 어차피 다 고쳐줄 거잖아. 하지만 재수 없으면 목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가 내 친구들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0: 너희들이 오늘 한 짓거리 내가 꼭 기억해둘게.
1: 순간이동 요원은 연희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적의가 느껴지는 그의 말에 연희는 숨이 가빠졌다. 연희의 긴장을 느낀 것일까. 요원은 킥킥 웃더니 기기 위에서 연희의 등을 떠밀었다.

0: 창고 대난투. 소소한 모두의 힘.
1: 윤희야, 정신 좀 차려봐.
0: 란주는 연유의 손을 붙들고 계속 울고 있었다.
1: 스물한시야,
2: 우선 저 순간이동 개자식부터 잡아. 여긴 나랑 채령이가 있을게.
0: 연희가 커다란 기계 위에서 떨어지고 곧장 달려온 채령이 모든 곳을 치료했지만 연희는 눈을 뜨지 않았다. 가슴이 들썩이지도 코 아래 숨결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현우도 유라도 발을 뗄 수 없었지만 란주가 두 사람을 떠밀었다. 란주는 계속해서 연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가슴뼈에 깍지 낀 양 손바닥을 얹어 압박을 반복했다. 연휴의 옷 위로 란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젠 채령이마저 울고 있었다. 란주는 힘이 다했는지 가쁜 숨을 쉬며 멍하니 연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연휴의 흉부를 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씨,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해.
1: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 아니 백제도 아니고 말이야 신라가.
2: 군사들의 사기가 꺾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구려의 캡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낭두들 중심으로 결성된 정의의 대원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
5: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고 어찌 다 호랑이겠습니까?

와이파 한국인 해가 흔한 9번째 풍월주 김유신 35번째

0: 여보세요.
1: 낭비성 전투의 대장군 김서현입니다, 전하.
2: 아, 낭비성? 그래. 어찌 됐느냐?
1: 예, 629년 8월 무지하게 더운 날 17시 34분에 신라가 낭비성을 접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 우리 신라의 군사들이?
1: 아, 그냥 고구려군 5천명의 목을 패고 1000명을 생포했습니다.
2: 백제군도 아니고 고구려군을, 그 악명 높은 고구려 용사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었다는 것, 그게 팩트란 말이지.

0: 수나라 수백만의 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얻으며 용맹함을 떨쳤던 고구려의 군사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일당 백, 일당 천이라는 명성이 자자했다. 따라서 낭비성 전투의 승리는 신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1: 내려오거라. 경주에 오면 내가 2박 3일짜리 파티 열어줄게.
2: 아, 잠깐만 스케줄 좀 보고요. 내일 낭비성 명의 이전하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끝낸 다음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1: 그래. 알겠네. 끊겠네. 우리 신라가 고구려를 이겼다 또 아니 처음이.

0: 자, 다들 잔들 채웠나? 낭비상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들어와, 들어와.
1: 군사들과 함께 어울려 축배를 드는 김유신.
2: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
1: 그동안 크게 주목받을 만한 기록을 세우지 못했던 김유신에게 낭비성 전투란?
3: 예, 저의 첫 전투였죠. 김유신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릴 수 있었던 전투로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때가 629년이니까 제가 35. 아주 초조했죠. 전직 풍월주 출신의 장교로서 내놓을 만한 공적이 없었으니까요.
1: 단기 필마로 적진을 향해 달리며 목숨을 걸었던 김유신.
3: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 자칫 우물쭈물 하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알죠. 그런 의미에서 낭비성 전투는 저에게

0: 낭비성 전투 이후 김유신의 이름이 널리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1: 네, 여기는 장군입니다. 김윤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나이는 35세, 가야 왕실의 후손으로 특기 칼갈기, 취미 칼갈기, 장점 칼갈기, 단점 이갈기, 멋진 말갈기, 전투력은 물론 지략도 뛰어난 화랑도 풍월조 출신입니다.
0: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칼갈이 김윤신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0: 우리 신라 군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고구려 군사들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성 밖으로 나왔겠어요.
1: 고구려 군사들이 처음부터 성 밖으로 나왔단 말이냐?
0: 네! 정신없이 낭비성으로 달려간 우리 군사들이 시겁했다잖아요.
1: 그럴만도 했겠네.
0: 우리 군사들이 고구려군을 물리치다니요. 식스센스 유 최대 반전입니다요.
1: 낭비성 전투의 최우수 장군.

0: 공주마마께서 말입니까?
1: 네, 장군께서 세운 낭비성의 공적을 듣고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0: 전쟁의 참전에 물러나지 않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화랑의 기본 정신입니다.
1: 상대가 고구려군이었습니다. 장군의 기백이 없었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와 함께 입궁하시죠.
0: 덕만 공주께서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1: 유신공께서는 여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덕만 공주께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신통한 예지력과 통찰력을 타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여왕의 시대를 환영한단 말씀이십니까?
0: 능력과 자질이 문제가 되면 모를까.
1: 그리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주님께서 부르시니 함께 갑시다. 저 근데 계속 존댓말 하실 거죠?

0: 어서 오세요.
1: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0: 김효신 장군과 같은 장군이 있으니 신라가 영광입니다.
2: 김효신 장군은 화랑의 기본 정신을 따랐을 뿐이라고.
0: 화랑도 교과서엔 그리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장군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크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1: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0: 우리 신라는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2: 변화라고 하면 새로운 세상을.
0: 그때가 되면 새 부대, 새 술을 담으려고 한다.
2: 김효신 장군에게 새 술이 되어달란 말씀 같습니다.
3: 은근히 덕만 공주의 장단을 맞춰 김효신을 몰고 가는 김춘추.
4: 지금의 시스템에선 우리 가문이 신라의 중앙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판이 바뀐다면.
2: 부디 넘치지 않도록 잘 담으셔야 합니다, 공주마마.
0: 이 자리에 김효신 장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너는 슬쩍 빠지려고?
2: 아, 저까지 들어가면 넘칠 테니까요.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 한잔 주셔야죠.
0: 안 그래도 준비시켜 놓았다.

0: 화랑과 낭도들 중에서도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1: 화랑도 18대 풍월주였던 매부 김춘추의 바통을 이어받아 19대 풍월주가 된 김홈순.
0: 지금의 신라는 정복군주 진흥왕께서 만드신 신라야.
1: 소백산맥 아래로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신라는
0: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군주가 정말 여왕이라고 생각해?
1: 전투력을 장착한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의 활약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몸집을 불렸다.
0: 백제는 날이면 날마다 진흥왕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전쟁을 거는데 고구려는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당나라와 눈싸움을 하느라 쉽게 남쪽으로 눈을 돌리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백제처럼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2: 그러니까 흠순이 너는
0: 형,
2: 그냥
0: 여왕이 완전 무장하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하면 군사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2: 모든 대왕이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건 아니야.
0: 형, 형이 여왕 시대를 찬성할 줄은 몰랐어.
2: 우리 가문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나라를 12번을 구해도 신라의 정통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판이 바뀌면,
0: 판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될 거란 보장은 없지.
2: 판을 바꾸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판이라도 바꿔봐야지.
0: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2: 그래서 공주마마께서는 지금부터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0: 그럼 형이 벌써?
2: 우린 지금까지 신라의 빚 좋은 개살구였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진평왕의 주도하에 덕만공주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갈 무렵 631년.

0: 말이구나. 여자, 여자야, 여자. 블랙마지 워먼.
1: 이잔 또 누구냐? 이찬 칠숙 되시겠다. 신라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을 17등급으로 나눴는데 이찬이라는 관직은 위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이었다.
0: 캬, 치마를 두르고 분칠을 하는 대왕이라니.
2: 아이고,
0: 저... 이건 참 내가 쑥스러워가지고.
2: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이고, 혹시 누가 안 들었겠지.
1: 이 인간은 또 누구냐? 아찬 석품으로 이찬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관직 되시겠다.
2: 아이고, 어쩌다가 임금께서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0: 이봐, 석품이.
2: 예?
0: 아들이 왜 없어?
2: 예? 아, 뭐 어디 숨겨놓은 아들이라도 보셨습니까?
0: 네 눈앞에 right now.
2: 네 눈앞에 right now. 뭐 어디 뭐 어디 누가 있다고.
1: 석품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칠숙.
0: 가공.
2: 아유 치워요. 아이고.

0: 7일에 한 번씩 굿모닝 팝스를 들었더니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가네. 질속 조민성.
1: 까꿍 까꿍 허예은.
2: 새 부대는 찌개를 담아야죠. 부대찌개 이규창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리의 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청라 언덕을 찾아가 볼 텐데요. 가곡 동무생각 가사에도 등장하는 청라 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태준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태준 선생은 1900년 11월 22일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태어났는데요. 대구 계성학교에 다니면서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계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 하면 가곡 동무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1: 네. 네,
2: 그런데 동무생각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도 있다고요?
1: 네, 아주 애틋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 네.
1: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노산 이은상 선생을 처음 만났는데요. 우연히 마음이 통한 노산 이은상 선생에게 대구 계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한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태준 선생의 얘기를 들은 노산 이은상 선생은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자게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썼고요.
2: 네.
1: 이 가사에다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서 가곡 동무생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박태준 선생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음악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박태준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에서 교직생활 이후 모교인 대구계성학교에서 1931년까지 재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오빠 생각, 오뚜기, 맴맴 등과 같은 동요

0: 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교회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1932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0: 광복이 된 직후에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단을 했고요.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개설한 후에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선생이 남긴 주요 작품으로는 동무생각, 오빠생각, 새나라의 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박태준 선생과 관련이 있는 청라언덕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청라언덕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라언덕의 청라는 말 그대로 푸른 담쟁이 덩굴을 가리키는데요.
1: 네.
0: 지금도 청라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운치 있는 담쟁이 덩굴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네. 청라언덕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0: 네. 청라언덕에는 예전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서양식 건축물 세 동이 있는데요. 각각 스위츠 주택, 챔리스 주택, 블레어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들은 모두 10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챔리스 주택과 블레어 주택 사이에는 동무생각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비에 동무생각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음악가 박태준과 청라언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과 SK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SNS를 통해 호남이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거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연이틀 정면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특정 지역 특혜, 기업의 팔목 비틀기란 공세를 정치적 목적의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호남 반도체 산업 조성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서해안 지역이 첨단 공장 건설에 적합한 토지와 수자원, 재생에너지 등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영호남의 불균형 해결책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 서남 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1: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등 우려를 불식한 건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 때도 호남 산업 입지를 공식 확인했었다며 이상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구상은 국토균형 발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도 이틀 연속 SNS에서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는 AI, 거시경제, 청년 일자리 해결 등 강력한 국가 전략

0: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선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호남,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공식 발표는 내일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뜨거운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표밭 다지기용 정경유착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의 본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은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점을 겨냥해 반도체 산업을 여당 권력투쟁 시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기업 자본과 국가 미래 동력을 정권 표밭 따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관치를 넘어 정경유착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3: 정권의 치적을 위해 기업을 재물로 삼는 이 위험한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2: 야권 주요 인사들도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압박, 명청대전 총알 쓰려는 속셈이냐 맹비난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4: 더 이상 SNS 말정치로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십시오.
2: 이런 야권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없는 발목 잡기,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딴지 걸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이라거나 호남은 금기의 땅이냐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당선인 등의 비판 기자회견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1: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 32강 진출 끝내 좌절됐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후반 45분 터뜨린 쐐기골, 32강 진출을 향한 마지막 탈출구가 완벽히 차단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5: 홍명보 후에 32강 탈락을 결정지은 건 K조 3차전이었습니다. 한국의 32강행 운명을 쥔 우즈베키스탄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먼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격에 나선 콩고민주공화국은 후반 23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위사의 그림 같은 쐐기골로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물리치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무승부 이상을 거두길 간절히 바랐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 홍보민주공화국의 후려한 빛 이면에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글자가 새겨집니다.
5: 조 3위 경쟁국 12개 나라 가운데 마지노선인 8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이렇게 32강행의 꿈을 접었습니다.
7: 이 대한민국 축구가 21세기 들어서 이 월드컵 본선에서 정말 가장 무기력한 어떤 경기력으로 지고 또 탈락을 하니까 아 정말이지 힘듭니다.
5: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 남아공전 졸전으로 스스로 32강행 티켓을 따내지 못한 축구대표팀은 사흘 내내 가슴만 졸이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이번 결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된 인물은 역시 홍명보 감독입니다. 선수 선발부터 전술 운용까지 모든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르며 황금세대의 전성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12년 만에 반복된 실패, 홍 감독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8: 사흘 내내 온 국민을 가슴 졸이게 했던 희망 고문이 결국 32강 좌절이란 허탈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황금 세대라 불리던 선수들도 48개국 체제에서 1차전을 이기고도 내리 2연패를 당해 탈락한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9: 침묵의 시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와 상황이 일어나서 뭐 누구 하나 쉽게 말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8: 이제 시선은 12년 만에 또다시 실패를 반복한 홍명보 감독을 향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성적 부진과 숱한 논란으로 불명예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개막 2년을 앞두고 선임돼 준비 시간이 충분했던 홍명보 2기에도 명예 회복

0: 실패했습니다.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이지만 임기를 계속 이어가기엔 국민적인 공분이 너무 커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클라크 감독도 지난달 4년 재계약을 맺었는데 32강 진출이 무산된 직후 사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던 홍명보 감독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1: 저는 선수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약에 탓할 거리가 없으면은 나를 탓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0: 마지막까지 기적을 노리기엔 우리의 경기력뿐 아니라 사령탑의 리더십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표팀의 1차 목표였던 토너먼트 진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슬슬히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이번 대표팀의 탈락이 유독 뼈아픈 이유는 역대 최강이라는 선수층을 보유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백3를 고집하며 위기 대처에 전무했던 홍명보호의 허무하고 씁쓸한 결말, 이준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3: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에서의 첫 번째 실패 후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4: 우리 선수들은 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3: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대신 오직 백3만 고집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또한 전무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조편성에서도 1승 2패로 32강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지만 홍 감독만큼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듯했습니다.
1: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3: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은 결국 한국 축구에 대참사를 안겼습니다.
5: 12년이 흘러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라는 뻔한 명제를 망각해버린 탓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이번 결과는 준비되지 않은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도태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외부 환경 적응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전술과 상대 분석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6: 월드컵을 앞두고 고지대 세 글자를 수도 없이 외쳐온 홍명보 감독.
7: 우리는 조별리그부터 익숙하지 않은 고지대라는 변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조편성 직후부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6: 우리의 베스트 11과 상대 맞춤 전술을 가다듬는 시간이었던 사전 캠프도 늘 고지대 적응이 급선무였습니다.
8: 자꾸 그냥 고지대 계속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6: 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기며 고지대 적응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남아공전, 눈에 띄게 무거워진 몸놀림으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동거리 측면에서 남아공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더위와 같은 환경 변수는 동일했기에 체력관리 실패의 원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9: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식 중독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7: 저희 팀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6: 결국 대회 내내 꺾지 않은 백3 전술에 대한 고집에 대표팀은 32강 진출 실패라는 대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0: 4년 만의 기다림을 단 3경기 만에 허무하게 날려버린 홍명보호. 한국 축구는 또다시 깊은 혼란 속에서 기약 없는 4년 뒤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이제 여론의 시선은 대한축구협회로 향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11: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월드컵 개막 직전 나온 정몽규 회장의 급작스런 사퇴 발표. 32강 탈락 이후 한국 축구 시스템 붕괴의 자화상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2년 전 선임 단계부터 예견됐습니다. 한밤에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카페에서 홍 감독과 면접을 실시하면서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 그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나갔어요.
13: 국내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11: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전으로 나섰다가 1심에서 패소해 법적 정당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정 회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가 이어지자 축구협회를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4: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11: 급기야 최위영 문체부 장관은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라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직선제 등 축구협회 혁신을 국가 정상화 과제로 내건 만큼 감독 선임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까지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 무능한 지휘관을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권도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5: 탈락이라는 충격적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일,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화살은 곧장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으로 향했습니다. 내편이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 작심 비판했고 공사 구별 못하고 사익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는 인사권자 감시, 문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행정개혁을 서두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 직선제 도입을 지시했고 이행 중인 거로 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6: 소속 단체, 지역 단체들도 어쨌든 선출을 좀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횡포 독성을 못 부리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5: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 구축, 결과에 상응하는 문책도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뒤따를 책임 추궁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구협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역사를 쓰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리오넬 메시. 특유의 왼발 감아치기로 골망을 흔들며 월드컵 7경기 연속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17: 메시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한 점을 뒤진 요르단의 맹렬한 공세가 이어지던 후반 15분. 축구의 신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해결사로 교체 투입됩니다. 후반 35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낸 메시.
18: 메시가 반칙을 얻어냈고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17: 왼발로 감아찬 공이 수비벽 틈 사이를 정확히 뚫고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19: 바닥으로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슈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지드 골키퍼가 공을 따라가는 시선을 완전히 뺏겼거든요.
17: 조별리그 1차전 해트트릭, 2차전 멀티골에 이어 3차전에서 대회 6번째 골을 넣은 메시는 득점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특히 이번 골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인 19호 골과 사상 최초의 월드컵 7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20: 메시는 다른 동료들이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고 앞으로 다가올 더 중요한 경기를 먼저 생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17: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아르헨티나는 요르단을 꺾고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32강에 안착했습니다. 39살 나이에도 변함없는 골 감각을 보여준 메시가 새 역사를 어디까지 써내려갈지 전 세계 축구 팬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무려 7만 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실종자 숫자입니다. 사망자 수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KBS 취재진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박일중 특파원,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있는 곳 정확히 어디입니까?
5: 네,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시내에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만큼은 아니지만 이곳도 지진 피해가 상당합니다. 시내 곳곳에선 손상을 입거나 무너진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라카스에 현지 시간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집을 잃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모여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암 환자입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상황이 한층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이재민입니다.
2: 네, 이 베네수엘라 관문인 카라카스 공항이 폐쇄됐는데 어떻게 시내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5: 카라카스 주요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네수엘라 제3의 도시인 발렌시아 공항으로 입국해 두세 시간가량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지진의 긴장감은 베네수엘라 도착 전 경유지인 파나마시티 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나마와 브라질, 온두라스 등 각국의 구조대가 눈에 띄었고요. 국가 단위가 아닌 자선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0: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손상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곤잘레스 차카우스 구 의원입니다.
2: 네, 구조의 손길 한 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각국의 파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 네, 지금까지 20여 개국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대 2,000명이 구조견을 대동하고 대참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진 사망자는 1,400명을 넘겼는데 조금 뒤 나올 공식 집계에선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도 비공식 집계지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 참혹한 현장에서 한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잔해 더미 안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진 것.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기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이준근 기자입니다.
0: 무너진 건물 틈에서 담요에 덮인 아기가 구조됩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같이 매몰됐던 아기 엄마도 잠시 뒤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극적인 생환 현장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우리 시간 오늘 아침 지났습니다. 구조 현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인근 국가들이 파견한 구조대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생존자가 있다면 큰 소리로 답하거나 소리를 내주세요. 멕시코 구조대입니다.
0: 140여 마리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유기견 출신 구조견 쓰나미가 이미 10여 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절망의 늪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군용기까지 구조 현장에 투입됐지만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 잔해가 너무 많아서 작업이 더듭니다. 크레인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0: 의료체계도 붕괴돼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시신 안치시설도 부족해 안치소 인근 공터에 시신들이 넘쳐나는 등 재앙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열린 다룬조 조별리그에서 가나 승리, 콩고 무승부 또는 패배, 오스트리아 승리 혹은 알제리 두 골차 이상의 승리, 이 요건 중에 두 개 이상이 맞아야만 32강행 막차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첫 발부터 끝났습니다. 가나는 크로아티아에 1대2로 패했고요. 콩고는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이겨서 대한민국은 조 3위 12팀 가운데 11위로 밀리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했습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던 대표팀은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일요일 스포츠 북중 월드컵 현장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참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 탈감과 자괴감까지 들게 한 결과인데요. 대표팀이 결국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죠.
1: 네, 오늘 조별리그 최종전이 끝난 결과 우리나라는 조 3위 12팀 중에서 12위에 그쳤고요.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를 48개국 중에서 34위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0: 네. 신라 같은 32강행 가능성이 오늘 불발로 확정됐죠.
1: 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1승 2패 A조 3위로 마쳤고요. 다른 팀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신세였는데요. 최종일에 남은 3개조의 3위 중에서 최소 두 팀을 제쳤어야 했는데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가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32강의 희망의 마지막 끈이 결국에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0: 네. 우리 축구 팬들은 팀을 바꿔가며 응원해야 되는 참 씁쓸한 처지였죠.
1: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의 경우의 수 성립을 위해서는 독일에 이어서 호주, 일본, 그 다음에는 이집트, 이라크, 가나를 차례로 응원을 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이 승리를 구걸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구걸 축구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0: 네.
1: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런 실력으로 32강에 진출하는 게 더 싫다, 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우선은 오전에 그 대표팀 훈련장에 다녀왔는데요. 그때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양현준과 김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2강에 진출한다면 그 머리를 박고 미친 사람처럼 뛰겠다, 또 이렇게 각오를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TV로 경기를 지켜봤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역전골과 쓰기골을 내주면서 우리나라의 탈락이 확정되자 또 망연자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0: 네, 선수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홍명보 감독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1무 2패에 그쳤고요.
0: 네.
1: 이번에 월드컵 대표팀을 두 번째 이끌고도 정말 역대 최상의 그 대진에다가 황금 세대도 보유한 상황에서
0: 네네.
1: 1승 2패로 또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팬들의 분노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0: 전술 면에서도 아쉬움이 컸죠.
1: 네, 남아공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주고 모두가 정말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고요. 정말 홍 감독이 밀어붙였던 3백은 너무 수비적이었고 또 백패스만 난발을 했고요. 지고 있는데도 페널티 박스에 선수가 없을 만큼 정말 전술적인 면만 따져도 굉장히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0: 네,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고지대에 집착한 것도 패착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해발 1570m 과달라라 고지대 적응에 정말 우리가 올인을 했는데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부터 거의 한 달 넘도록 장기 합숙을 했는데 이게 좀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나,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린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해발 540m의 저지대였고요. 오히려 고온 다습한 기후로 선수들이 애를 먹으면서 선수단 몸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의 네 번째 월드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체코 멕시코전에서는 뭐 조기 교체 논쟁이 이어졌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남아공전에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0: 네.
1: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지만 좀 이렇다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2014년부터 네 번째 월드컵이었는데 정말 무득점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최근 월드컵에서 고전했었죠.
1: 네, 맞습니다. 뭐 특히 그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네 번의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4년 뒤에는 38살이거든요.
0: 네.
1: 정말 이번에 좀 라스트 댄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본인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시와 호날두도 이번 대회에서 정말 그 건재함을 과시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좀 지금처럼 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이어간다면 뭐 그래도 5번째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0: 조별리그 탈락 이후 당시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1: 네, 그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고요. 약 3시간 뒤에 과달라라 베이스캠프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홍 감독이 뭐 향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책임론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진 사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좀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월드컵 탈락은 당황을 넘어서 황당하다, 그러면서 능력보다는 내 편을 더 중시해서 그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 역시 무엇이 발목을 잡았는지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봅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JKL조의 조별리그 3차전 6경기가 열리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기는 3경기였죠?
2: 네, 맞습니다. 오전 6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크로아티아 가나전, 오전 8시 30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콜롬비아 포르투갈전,
0: 네,
2: 오전 11시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렸던 알제리 오스트리아전이 홍명보의 32강 진출 가부를 결정한 3경기였습니다.
0: 네, L조 가나의 경기부터 우리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2: 그렇습니다. 그중 첫 경기인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가나가 이겨야 남은 경우의 수 3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 우리의 32강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0: 네.
2: 아쉽게도 가나가 패하면서 경우에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기 내용을 짚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전반 3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했는데요. 마테오 코바치치의 패스를 받은 페타르 수지치가 오른발 슈팅으로 왼쪽 골망을 가르는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28분 가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한국 축구의 32강행 불씨도 잠시나마 살아나나 싶었지만 크로아티아가 후반 38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그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0: 네.
2: 루카 모드리치의 코너킥을 니콜라 블라시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상대 골망을 흔들렀고요. 크로아티아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가나가 1승 1무 1패 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지만 12개 조 3위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32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0: 네, K조 콩고가 이기면서 대표팀 탈락이 확정됐죠?
2: 그렇습니다. 그 가나 크로아티아전에서 3개의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지워지면서 이어진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대결에 시선이 쏠렸는데요.
0: 네.
2: 열세가 예상됐던 우즈벡이 예상을 깨고 전반 10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선제골로 만들어내면서 한국 축구의 기대감을 안겼지만 후반을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0: 네.
2: 후산오프가 후반 21분 콩고의 페널티킥 반칙을 허용했고 키커로 나선 위사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우즈벡의 승리 또는 양팀이 무승부만 거둬도 경우의 수를 살릴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후반 33분 피스톤 마엘레 선수가 역전골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부가 콩고 쪽으로 기울었고요. 마엘레 추가 득점으로 한국 축구의 32강 진출의 가능성이 사실상 희미해진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1분 만에 동점골의 주인공인 위사가 쐐기골까지 책임지면서 3-1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0: 네네.
2: 콩고가 1914년 대회 때 자이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전했었는데 이후 52년 만에 나선 이번 대회에서 역대 첫 번째 승리를 만끽했고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에 이어 조 3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0: 네, 우즈베키스탄이 이기거나 무승부로만 끝나서도 제2조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주목해 볼만했죠.
2: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2조에서 오스트리아가 알제리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두 팀이 조별리그 제2조 3차전에서 3-3으로 비겼는데 양 팀이 나란히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기록하면서
0: 네,
2: 각각 조 2위와 3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이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전반 28분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는데요. 그렇지만 전반 45분 벨갈리 선수가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고요. 이후 후반 10분 오스트리아의 자비처, 후반 15분 리아드 마레즈가 한 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0: 네.
2: 그렇게 2대2 무승부로 끝나는 듯했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마레즈가 역전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런데 불과 3분 뒤 오스트리아의 샤샤 칼라이치가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두 팀이 32강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우리의 32강과는 상관없는 3차전 조별리그 경기도 있었죠?
2: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와 파나마전이 오전 6시,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전이 오전 8시 30분, 요르단과 아르헨티나전이 오전 11시에서 열렸습니다.
0: 네. 자, 해리 케인이 월드컵 통산 11호 골을 터뜨리면서 잉글랜드가 파나마를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죠?
2: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잉글랜드가 탈락이 조기 확정된 파나마를 꺾고 조 1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0: 네네.
2: 잉글랜드가 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벨링엄의 선제골, 그리고 5분 뒤 터진 해리케인의 헤드골로 2대0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케인이 크로아티아전 멀티골에 이어 이번 대회 3호 골을 기록했고 1골과 1개 도움을 올린 벨링엄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0: 네네.
2: 2승 1무를 거둔 잉글랜드가 조 1위로 32강에 올랐고요. 파나마는 통산 두 번의 월드컵을 모두 전패로 마무리했습니다.
0: 네, 포르투갈은 콜롬비아와 비기면서 조 2위로 32강에 올랐죠?
2: 그렇습니다. K조 선두를 지키려는 콜롬비아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포르투갈을 몰아쳤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두 팀이고 후반에도 치열하게 득점을 향해 경쟁을 이어갔는데 결국은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됐고요.
0: 네네.
2: 포르투갈의 무승부로 호날두와 메시의 8강 토너먼트 맞대결 시나리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0: 네.
2: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는 결승전까지 가야 이 호날두와 메시 선수가 맞대결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고요.
0: 네.
2: 포르투갈이 조 1위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가나와 32강전을 치른 뒤 아르헨티나와 8강에서 만나는 대진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0: 네, 네. 자, 메시 아르헨티나는 요르단의 한수 위 실력을 보여주면서 조별리그 전승을 거뒀네요.
2: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세기골을 앞세워 요르단을 꺾고 3전 전승, 조 1위로 대회 32강에 진출했습니다.
0: 네네.
2: 아르헨티나가 제2조 최종전에서 요르단을 3대1로 제압했는데요. 전반 10부분 페널티 박스 정면 프리픽 기회에서 로세우소 선수가
0: 네.
2: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전반 31분에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라우타로 마르테네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자신의 이번 대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0: 네네.
2: 요르단이 후반 10분 알타마리아 추격골로 한 골차 따라 붙었는데요.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또 영웅이 되었습니다.
0: 네.
2: 메시가 낮게 감아찬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 네, 메시 같은 선수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봤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월드컵 역사상 최대의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북중미 월드컵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자, FIFA가 북중미 월드컵으로 역대 최대의 수익을 낼 전망이라고요?
3: 예, 그렇습니다. 예, 북중미 월드컵은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상업적인 대회거든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FIFA는 역대 최대인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0조 원입니다.
0: 네.
3: 이 130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3: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FIFA 수익이 75억 달러였거든요.
0: 네.
3: 자, 그러니까 이제 불과 4년 만에 이제 두 배 정도로 껑충 뛴 건데, FIFA가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뭐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으로만 보더라도 이 사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3: 그만큼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스포츠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대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지난 대회에 거의 두 배의 수익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규모의 확대고요. 또 하나는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도입입니다.
0: 네.
3: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경기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 경기 수가 늘어나니까 뭐 당연히 티켓 판매 수익, 중계권 판매 수익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명칭은 북중미 월드컵이지만 뭐 전체 경기의 75%인 78경기가 미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미국 월드컵인데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FIFA가 다양한 수익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또 다른 예를 들어 주시죠.
3: 이번 월드컵에서는 사상 최초로 이 하프타임 쇼가 펼쳐집니다. BTS, 마돈나, 뭐 샤키라 등이 무대에 올라가는데 이 하프타임 쇼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미국 프로풋볼, NFL 결승전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0: 네.
3: 이번 월드컵 결승전 7월 20일 뉴욕에서 열리는데 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도 뭐 대단할 것 같죠.
0: 네.
3: 가장 싼 티켓이 우리 돈으로 880만 원. 가장 비싼 티켓은 네. 5천만 원이니까
0: 네.
3: FIFA가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대신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 미국식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네. 따라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가장 싼 티켓이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되고 가장 비싼 게 네. 5천만 원. 대단합니다. 자, 선수들의 수분 보충 휴식 시간에도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죠.
3: 예, 맞습니다.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쿨링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도입됐거든요.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면 심판이 쿨링 브레이크 선언하고 이 3분 동안 선수들이 물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0: 네.
3: 그런데 이 브라질 월드컵 쿨링 브레이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로 발전됐죠.
0: 네.
3: 전후반 22분에 각 3분씩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의 이 안전 확보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 3분씩 두 차례 쉬면서 104경기에서 총 10시간이 넘는 광고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0: 네.
3: 상업적인 계산도 부인할 수가 없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도입되면서 축구가 4쿼터제로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 네, 네.
3: 이 4쿼터 경기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 방식입니다.
0: 네.
3: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간 거죠.
0: 네. 티켓 유동 가격제도 미국식 모델이죠?
3: 예, 맞습니다. 뭐 가장 큰 변화는 이 티켓 유동 가격제인데, 유동 가격제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 수요에 따라 티켓 가격이 변동하는 방식이죠.
0: 네네.
3: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이제 불만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동 가격제 말고도 또 이 경기장 좌석이 지난 대회보다 훨씬 더 세분화됐거든요.
0: 네, 네.
3: 그러면서 티켓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0: 네.
3: 기업 접대를 위한 프리미엄 패키지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이 프리미엄 패키지, 좌석 세분화 이런 게 모두 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죠.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월드컵 이슈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프로야구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사직에서는 혈투 끝에 롯데가 선두 LG를 잡았네요.
2: 네, 오늘은 롯데가 LG를 혈투 끝에 11-9로 꺾었습니다.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친 롯데는 단독 선두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1: 네네.
2: 롯데는 경기 초반 0-2로 끌려갔지만 3회 말 2-2 동점을 만든 뒤 고승민 선수의 만루 홈런이 나오면서 6-2로 앞서갔습니다. 고승민 선수는 4회 말 만루 찬스에서도 2타점 적시타를 때렸는데요. LG가 5회 초 5점을 뽑으면서 8-7까지 추격에 성공했지만 롯데는 5회 말 노진혁 선수의 1타점 적시타, 6회 말 손성빈 선수의 2타점 적시타 등을 합쳐 힘겹게 상대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 네.
2: 경기 막판 LG의 추격을 뿌리치며 최종 2점 차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1: 네, 롯데 선발 비슬리 공에 LG의 송찬의가 머리를 맞고 4번 타자 문보경이 1회 초에 교체돼서 팬들 걱정이 컸는데 두 선수 상태 어떤가요?
2: 네, 5회 초 1-4-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LG 송찬의 선수, 롯데 비슬리 선수의 초구 144km 투심에 머리를 맞았는데요. 헤드샷 규정에 의거해 비슬리 선수는 곧바로 퇴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송찬의 선수는 이영빈 선수와 교체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타박상 정도로 판정이 나왔고요. 병원 검진은 없을 계획입니다.
1: 네.
2: 문보경 선수는 경기 전 훈련 도중 발목에 통증을 느껴 1회 초 첫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는데요. 문보경 선수 역시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1: 네.
2: 얼음 찜질로 통증을 다스렸고요. 이후 트레이닝 파트에 관리하에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1: 네. 자, 대구로 가

0: 그죠. 삼성이 4연승을 달리면서 KT전을 수입했네요.
1: 네, 삼성이 KT를 7대 4로 꺾고 주말 홈 3연전 수입승을 챙겼습니다. 이번 3연전 삼성과 KT의 2, 3위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끌었죠. 삼성이 3연승을 만들며 최종 2위로 주말 3연전을 마쳤습니다.
0: 네, 삼성 타선에 대폭발하면서 6회 빅이닝을 만들어냈죠.
1: 네, 삼성은 6회 초까지 KT의 1대 2로 뒤지며 어려운 승부를 펼쳤는데요. 6회 말에 찾아온 찬스를 빅이닝으로 연결하며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6회 말 1-4-1-3루 찬스에서 구자욱 선수가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렸고요. 이후 최영호 선수의 트럼프를 더해 5대2까지 달아났습니다.
0: 네네.
1: 삼성은 7회 초 최원준 선수에게 트럼프를 맞아 한 점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7회 말 박승규 선수와 김지찬 선수의 적시타를 더해 7대4로 승부에 빼기를 박았습니다.
0: 네네. 잠실에서는 4, 5위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기아가 두산을 완파하고 잠실 7연패를 끊어냈네요.
1: 네, 기아가 두산을 12대1로 꺾고 잠실 7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기아는 5회 초 김호령 선수의 선제 트럼프에 기선 제압을 성공했는데요. 이후 6회 초 공격에서 타선이 폭발하며 무려 7득점을 만들었습니다. 1타 만루 찬스에서 하위 타선에 위치한 박민, 박재현 선수가 모두 밀어내기 볼넷을 기록했고요. 이후 김호령 선수가 3타점 적시 싹쓸이 2루타를 때리면서 두산 투수진을 맹폭했습니다.
0: 네.
1: 기아는 9회 초 2점을 더 보태며 두산을 상대로 화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자, 다시 선발로 복귀한 기아 김태형이 인생투를 펼치며 경기를 지배했죠.
1: 네, 선발 투수 보직을 다시 받은 김태형 선수 오늘 7회까지 94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사사구가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투구를 했습니다. 김태형 선수는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오늘 던졌고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기록하면서 기아 이범호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0: 네.
1: 2006년생 투수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안정감을 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김도영이 홈런 공동 선두에 복귀했다가 다시 2위로 내려왔죠?
1: 네, 오늘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 선수 6회 말 두산 최승용 선수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23호포를 기록했는데요. LG 오스틴 딘 선수와 공동 1위로 잠깐 올라섰지만 오스틴 선수가 방금 전 끝난 사직 경기에서 시즌 24호 홈런을 때리면서 김도영 선수는 다시 2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0: 네.
1: 두 선수의 양보 없는 홈런한 경쟁, 시즌 끝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0: 이번에 문학으로 가보죠. 한화가 SSG를 꺾고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네요.
1: 네, 한화가 SSG를 6대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한화는 3회 초 최인호 선수의 선제 트럼프와 노시환 선수의 적시타로 3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SSG는 4회 말 김재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간 뒤 8회 말 다시 김재환 선수가 투런포를 터뜨려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다시 홈런포로 앞서가는 점수를 뽑았는데요. 9회 초 2사 2-3루 찬스에서 페라자 선수가 5월 3점 홈런을 터뜨려 6대3의 리드를 가져가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 류현진은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도 시즌 9승에 실패했어요.
1: 네, 류현진 선수 오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팀 불펜진이 승리를 알리면서 또다시 시즌 9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기아 울러 LG 토로스 선수와 다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류현진 선수죠. 다음 경기에선 팀 타선의 화끈한 지원과 불펜진의 지원을 받아 다음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한화 최인호가 리드오프 자리를 굳히는 것 같네요.
1: 네, 어제 1군에 콜업된 최인호 선수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도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 등을 기록하며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원석, 오재원 선수 등과 리드오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인호 선수, 현재로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자, 끝으로 창원 NC파크로 가보죠. 선발 투수 라일리가 13K 삼진 쇼를 펼치면서 NC가 키움을 완파했죠.
1: 네, NC 에이스인 라일리 선수 오늘 삼진만 13개를 잡으며 팀의 9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13K. 네.
1: 네, 라일리 선수는 5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지며 5이닝 2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라일리 선수 올해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 벌써 뽑아낸 삼진은 82개입니다.
0: 네.
1: 경기당 삼진 숫자가 8개가 넘는 건데요. 압도적인 9위를 앞세워 NC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0: 네. NC는 오늘 선발 전원 안타를 쳐냈죠.
1: 네, 에이스의 호투에 타선은 선발 전원 안타로 응답했습니다. NC 타선은 1회 말 박건호 선수의 3점 홈런을 포함해 5점을 뽑으며 일찌감치 넉넉한 리드를 안겼는데요. 2회 말 이우성, 김희집 선수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0: 네.
1: 5회 말 김영준 선수의 홈런포를 포함해 김한별, 신재인 선수 등의 하위 타선까지 활약이 더해졌는데요. 야수진 9명이 모두 안타를 기록하며 선발 전원 안타를 마크했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후와 김하성의 코리안 더비 2차전이 열렸는데 두 선수 모두 안타가 없었죠.
1: 네, 오늘도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3번 타자 오익스로, 김하성 선수는 애틀랜타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0: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끝난 군산 CC 오픈에서 정한밀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거뒀네요.
1: 그렇습니다. 정한밀 선수 오늘 전북 군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군산 CC 오픈 마지막 날에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2017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무려 164번째 대회 출전만에 네. 첫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0: 아유, 그렇군요.
1: 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무릎 꿇고 오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유, 싶은데요. 군산 CC는 특히 이 정한밀 선수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마지막 3개홀에서 밀리면서 네. 준우승에 그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부처는 15번홀이었는데요. 정한밀 선수가 116m를 남기고 두 번째 샷을 날렸는데 이게 그대로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0: 네네.
1: 이글이 된 거예요.
0: 예.
1: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0: 이런 운도 따라줘야 돼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승을 하려면은 이런 것도 한번 터져야죠.
0: 네.
1: 정한밀 선수 경기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묵묵히 응원해준 덕분에 우승을 했다. 이렇게 아내에게 우승의 공을 돌렸고요. 이 정한밀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우승하면 시구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0: 그래요.
1: 이범호 감독이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0: 네. 김민솔 선수는 KLPGA 투어 맥컬모나 용평 오픈에서 연장 승부 끝에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죠.
1: 그렇습니다. 정한밀 선수가 첫 우승을 했다면 김민솔 선수는 올해 우승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민솔 선수 오늘 강원도 평창 버치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최혜림 선수와 최종 합계 12언더파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결국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18번은 연장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승부가 펼쳐졌고요. 최혜림 선수가 먼저 버디 퍼트를 놓친 뒤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솔 선수는 3.6m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켜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0: 네.
1: 이번 우승으로 김민솔 선수 시즌 3승에 가장 먼저 도달했고요. 개인 통산 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올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라서면서 올 시즌 전관왕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0: 네네.
1: 반면 최혜림 선수는 또 한 번 연장전에서 아쉽게 밀리면서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밀었는데요. 김민솔 선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3승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0: 네.
1: 기왕 3승까지 오게 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시즌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전반 3승 쉽지 않은 거죠. 네.
1: 맞습니다.
0: 미국 LPGA에서는 유혜란 선수가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하죠?
1: 네, 유혜란 선수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 헤이즐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였습니다. 이로써 중간 합계 11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요. 2위인 브룩 핸더슨 선수와는 한타 차이입니다.
0: 네.
1: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핸더슨과 치열한 우승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혜란 선수 사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하게 많이도 아니고 1승씩 거둬왔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올 시즌은 아직 우승컵이 없거든요. 아마 올해 이번 대회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0: 있는데 네.
1: 지난달에 열린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최종 라운드 한때 공동선두까지 올랐지만은 막판 뒷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두타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오늘은 7번 홀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파5 홀에서 과감한 아이언샷으로 기회를 만든 뒤 10m짜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켰는데요. 전반에만 5타를 줄이면서 단숨에 리더보드 맨 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1: 다만 후반에는 바람과 체력 불안 때문에 10번 홀 보기를 기록했고 이외 남은 홀도 모두 파로 막으면서 선두를 지켰는데요. 유혜란 선수 이글 퍼트를 넣으면서 흐름을 가져왔는데 최종 라운드에서는 더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네네.
1: 반면 2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윤이나 선수는 초반 난조 속에 3위로 내려앉았고요. 김아림이 공동 4위, 또 넬슨 코다는 공동 6위에 자리했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남자 배구 대표팀이 잠시 후에 AVC컵 첫 우승에 도전하죠.
1: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이제 인도에서 준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지난해 우승팀인 강호 바레인을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세트스코어 3-1로 꺾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준결승전에서 1세트와 2세트를 접전 끝에 따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3세트는 내줬고요. 4세트로 갔습니다. 근데 4세트 후반에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 에이스인 아포지 스파이커 신호진이 무려 26득점을 올리면서 폭발했습니다. 네. 블로킹 3개, 서브 에이스 3개까지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정한용이 20점, 임재영이 12점으로 든든하게 뒤를 받쳐줬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라미레스 감독이 코트에 무릎을 꿇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점수를 낸 임재영이 이 라미레스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 승리로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24위도 굳건히 지켰고요.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인도네시아와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아 배구 연맹 네이션스컵에서 그 2023년과 2024년에는 3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상 첫 우승 트로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0: 네. 여자 기계체조 여서정 선수는 도마 부문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을 땄네요.
1: 네,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이 어제 중국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도마 결선에서 14.349점 받으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서정은 북한의 안창욱과 그리고 일본의 미야타 쇼코를 제치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그동안 여서정은 파리올림픽 이후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국제 대해서 나섰는데요. 여서정도 경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마루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남자농구 송규창이 일본 B리그 오사카에서 뛰게 됐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부산 KCC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규창이 일본 B리그 전통 구단 오사카 에벨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해외 무대 도전에 나섰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27 시즌까지입니다. 원래 그 오사카 구단이 원래 이현중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이현중이 NBA 그 서머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대안으로 송규창을 선택한 건데요. 오사카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네네. 이미 그 KBL에서 검증된 장신 포워드니까 그렇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 원소속팀인 KCC도 그 대성적인 차원에서 임의 해제를 통해 송규창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KCC 시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 송규창을 품게 된 오사카 에베사라는 이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04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B리그의 전신인 BJ리그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통 있는 구단입니다. 네. 다만 지난 시즌에 서부지국 9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거든요. 송규창이 구세주가 되기 기대해보겠고요. 특히나 팀을 이끄는 그 후지타 히로키 감독이 과거에 양재민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네. 송규창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0: 네. 현재 군인 신분인 테니스 권순우가 윈블던 본선에 진출했네요.
1: 네, 국군 체육부대 소속 권순우가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윈블던 이 남자 단식 예선 3회전에서 스페인의 카나스를 3-0으로 완파하면서 예선 경기 3경기 모두 이겼고요. 128명이 겨룬 후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네. 권순우는 지난 4월에 광주 오픈 챌린저 그리고 중국의 우시 오픈 챌린저에서 연달아 우승을 했는데요. 랭킹을 200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선 티켓을 따낸 건데요. 현재 그 권순우가 세계 랭킹 202위입니다. 권순우가 그 윈블던 최고 성적이 2021년에 2회전 진출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예선을 뚫고 올라온 만큼 본선에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0: 네, 핀수영 국가대표 황기준이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는데 기록만 전해주실까요?
1: 네, 그 남자 표면 50m 결선에서 15초 03이라는 기록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네. 차지했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그리고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2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도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중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정서와 행동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해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을 더 빠르게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응원을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예, 그 지난달이죠. 5월에 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 신명진의 에세이 다리가 될 게를 소개합니다.
0: 예.
1: 그 책은 저자가 11년 전에 출간한 지금 행복하세요라는 에세이를 다듬고 또 그간의 이야기를 더해서 새롭게 출간한 개정 증복판입니다. 그 신명진 저자는 현재 그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5살 때 기차 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팔 팔꿈치 아래를 잃었는데요. 그 헤엄쳐서 한강도 건넜고요. 또 장애인 체전에서 금메달도 땄고 백두산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뉴욕 시민 마라톤에서는 9시간 50분 만에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도전은 그 KBS 강연 백도시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0: 예, 저자의 삶의 도전과 용기를 만나려니까 벌써부터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힘이 나는데요.
1: 네. 그 저자는 소래포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날 동네 형들과 집 앞에 서 있는 소금 열차에 올라가 놀다가 움직이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잃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어머니는 그 저자를 업고 옥상에 오르기를 몇 차례나 하셨대요. 그러니까 함께 떠나려고 하셨던 거죠. 그 아들의 삶이 어떨지 또 삶의 여정이 어떠할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짐작하셨기 때문일 텐데요. 엄마 등에 업힌 저자가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또 아버지는 술과 자책으로 지낸 날들과 결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의적을 하고 걷는 저자를 도왔고요. 또 지팡이를 짚고 유치원에 다니도록 함께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체육 시간에 심판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뛰고 또 땀 흘릴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의족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것 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보이게 되어서 속상했었던 마음도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0: 네,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됐군요.
1: 네, 저자가 초등학교 입학하고서부터는 아버지가 자전거로 학교에 태워다 주셨답니다. 그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전거 연습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자를 태워다 주셨는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에 그 버스가 자전거 곁을 좀 요란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자가 탄 자전거가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흙탕물도 닦지 않으시고 당장에 저자부터 살피셨던 거죠. 뭐 괜찮냐 이렇게 거듭 물으시면서요. 그때 저자는 엄마 얼굴을 보고서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말아야 되겠다. 또 다시 서는 일에 지나치게 비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다 괜찮은 일이고 다시 일어서면 그뿐인 일이라고 담담히 마음 먹기로 결심한 거죠.
0: 예.
1: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장애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아이들도 저자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았다는데 아마도 그 자신의 큰 체격 덕분인 것 같다고 뭐 그런 말도 합니다.
0: 예.
1: 저자도 어깨를 툭 치고 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목소리를 낮춰서 왜, 뭐 이렇게 응수했다.
0: 예,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말자라고 다짐한 계기가 참 뭉클한데요. 그 다짐이 청소년기를 씩씩하게 보낼 수 있었던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즈음에 그 의족과 의수도 바꿔야 했대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의수와 의족이 변색되고 또 몸이 자라면서 잘 맞지 않아서 그 닿는 부위가 짓무르고 통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바꿔주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에게 저 자가 남들 보기 좋으라고 왜 돈을 쓰냐 이러면서 스스로 그 의수에 붕대를 칭칭 감았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넘어져서 제가 붕대를 감았구나 뭐 이런 줄 알았대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본인도 아주 좋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건장한 청년 또 어른으로 성장하는 또래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볼 때면 속절없이 절망했을 때도 많아서 잠깐이지만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에게 실제로 수면제를 구해달라고도 했다는데요. 친구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황급히 도망치는 걸 보면서 타인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고 이렇게 고민을 쏟아놓는 것도 역시 폭력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다시 하면 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이후 저자의 삶의 신념이 됩니다.
0: 예. 정말 폭풍 같았을 사춘기를 지내면서 깨닫고 다짐한 것들이 성인이 된 저자의 삶에 어떤 풍경을 만들었을까요?
1: 예, 그 저자가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을 이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저자는 패럴림픽을 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팔다리가 없는 독일 수영선수 때문이었는데요.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오, 저게 가능한가? 자신의 생각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 걷고 뛰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늘상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사실 내가 장애인으로 뭘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또 어설프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도 또 목표한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번번이 이런 고민이 저자를 넘어뜨렸죠.
0: 예.
1: 취직이 어려워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선배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날 그 한 손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계단을 오르는 원용이 형을 보고서는 거듭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0: 그래도 삶의 고비마다 내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겠지요. 그 저자는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거냐고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벽을 탁탁 두드리기도 했대요. 그땐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생각해보니 과연 내가 장애인이라서 차별당했던 것보다는 어쩌면 실패의 원인은 좀 더 본질적인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문제였다는 건데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또 뭘 잘하고 열심히 한다면

0: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죠.
1: 예.
0: 저자는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그 엉뚱한 사회와 회사를 탓하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뭐 그것도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끌어올리면서 계단을 오른 원용이 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운전면허에도 또 수영에도 도전하죠. 그리고 끝내 성공하고요.
1: 그 상황에서 원용이 형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0: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영도 물에 들어가면 되고 등산도 산에 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기도 전에 걱정이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겁내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선 먼저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저자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은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더 많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기꺼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죠. 그리고 인턴으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내가 정말 진짜 사서가 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족 때문에 살갗이 벗겨지면서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또 걸어서 학교에 도착해 공부하고 다시 인천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1: 예.
0: 하루하루를 살아낸 땀과 의지 또 희망과 소망이 차곡차곡 쌓여서 드디어 단 한 명을 뽑는 서울시청 도서관 장애인 사서 공개 경쟁에서 임용이 되죠.
1: 아,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증명이 됐군요.
0: 네. 그 저자는 글 곳곳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당부를 거듭합니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해라. 하지만 절대 실행에는 옮기지 맙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마법같이 분명 다시 일으켜 세울 조력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강조하면서 포기하지 말자고 그냥 우선 해보자고 이렇게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1: 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포기하지 말자. 라는 거죠.
0: 네.
1: 가장 쉬운 말 같지만 사실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0: 예, 그렇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기보다는 살아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에 지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심이 느껴져서 뭉클한데요. 글에 담긴 저자의 목소리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절뚝이는 내게는 걷는 일이 도전이었고 사는 일이 견디는 일이었던 내게는 그 순간이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는 패배자도 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나였다.
1: 예, 장애인 문화 버티고 살아내자, 힘내고 도전하자는 씩씩한 목소리가 담긴 신명진의 에세이 다리가 될게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 신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 근로지원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를 지원하는 분인데요. 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아서 지난 19일에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2: 네,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의 배양희 이사장 만나보시겠는데요. 이 단체는 기증받고 기부받은 물건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40명이 고용이 돼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양희 이사장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 지금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에 발달장애인의 퍼센트가 6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6명은 발달장애인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명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렇게 유형별, 장애 특성별 개인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서비스는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1:2, 뭐 1:3 동시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신규로 이제 취업이 됐어. 그런데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받아야 돼. 그런데 막상 예산이 없으니까 또 받아야 되는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인데요. 이게 모든 내용들을 근로지원인 사업에서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은 진짜 근로지원인보다는 어쩌면 직무지도원, 그 잡코치가 조금 더 맞는 설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유용한 인적지원 서비스 설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막상 이 모든 것들이 당사자와 수행기관 그리고 사업체 또 공단 이 네 개의 모든 그 이 관계 당사자들이 또 의견들이 맞춰져야 되고 사실은 어렵죠.
1: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정말 적합한 제도로 가기 위해서 많은 걸 고민을 해야 하는군요.
2: 네. 사실 또 근로지원을 하다 보면 이건 장애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은 업무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 관계 지원 등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각 장애인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0: 1대1이 아니라 장애인 2명, 3명에 근로지원인 1명 이렇게 2대1, 3대1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돌발 상황으로 근로지원인이 위험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1: 아, 정말 네. 여러모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배양희 이사장은 매년 바뀌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도 변화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사실 이 근로지원인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용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 근로지원인 처우가 개선이 되고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대1, 1대3으로 그냥 시간 똑같고 뭐 직종이 똑같다고 해서 묶는 게 아니라 특성별로 묶으면서 그냥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에서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소그룹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화된 인력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분리해가지고 근로지원인과 잡코치 트랙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저희 기관에도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을 지원 해주신 근로지원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손님 응대하는 게 두렵지가 않대요. 근로지원인 분들을 믿고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2월에 입사한 친구가 뭐 지금까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어요. 월급을 모아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20살, 21살에 입사한 친구들의 은퇴를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제도들이 그래서 저희는 더 애쓰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장애인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저도 그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겠고요. 네. 자, 이어서 어떤 분 만나볼까요?
0: 네.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로지원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화 팀장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여기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진화 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0: 네. 20년 전인 2006년에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전국에 10명이 있었는데요. 예. 20년이 흐른 지금은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예산의 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실을 들어보시죠.
3: 지금 현재에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나가질 않으면 그 예산이 증액이 되면 다 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예산 안에서 희망자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서비스 개시조차 못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을 재평가를 좀 고도화시켜서 커트시키고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산을 다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로 뭐 내가 장애인인데 취업을 했는데 정말 근로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똑같고 기존 사람은 안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토로하시죠. 그 부분이 좀 신규 수요들을 어떻게 다시 해결하고 그분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존의 근로지원인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재평가해서 정말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1: 결국 문제는 예산인 건데요. 그렇죠. 예산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0: 네. 이게 일반 회계가 아니어서 증액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진화 팀장도 그런 현실에서 대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진화 팀장은 이 근로지원인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장애인 근로자들도 일을 잘하고 근로지원인도 활동하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도 많아졌다는 뜻도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집에만 있지 않고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3: 자회사를 두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든 아니면 또 스포츠 선수들 채용해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지원하시면 장애인 고용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또 전문직인 분들은 새로 채용되시니까 이제 또 그런 수요가 있고 그게 제일 좋죠. 장애인 이용자 선생님들이 아 내가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지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사례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장애인들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그때가 제일 뿌듯하죠. 저희가 그 근로지원인을 보통 채용하면 경력이 단절됐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주로 근로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취업자가 늘어나면 근로지원인 채용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저는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이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20년을 맞이한 만큼 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미경의 세월 따라.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취업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일을 오래 하는 장기 근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현장에서는 취업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첫 출근은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데요. 이분이 한 달 뒤에도 출근을 하고 있는지, 세 달 뒤에도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1년 뒤에도 그 일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할 때 취업 성공보다 고용 유지라는 말을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요즘은요, 취업을 몇 명이나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분이 얼마나 오래 근속하시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0: 예, 취업을 하는 것과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적성에 맞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 자체는 직업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 직무에 적성이나 흥미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근속은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 출근길을 감당할 체력, 퇴근 후 회복하는 시간, 가족들의 태도, 주말의 휴식 같은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일터 안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터 밖에서의 삶이 안정되어야 직장 생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0: 예, 퇴근 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뜻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출근하기 전의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일은 모두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퇴근 후가 무너지면요, 다음날 출근도 힘들어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잠을 못 잔다거나 스트레스를 풀 적절한 방법이 없게 되면 결국 다음날 지각이나 결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서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업을 시켜드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 지각을 자주 하시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살펴보니 전날 밤에 핸드폰을 보시느라 새벽에 잠드는 패턴이 이어졌던 거죠. 또는 직장 안에서 스트레스를 어디서도 해소하지 못해서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퇴사로 결론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았다거나 누군가와 미리 상담을 했다면 퇴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0: 예, 결국 취업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직장 안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봐야 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분들의 생활 리듬입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침 식사는 가능하신지, 출근하시기 전에 시간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는요, 시간이 촉박해지면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결국에는 출근 거부나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를 전날 저녁부터 미리 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거나 가방을 챙겨놓는 작은 준비가 다음날에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0: 예, 가정에서의 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1: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역할은요, 당사자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조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빨리빨리 준비해 라고 재촉하시기보다는 아침에 해야 하는 일을 순서를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가방을 챙기자처럼 순서가 눈에 보이게 되면은 당사자가 스스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립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0: 그렇다면 퇴근 후에는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1: 네, 퇴근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몸을 회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래도 잔소리나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오늘 어땠어? 실수는 안 했어? 누구랑 대화 나눴어? 이런 질문들이 걱정에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업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귀가 후에는 가장 먼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씻고 간식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긴장을 낮추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0: 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쉬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정신장애인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 나 힘들다. 쉬고 싶다. 내일은 좀 천천히 하고 싶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언어로 잘 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시달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출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퇴근 후에는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만 말해볼까? 처럼 짧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예, 가족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적절한 거리 조절입니다. 취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족분들도 똑같이 긴장을 하십니다.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혼나지는 않을까, 잘 적응을 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지나치면 직장에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작은 갈등까지 가족이 대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로 성장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뒤에서 지지를 하되 직장 생활의 주인공은 당사자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0: 예, 직장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1: 네, 물론입니다. 직장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점검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문제가 생긴 뒤에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짧게 확인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무는 잘 이해되는지, 속도는 괜찮은지, 쉬는 시간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나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거나 업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적응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 직장에서 익혔으니 다른 업무도 잘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0: 예, 혹시 부모나 지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1: 네,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출근 전에 배가 아프다고 말하거나 퇴근 후에 바로 잠이 들어 버리거나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어려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든 건지 사람이 힘든 건지 출퇴근이 힘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살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 전에 피로와 불안의 신호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결국 오래 일을 한다는 건 개인의 성실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군요.
1: 네, 맞습니다. 성실성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퇴근 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장애인 일자리에서 취업 성공만이 아니라 고용 유지가 더 중요하고요. 또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직무 능력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 퇴근 후 회복, 가족의 거리 조절, 그리고 직장의 점검 구조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출근하는 순간에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될 때 비로소 오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0: 예,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0: 다양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를 듣고 계십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6월 한 달은 장애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과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2: 네, 이번 달에는 손끝으로 읽는 몬드리안 작품, 수어로 노래하는 핸드스피크의 무대, 그리고 주디스 스콧의 섬유조각 작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장애 예술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장애 예술에 대해

0: 장애예술 전문 지식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어서 기사나 인터뷰, 웹진을 통해서 장애예술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관심이 생겨도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1: 예.
0: 그럴 때는 어포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나 이음온라인을 검색해보시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과정도 있다고요.
0: 네. 장문원에서는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교육뿐 아니라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기획자나 매개자,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수시로 마련됩니다. 이런 교육에 참여하게 되시면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장애예술이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1: 예, 다양한 장애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모두예술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2023년에 문을 연 국내 첫 장애예술 공연장인데요. 장애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 교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예술가들의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배리어프리 공연 그리고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요. 음성 해설, 자막, 수어 통역 같은 접근성 서비스도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고요. 단순히 장애인도 공연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공연을 만드는 과정과 관람하는 방식 전체에서 접근성을 생각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읽을거리도 좀 추천을 해주시죠.
0: 네, 이미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장애예술 전문지입니다. 영어 E에 알파벳 E에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이미지라고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는 장애예술가들의 작품 세계, 활동 이야기, 전시와 공연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을 짧게 보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서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이어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작품만 보는 것보다 작가의 작업 방식과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1: 예, 체험을 통해서 장애예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0: 사실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서울 망원동에 있는 무광도예라는 도자기 공방인데요. 이름이 좀 특별하죠?
1: 예.
0: 네, 없을 무의 빛 광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빛이 없는 공간, 완전한 어둠을 뜻하는데요.
1: 예.
0: 이 공간에서는 시각이라는 익숙한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감각을 사용해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장애예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눴던 감각과 표현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1: 예, 완전한 어둠 속에서 도자기를 만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도예에는 섬세한 작업이 많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0: 모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참여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신다고 합니다. 도자기는 보면서 모양을 잡고 다듬는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손의 감각으로 흙을 만지게 됩니다. 흙의 온도와 무게, 손끝에 닿는 결을 느끼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릇을 빚다 보면 어느새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암흑도예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필요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의 위치나 움직임을 잡아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1: 예, 듣고 보니까 잘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 체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체험이 끝나면 직접 빚은 그릇을 완성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내 작품이 어떻게 나왔을지 상상해보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보는 경험도 아주 새롭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만든 작품은 단순히 예쁘게 완성된 그릇이라기보다 다르게 감각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고 보면 조금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도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손으로 흙을 다듬고 형태를 찾아가며 다르게 감각한 과정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예, 이 체험은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겪어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겠군요.
0: 그렇습니다. 이 체험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잠깐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한 시각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사물을 다르게 느끼고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0: 시간에 가깝습니다. 장애 예술을 볼 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작품이 어떤 감각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볼 때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광도예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그 장애예술을 접할 때 작품 안에 담긴 감각과 또 그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1: 예, 직접 경험해 보는 경험도 장애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0: 네, 공방을 소개하는 말 중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는지보다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 문장이 이번 달에 나눈 장애예술 이야기와도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중에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면 한 군데쯤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시나 공연을 보셔도 좋고,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셔도 좋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애예술을 만난다는 건 모든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품이 만들어진 감각과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6월 한 달 동안 장애예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달력을 확인해보니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2026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반년이 남았네 하는 쪽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목표만 세워둔 채 시간이 흘러가버린 분들 계실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지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잘해온 일이 있다면 남은 6개월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과제겠죠. 중요한 것은 지난 반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반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을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작은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 하나, 미뤄두었던 도전 하나를 다시 꺼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아쉽다는 말보다 잘 보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조금 더 충만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곡은 바이브의 노래, 장혜진의 피처링이 더해진 노래 그 남자 그 여자 같이 듣습니다.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월 초 장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소통의 장, 청년장애인 정책 포럼 이음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처음 출범시킨 이 포럼은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장애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시각장애인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연구자이자 장애 청년 당사자인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승원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담아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을 감상합니다. 이제 노래 먼저 듣죠. 응급실.

0: 이달 초에 발대식을 가진 청년장애인 정책포럼의 특징은 장애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시각장애인 정송원 씨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청년장애인 정책포럼 이음 발대식에 참여하셨죠?
1: 네.
0: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희 청년 장애 정책 포럼은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장애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한국장애인 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네. 이 포럼의 이름이 이음이에요.
1: 네.
0: 어떤 의미입니까?
1: 이음 하면 무언가 있다. 라는 이어간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들리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이어져 있고 그리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어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포럼에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유형이 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1: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대체적으로 많은 유형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0: 몇 분이 함께하게 돼요?
1: 총 24분이고요. 단순히 장애 청년, 비장애 청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연구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 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장애 가족을 둔 분들, 여러 당사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 시각장애인 단원으로는 우리 정승원 씨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승호 씨는 현재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셔요?
1: 저는 이제 그 급수가 있었을 때, 등급제가 있었을 땐 1급으로 앞에 있는 사물만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고 글씨도 한 32포인트 이상으로 한 장 정도를 읽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네, 중증 시각장애입니다.
0: 네. 네. 그 어려서부터?
1: 네, 선천적으로 그랬습니다.
0: 그러면 맹학교를 나오셨나요?
1: 아니요, 저는 통합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 통합교육할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1: 네.
0: 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1: 아, 일단 옆에서 저의 이제 학업이나 일상을 보조해주는 공익요원을 받았고요.
0: 네.
1: 네, 그렇게 대필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요즘에도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노트 필기하고 네, 하는 걸 합니까?
1: 제가 99년생이어서 저희 네. 때는 아직 AI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0: 그러면 칠판 글씨는 어떻게 했어요?
1: 모두 다 이제 그 공익요원이 제 거에다가 받아 적어주고 대신 읽어주고 그걸 외워서 시험 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0: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중증장애인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대학 무렵에 이제 중증장애인이 됐어요. 서서히 떨어져서. 근데 그때는 칠판 글씨를 옆에 짝이 읽어줬었어요. 그런데 99년생의 경우는 공익요원이 옆에서 예, 해결해 줬군요.
1: 사실 가족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0: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 어떻게 네. 해서 승원 씨가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대표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애 청년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국회, 뭐 시민단체, 이런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장애인권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장애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발대식에는 보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장관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1: 네.
0: 발대식 현장은 어땠어요?
1: 발대식 현장은 이제 청년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쾌하게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분과, 자립분과, 문화분과, 그리고 접근분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분과들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과 함께 이렇게 질문 한 가지씩 뽑아서 질의 응답하고 수료식이 아니라 그 위촉식 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0: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위촉장.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장도 있습니다. 네. 아,
0: 그럼 앞으로 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이제

0: 총 4회로 진행이 되고요. 1회차는 이제 6월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촉장 수여식과 장관님과의 질의, 그러니까 OT 위주로 진행이 됐고 2회차, 3회차는 이제 진짜 이 네 개의 분과에서 주제를 이렇게 좀 딥하게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에는 네, 최종 수료식과 함께 네, 그 전달식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총 4회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네, 분과는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0: 네, 교육, 문화, 접근, 자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 승원 씨는 어느 분과에서 활동하세요?
0: 저는 교육 분과에서 있습니다.
1: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아, 그것도 있고 또 하필 또 교육분과장이라는 이제 분과장을 맡게 됐는데 또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겪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교육분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분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0: 네, 본인이 선택을 하고요. 네, 자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1: 교육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범위가 정말 넓잖아요.
0: 네.
1: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까?
0: 아무래도 저희는 청년이라는 이제 그 집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년의 교육이라고 이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제 전환기, 성인으로 전환됐을 때의 전환기 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분과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0: 저 포함 총 네 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같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정책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재미도 있고 합니까? 어떻게 호흡도 그렇고 좀 궁금하네요.
0: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교육이라는 관심사를 통해서 사실 장애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사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아.
0: 근데 굉장히 이제 장애인 시켜선 교육 강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특수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대화 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많더라고요.
1: 상당히 전문적인 대화도 오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맞습니다.
1: 그러면 특히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셔요?
0: 일단은 교육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좋은 고용으로 그리고 좋은 자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층의 사다리인 것 같아요. 초기 사다리. 그랬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한 입학률 자체는 진짜 많이 늘었긴 합니다만
1: 네.
0: 장애인들이 아직 갈 수 있는 학과, 꿈꿀 수 있는 학과는 한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예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아직도 진입을 못하고 있고요.
1: 학교 안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0: 입학 전형은 넓어져서 기회는 평등하다 할지라도
1: 네.
0: 막상 들어가면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는 근로 학생을 붙여주는 게 가장 큰 제도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직 지원 체계가 엄청 전문적이고 모든 곳이 상향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1: 밖에서 볼 때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학교마다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애학생이 원하는 만큼 학습 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군요.
0: 아, 맞습니다.
1: 승원 씨가 지금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0: 네.
1: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 학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0: 자,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텐데요. 사실은 대학원이라는 곳은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1: 네.
0: 우리 근로학생을 붙여주는 기준은 대부분 수업별로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만약
0: 도움을 받더라도 너무 그 정도가 적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을 사실은 활용을 하고 싶은데,
1: 네.
0: 왜냐하면 근로지원인에 멋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1: 네.
0: 하지만 근로지원인은 표준 고용관계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근속이 아니어서 관계가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연구하고 그걸 자료로 만들고 또 발표 물론 또 제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근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일로 여겨져요. 그런데 맞습니다. 고용돼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센터가 있는 것처럼 대학원에 따로 전문적인 센터가 있어야 될까요?
0: 제 생각에는 근로지원인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이제 복지부랑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든가.
1: 네. 유사하니까.
0: 예. 아니면 이런 지원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에서 전문 활동 지원인을 좀 길러내는 방법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를 접근하는데 음성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1: 네.
0: 대학원의 자료들은 특히 통계가 많아요. 통계는 음성 프로그램으로 읽히지가 않거든요. 많은 단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 보통 장애 대학생들이요. 장애 학생 도우미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박사 과정 학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상 지원이 알맞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교재 같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 지원이 되는데
1: 네, 강의실 이동하는 건 어때요?
0: 강의실 이동하는 거요. 강의실 이동하는 거는 이제 딱 근로 학생들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딱 강의실 이동하고 대피를 네. 해주고 여기까지가 학생들의 일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지점이 큰 것 같습니다.
1: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상 박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0: 네.
1: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0: 맞습니다.
1: 너무 미약하군요.
0: 교수님과 이제 연구실을 함께 쓰고 있는 연구자 선생님들의 선의에 좀 아직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네. 아, 교수님, 지도 교수님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게 참. 승원 씨는 저 사실 심중구의 새성복이와 구면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 3년 전에 장애 청년 드림팀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이번 포럼과 마찬가지로 장애 비장애 청년이 그 함께하는 활동이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활동할 때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0: 장애 청년들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장애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게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비장애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당사자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조금 더 이런 인식 개선인 아무래도 이런 많은 접촉 경험 같이 소통하면서 네.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장애 청년들은 나의 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비장애 청년들은 자기 당사자의 일은 또 아닌 거잖아요.
0: 네.
1: 뭔가 좀 열정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0: 제가 만났던 비장애 청년들은 진짜 당사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던져봤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너는 대체 이거 왜 하니?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내가 정말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를 가정하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답변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1: 네.
0: 대신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어떤 결과물을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사자 위주로 많이 이렇게 차출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나는 좀 묻히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0: 일단은 제가 이제 장대내시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개개인의 관심사와 우리 단체가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어주자. 저희 이제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있다의 이음처럼 뭔가 본인의 관심사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걸 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비장애청년들에게도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요.
1: 네.
0: 근데 서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장애청년들도 비장애청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비장애청년들도 장애청년들을 대하기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까 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나가고 이렇게 뭔가를 깨어지고 서로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어쩌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러려면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요. 적극적으로 네. 활동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승훈 씨는 네.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0: 네.
1: 시각장애인이 이런 정책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보십니까?
0: 일단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 장대넷이라는 단체에는 시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1: 아.
0: 그리고 어딘가를 항상 갈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재현하는 시각장애인 스피커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이 발휘하는 강점이라면 무엇이 될까요?
0: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목소리가 네. 좋은 게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한데 결국에 목소리라는 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능력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발표하고 우리의 주장을 피력하는데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1: 네.
0: 이런 과정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라고 느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당사자가 하는 말이니 아무래도 울림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적극적인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네.
1: 다른 장애 유형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할 기회도 좀 많이 있습니까?
0: 저희 장대넷과 그리고 이 청년 장애 청년 정책 포럼 여러 장애 유형들이 모여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지만 여러 장애인 그리고 장애계가 워낙 소수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장애 유형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 뒤에서 시각장애인이 따라가잖아요.
1: 음흠.
0: 그러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내 장애 정도밖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 네.
0: 서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며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저도 휠체어를 밀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너무 편한 거예요.
0: 그렇죠.
1: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까? 발밑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0: 네.
1: 정말 편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일 아닌가 하는
0: 맞습니다.
1: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청년 장애인 정책 포럼을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꼭 정책에 반영되면 좋을까요?
0: 일단 저희는 교육문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을 받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꼭 고등교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업 재활이어도 되고 본인의 욕구와 맞게 직업을 구하고 자립할 때 주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1: 네.
0: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다 재현해 나가고 싶고 꼭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건 복지부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건 교육부가
1: 네.
0: 여러 부처들이 복지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서 고용노동부 얘기도 하셨는데
0: 네.
1: 그렇게 좀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게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는 좀 다른 활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지난 4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0: 으로 이적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는 또 어떻게 함께하게 된 겁니까?
1: 정말 좋은 기회로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복지법 11조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고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0: 네.
1: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해야 될 것도 많지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거기는 지원을 하신 거예요?
1: 추천을 받았어요.
0: 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군요.
1: 네.
0: 그 위원회 출범 이후에 네. 우리 승원 씨가 최초의 청년 장애인 민간위원이라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동안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1: 네.
0: 승원 씨가 최초라는 건.
1: 네.
0: 그 위촉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일단 너무 꿈 같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야겠다.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야 더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장애 청년이기도 하지만 장애 청년이라는 그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가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고 목소리 내되 저는 시각장애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뿌리 깊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이 청년 장애인과 기성세대 장애인이 바라보는 이 정책 과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1: 지금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가 되었고
0: 네.
1: 또 이제 UNCLPD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될 커다란 패러다임 안에서 장애 청년의 목소리는 사실 조금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장애 청년의 삶을 여러 논의의 중심에서 함께 메인스트림으로 주류화시키고 이렇게 논의의 당사자가 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 청년 들의 어떤 목소리가 결국에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네. 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끝으로요. 포럼 활동과 정책조정위원회 이 활동들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언지 또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네, 함께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장애 청년 활동을 지금 8년 차 이렇게 계속 해오게 되면서 여러 장애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이렇게 방송을 듣고 언제든지 또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또 들려주시면 좋겠고 네. 장애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또 이제 시각장애 청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정책 안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배우고 노력할 테니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결국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참여할 때
1: 네.
0: 어떤 것이든 발전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그 얘기 그대로 해 주시네요. 자, 올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활동 저도 기대하고요.
1: 네.
0: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청년 장애인 정책 포럼 이음의 시각장애인 단원 정승원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중의 노래 같이 듣죠. 그랬나 봐.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직에 오래 계셨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애 학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오래전 일인데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두발 규정이 있던 시절, 유독 긴 머리를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머리를 자르라고 지적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한쪽 귀에 장애가 있어 머리로 가리고 있던 학생이었답니다. 또 한 번은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시청각실에서 가수 윤한기의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더랍니다. 알고 보니 청각장애 학생이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때 무척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조금 더 살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고요. 글쎄요, 저 자신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를 두고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장애인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딱히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살피려는 노력. 그런 마음들이 쌓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훈아의 노래 듣습니다. 기장갈매기.

0: 가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나면은 지쳐서 집에 오기가 바쁘죠.
1: 아유, 왠지 좀 슬픕니다. 거기까지 가서.
0: 가끔 이렇게 이렇게 자고 오는 연주가 있어요. 네. 그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둘러볼 만도 한데 보통 이렇게 일하러 가면 좀 그런 여유를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좀 이렇게 여행하겠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는 좀 또 시간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참 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 음악가들의 이런 형편 상황 알고 그 연주를 들으면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그 음악들이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어디 간다 이러면 뭐 거기서 놀겠지 놀면 사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 음악에 대해서 모두 다 집중하는 것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바그너의 곡이에요. 발퀴르의 기행.
0: 네.
1: 그 이 곡이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곡이라면서요?
0: 네네. 그 바그너는 그 뮤직 드라마라는 것을 이제 창시를 했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오페라를 위해서 극장을 지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만의 그 뮤직 드라마를 상영하기 위해서 극장까지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1: 네.
0: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독일의 바이로이트에 가면 바그너 축제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서 이 공연이 되는데요. 바이로이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1: 네.
0: 몰려들기도 하죠.
1: 그렇게 큰 품을 큰 꿈을 품으니까
0: 네.
1: 이렇게 후대에서까지도 이렇게 세계에서 모여서 음악을 즐기는 장을 또 마련을 하셨군요.
0: 그 극장은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바그너가 지었기 때문에
1: 네.
0: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큰 악기, 큰 소리 나는 악기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 한데 너무나 적절하게 잘 울리고 성악가 그 노래 소리도 너무나 잘 조화롭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막 그 등장 인물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것까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철사도 이용 그 와이어죠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정말 무대 예술 종합적인 무대 예술을 위해서 그 바그너가 직접 감독하고 모든 그 건설이나 그런 제작 과정에 다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1: 니벨룽겐의 반지는 어떤 오페라예요?
0: 이 옛날 그 북유럽의 전설, 독일 쪽의 전설을 소재로 해서 신들과 신들의 왕과 그 거인족과 또 니벨룽겐 난쟁이족 간의 다툼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적인 전개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바그너가 각색을 해서 총 15시간짜리 뮤직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1: 네.
0: 그 15시간을 하루에 다 공연을 못하고 그래서 나흘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니벨룽겐이 외소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었군요.
0: 네.
1: 근데 총 연주 시간이 15시간이나 돼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뮤직 드라마를 관람하려면 휴가를 내야 돼요.
1: 음흠.
0: 휴가를 내고 바이로트에서 만약에 그 공연한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숙소를 잡고 여행을 가서 그 관람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저도 그 버킷리스트에 여기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1: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발퀴르는 뭘 의미합니까?
0: 그 신들의 왕의 딸들 그 여자 딸들인데 막 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그 날아다니는 그 장면. 뭔가 여전사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막 날아

0: 뭔가 스케일도 크고요. 많은 걸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음악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게는 발퀴레들의 기행. 이라는 거는 좀 뭐 기이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쉬운 곡 해설 부탁드립니다.
1: 그렇죠. 네. 그 극중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알려면 너무 복잡한데 사실 이 음악은 독립적으로 많이 연주가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영화 죽음의 묵시록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에 익으실 거예요. 그 이 바그너의 그런 어떤 음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영역의 어떤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에서 점점 발전해서 현대 그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 을 통해서 또 바그너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0: 네, 이게 영화 음악에 참 어울리는 곡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군사들이 출정식을 할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어울리는 음악 같기도 합니다.
1: 맞아요. 거기 그런 장면에 또 잘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 곡이 작곡되고 발표된 게 거의 150년 또 더 된 그런 작품인데도 현대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에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감각의 어떤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바그너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었나 합니다.
0: 네, 연주가 굉장히 웅장하고 훌륭하다는 느낌인데 연주팀은 어디입니까?
1: 파리 관현악단이고요. 지인은 로린 마젤입니다.
0: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발퀴레의 기행 이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서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10분 이상 끓이고 되도록 주전자는 높이 들고 잔에따르라고 하네요. 물에 산소가 많이 포함돼야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와 설탕은 물을 붓기 전에, 프림은 물을 붓고 넣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더욱 맛있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꾹 참았다가 커피가 간절하게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절할 때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애타게 기다렸던 일요일, 오늘 이 시간의 음악도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커피도 간절해야 더 향긋하니 맛있고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들은 웬만하면 다 맛있죠. 간절히 보고 싶을 때 만나야 더 반갑고 듣고 싶을 때 들어야 음악도 좋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그 간절한 마음이 모두 만족될 수 있는 날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바람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청곡 한 시간 동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병국님, 유일한 낙원 같은 곳 대한민국 인기가요 하면서 싸이의 낙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 낙원에 김병국님의 지분도 분명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낙원을 만들어주신 김병국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듣겠고요. 서용주님께서는 2002년 발매한 현진영 4집 수록곡 같은 하늘 아래 그 후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곡 소개까지 완벽하시네요, 우리 서용주님. 네, 오늘 신청곡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피처링한 싸이의 낙원, 그리고 현진영이 부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 후.

이재훈이 피처링한 싸이의 낙원, 이어서 현진영의 같은 하늘 아래 그 후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최헌 노래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빠 잘 계시겠죠? 저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셨나 봐요. 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조정수님 부지런히 열심히 생활하는 거 보면서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조정수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최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동잎 전해드릴게요. 문종식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노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한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녁록에 내 사랑 울보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과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저도 우리 애청자 문종식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 예,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마음 담아서 신청곡 준비해놓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청해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가사도 리듬도 참 좋네요 노디라고 적어주셨어요. 지난달에 끝났죠? 예. 최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OST 노래인데, 예, 이현주님께서 청하신 최유리의 노래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오영희님께서는 4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하니 땀이가 8월엔 버스 타고 다녀야겠어요 하면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출근길 40분 정도 걷는다. 뭐 여름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침부터 너무 지치면 일하시는데 지장도 있을 테니까 더울 땐 버스 타십시오. 네, 버스 좋지 않습니까? 요즘 뭐 최고의 노래 아닌가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가 연기한 최성곤의 노래 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 저희도 함께 듣죠. 그럼 조정수님의 신청곡 최헌의 오동잎부터 전해드립니다.

최헌의 오동잎, 저녁록의 내 사랑 울보,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그리고 최성군의 네가 좋아까지 들었습니다. 최성군은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라고 하는데 저는 오정세 씨가 재밌어서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임지영님, 이제는 밤에도 덥네요. 선풍기 약간이라도 켜고 자야 하나 봐요 하면서 김종찬의 노래 아름다워라 그대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덥죠? 예, 이제 전 밤에도 덥습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이 여름을 어떻게 잘 모면해야 될 텐데, 예, 지금부터 이제 모색해봐야죠. 임지영님의 신청곡 준비해놓을게요. 변은심님께서는 엊그제 한 달간의 모내기 끝내고 이젠 좀 쉬고 오늘부터는 만 개의 모판을 하우스 안에서 정리하며 듣습니다.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신청해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변은신님 오랜만에 보내신 사연인데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모판 정리는 다 끝내셨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곡 준비해뒀습니다. 전은주님께서는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신청해봅니다. 조금만 더 더우면 자전거 타기도 어렵겠죠. 겁 많은 저로서는 자전거 배우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언젠가 꼭 배워서 시원하게 달려보는 게 꿈이기도 하답니다. 그게 뭐라고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 보내셨는데, 예, 지금쯤은 사연 보내실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가셨겠죠. 어쩌면 씽씽 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잘 배우셔서 우리 애청자 문희관님처럼 자전거 여행도 언젠가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응원하면서 신청곡 준비해놓을게요. 그리고 김성식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이안의 자서전까지 함께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찬입니다. 아름다워라 그대.

김종찬의 아름다워라 그대,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에 이어서 이 안에 자서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청자 박미님, 엄마 피부과 모시고 다녀오는 길에 저는 구연동화 하고 오네요. 다리도 불편한 우리 남편이 늘 동행해주고 장모님도 챙겨주어 너무 고마워요.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신청해서 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네요. 노디 부탁할게요 라는 고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평소 우리 장모님과 박미님께서 사위 또 남편분에게 참 잘하셨나 봐요. 물론 원래 마음도 참 좋으시겠지만요. 장모님과 딸과 사위의 동행 아름답습니다. 이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신청하셨는데 당신 누군지, 명작이 누군지 뭐,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 곡 유흥자님께서도 청하셨는데 유흥자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또 안광부님께서는 항암치료받고 신랑 회사 직원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혜은이의 괜찮다 청하셨습니다. 안광부님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노래 제목으로 답을 해주셨네요. 괜찮으신 거죠? 그날 점심도 잘 드셨을 거고요.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이어서 혜은이가 부릅니다. 괜찮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혜은이의 괜찮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거나 떠오르는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보경님이 보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노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말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다가 박두진의 시 해를 노랫말로 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조화문의 해야 신청하셨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기말고사가 끝났겠죠? 네, 홀가분하시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박보경님 신청하신 곡 조화문이 보컬로 있던 밴드의 곡이죠. 마그마의 해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내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손때 묻은 책장, 식기와 찻잔이 놓인 찬장, 침대와 옷장, 화분이 놓인 공간. 어느 곳을 둘러봐도 내 취향과 생활 습관이 오롯이 담겨 있지요. 가끔 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면 집안의 그곳들을 쭉 한번 둘러보시지요.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면 내가 여유를 갖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면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내 공간도 정리하고 재정비를 하라고 말이죠. 거기에 평소 하고 싶던 일까지 해볼 수 있다면 더 완벽한 일요일이 되겠지요. 이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요일.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원조 국민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 80년대 청춘들의 첫사랑이 더 어울리겠네요. 가수 이정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근 2년 만이네요. 네네. 벌써. 아, 네. 빠릅니다. 세월이. 어떻게 맞아요. 지내셨어요?
1: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0: 예.
1: 뭐 방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 있으면 또 공연도 하고.
0: 네.
1: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음악 만드는 데 좀 많이 심취해 있어요. AI로.
0: 아, AI로 음악을 만드는 작업.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채널도 오픈을 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좀 만들어서.
0: 네네.
1: 또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또 저를 또 이용해 주셔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0: 뭐 우리 다큐멘터리 음악 하면은 옛날에 뭐 기타로나 소지로 이런 분들 유명했잖아요. 네. 대황하, 네. 실크로드.
1: 네.
0: 그런 풍의 음악을 좀 만드시는
1: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스페인 편을 한다. 그럼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 뭐 그다음에 뭐 스페인은 이제 관광지 많잖아요. 그 다큐에서 다루는
0: 여행 다큐.
1: 네, 여행 다큐를 예.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OST를 만들고 있고요.
0: 이야, 대단하시네요. 작곡가가 되신 거네.
1: 그렇죠. 근데 사실 AI가 아니면 제가 꿈도 못 꿨을 텐데
0: 예, 예.
1: 우리가 또 그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라든가 내가 직접 작곡은 못해도 그 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걸 정말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그 작곡이라는 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0: 예, 예.
1: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제가 그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었어요.
0: 아, 빨리 캐치하고 그걸 한번 활용해보자.
1: 네, 그래가지고 잘하셨네요. 이제 조수를 네. AI를 고용을 한 거죠.
0: 네.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조수죠.
1: 네, 네. 정말 놀랍게도
0: 게으름도 안 피우고.
1: 네,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0: 네.
1: 네.
0: 음악계 일각에서는 네. AI 뭐 음악 뭐 쓰면은 뭐 상도 안 주고
1: 네.
0: 뭐 거부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1: 지금 그런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AI가 100% 다 하는 음악은 없고요.
0: 네,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대 생각처럼 그런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제가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감성적인 발라드를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0: 네.
1: 박자는 얼마를 넣고 그다음에 가사는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초안을 잡아봐라. 스트럭처를 잡아봐라. 그럼 이제 얘가 구조를 좀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제가 또 살을 붙이고
0: 예.
1: 또 그게 안 되면 또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0: 네.
1: 진짜 리얼 악기로 살을 붙이고
0: 예, 예, 예.
1: 그 MR 가지고 또 제가 저는 노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조수에 불과한 거지 AI가 100% 음악을 다 만들면 조금 조잡하죠 아직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이라든가 내가 추구하는 음악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제 거친 다음에
0: 예, 예, 예.
1: 조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0: AI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절대 아니고
1: AI가 전적으로 해도
0: 예.
1: 거기에 내가 다시 살을 붙이고 피를 붙이고 이제 생명을 야. 불어넣는 작업은 인간이 하는 거죠.
0: 이제
1: 재밌어요.
0: 이정희 씨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이제 세계관이 확장됐네요.
1: 네. 그래서
0: 엄청나게.
1: 이제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0: 네.
1: 그 유튜브에 음악 채널도 만들었고
0: 채널 이름이 뭡니까?
1: Made by JHL이라고요.
0: JHL.
1: 그냥 처음에는 제 이정희를 땄는데
0: 네네.
1: 그냥 음악은 음악 채널로 만들자 해서 Made by JHL.
0: 아,
1: 네. 네.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0: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다양한 음악 작업.
1: 네네네. 네 아직은
0: 3월
1: 뭐 얼마 안 돼서 25꼭지밖에 안 되지만
0: 예.
1: 이제 앞으로 더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0: 예.
1: 음원협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투표를 보내왔더라고요.
0: 예, 예.
1: AI가 그 음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뭐 10% 미만이다, 30%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0: 야.
1: 앞으로는 AI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0: 저작권단체도 그렇고
1: 네네.
0: 음악계 전반이 AI 때문에 참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1: 앞으로는 세상이.
0: 규제도 있고
1: 네.
0: 또 어떤 배분 문제도 있고.
1: 맞아요.
0: 아까 제가 소개할 때
1: 네.
0: 그런 얘기했잖아요. 원조 국민 여동생이었다. 요즘 아이유 이상 인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청춘들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1: 네.
0: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1: 저는 사실 7080 제가 컴백했을 때
0: 예,
1: 배철수
0: 예.
1: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차라리 첫사랑이 낫겠네요.
0: 80년대 청춘들의
1: 네.
0: 첫사랑.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또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

0: 79년도에 데뷔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 중에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대 생각이라는 네. 노래. 그게 데뷔곡이었잖아요.
1: 네.
0: 그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가수가 되셨는지. 워낙에 음악을 전공하신 거는 아니었잖아요.
1: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0: 예.
1: 6학년 때까지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어요. 아, 제가. 네. 그래서 사실 기초 지식은 거기서 다 배웠죠.
0: 아.
1: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은 중학교 올라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했지만
0: 네.
1: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뭐 통기타를 배우고 노래는 꾸준히 했었죠.
0: 대학 때는 무용과 가신 거 아니었어요?
1: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떻게 무용 선생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무용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예. 이제 무용을 전공하게 된 거죠.
0: 아, 근데 어떻게 이제 곡을 주신 분이 안근식이라는 분인데
1: 네.
0: 안근식 작사하고
1: 네네.
0: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1: 그때 미팅에서 만났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0: 아, 미팅.
1: 네.
0: 1학년 때.
1: 네.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0: 네.
1: 우리 안근식 작곡가님 이제 이거 들으실 거예요. 제가 45년 만에 만났거든요.
0: 아, 이 방송을?
1: 네. 이제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0: 예, 예.
1: 그 대학교 때 이제 미팅에 나오셨는데 복학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5살 많으셨는데
0: 예.
1: 그분이 이제 그 작사 작곡을 하신 걸 가지고 와서 너 목소리가 노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대학까지 나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0: 아, 대학교 어쩌면 이제 이정희 씨에게는 첫 미팅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첫 네. 미팅에서 만난 남자분 특별한 뭔가 있잖아요.
1: 근데 이제 그 또래가 아니고
0: 예.
1: 이제 복학생이라 복학생. 이러니까 이제 그때 그 어린 나이에는 좀 아저씨같이 느껴졌다 그럴까?
0: 몇 살 차이였는데?
1: 5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0: 그 당시에 5살이면은 그냥
1: 네.
0: 복학생 오빠도 아니고
1: 아저씨.
0: 아저씨죠. 네. 아 근데 네. 저희가 그 2년 전에 만나서 방송할 때도 네. 그분 얘기 했었나요?
1: 연락 좀 하라고 했었죠 그때.
0: 아,
1: 방송에서
0: 그랬구나.
1: 되고.
0: 근데 정말 방송 듣고 연락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방송도 듣고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0: 야.
1: 작곡가분이
0: 예.
1: 아유. 그 죽기 전에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0: 아.
1: 갑자기 어느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45년 만에.
0: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1: 네, 친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 계셔가지고.
0: 건너면 다 아니까.
1: 네, 그래가지고 예. 그 먼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나 안근식이야.
0: 아.
1: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만났죠.
0: 어휴, 그럼 지금도 자주
1: 예,
0: 만나시겠네요.
1: 예, 자주 만나고 지금은
0: 네.
1: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0: 네네.
1: 그. 그때 얘기하면서 그때 복학생이니 뭐 나도 만만치 않게 건방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0: 아.
1: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0: 그럼 그분은
1: 네.
0: 대학생 시절에 작사 작곡을 할 정도면은
1: 네.
0: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분인데
1: 네.
0: 지금도 음악계에 계십니까?
1: 아니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저게 안 했대요 작곡을.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가 그 명곡을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아,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0: 예.
1: 저번에 한번 가사를 한번 보내왔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0: 그래요?
1: 네, 아 확실히 감각이 있구나.
0: 아 이게
1: 네.
0: 예술가들은 그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뮤즈가 필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이정희 씨가 뮤즈 역할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0: 오.
1: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0: 예, 예.
1: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곡을 붙일 수 있을지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
0: 네.
1: 만약에 곡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그랬죠. 가사도 너무 훌륭하니까
0: 예.
1: 선배가 곡에 자신이 없으면 곡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고
0: AI,
1: 내가 만들어도 된다.
0: AI의 도움도 살짝 받아봐라.
1: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다고 했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0: 예, 예.
1: 한번 가사 좀 다듬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0: 아우 또 멋진 작품이
1: 네.
0: 나올 수도 있겠네요.
1: 근데 가사가 그 생각 이상 좋더라고요.
0: 그러면 그 가사가 나왔으면 제목도 나와 있습니까?
1: 제목은 아직 없더라고요.
0: 예.
1: 예.
0: 아 기대가 되네요.
1: 근데 좀 심오해요 가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0: 그렇죠. 네. 예, 이게 79년도로부터 지금 46년,
1: 네,
0: 45년 흘러갔으니까
1: 네. 네.
0: 얼마나 많은 삶의 철학이
1: 맞아요.
0: 담겨 있겠습니까? 야. 자, 이정희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에서 그러면은 데뷔곡이었던 안근식 작사 작곡 이정희 노래 그대 생각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1호 초대석의 주인공 80년대 청춘들의 첫사랑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79년 데뷔곡이었습니다. 그대 생각. 어떤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죠?
1: 그 당시에는 대학가요제가 그 좀 대세였거든요. 예, 예. KBS, 뭐 MBC, 그 다음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많았는데.
0: 주로 MBC가 이제 꽉 잡고 있었죠.
1: 근데 사실은 그때 가요제 나가기 전에 한양대학교 제가 나왔잖아요. 거기 대학 한양대 가요제에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0: 아, 교내 가요제에서?
1: 네. 근데 이제 그때 양희은 씨 아침이슬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1등을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 방송국 PD들이 네. 저희 학교 그 앞에 네. 그 지금은 커피숍이지만 그때는 다방이라 그랬어요. 네네네네. 거기에 모여가지고 강변가요제 나와라, MBC 대학가요제 나와라 막 이랬거든요.
0: 그 예, 학교 PD들이 찾아와서
1: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좋은 학생을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이제 김홍래 씨라고 네. 개그계의 이제
0: 유명한 PD.
1: 네, 그분이 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그 프로그램만 하다가 대학가요제를 처음 맡으신 거예요.
0: 예능 PD씨에서. 예능 PD니까. 네. 예.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이게 첫 가요제기도 한데 네. 그분한테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나가게 됐어요.
0: 그럼 TBC 방송.
1: 대학 축제 경연대회라고 네. 1회였어요.
0: 아, 처음 생긴 거였군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길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선배들이 야, 너 왜 거기를 나가? MBC 그런 데를 나가야 돼? 막 이랬거든요.
0: 주목도가 다르니까.
1: 네. 그런데 예. 저는 그냥 거길 나가고 싶더라고요.
0: 아, 이게 동양방송 TBC가 만약에 80년도에 언론 통폐합에서 없어지지 않았으면은 네네. 계속 이 대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방송사가 이제 KBS 제2 텔레비전으로 이제 네네. 흡수가 되면서 네. 대회도 사라지고 네. 명맥이 끊어졌네요.
1: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이제 흘러서 네. 81년도에 KBS에 제가 여자 가수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담당 PD도 그 선생님이셨어요.
0: 김문래 PD.
1: 네. 그래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서로 좀 보시면서 뿌듯하셨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김문래 PD도 네, 아, 내가 발견한 옥석 같은 가수가 네, 네. 그대여로 네. 초대형 히트곡을 내면서 그 해에 여자 가수왕이 되신 거잖아요.
1: 신인 가수왕은 못 받고 예. 79년에는 이제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81년도에 그대여로 그러니까. 여자 가수왕을 이제 받았죠. 남자 가수왕은 조용필 씨 받고 예. 여자 가수왕은 제가 받았는데
0: 그 또 시상식을 연출하는 네네. PD 입장에서는
1: 감사하죠.
0: 이야,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1: 아직까지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뭐 이런 예. 그 SNS에 가끔 인사도 드리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0: 벌써 그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이정희 씨 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악적으로 네. 또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이제 거론됐죠. 안근식 작곡가 그리고 한 분의 김홍래 PD. 네. 예. 뭐 그리고 활동하면서 또 많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좋은 분들.
1: 근데 사실 인복이 참 좋았던 게 그 제가 그런 뭐 어떤 이렇게 문제에 걸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될 때 꼭 그 귀인 분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주시고 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미국 갈 때 저를 좀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서 가게 된 거거든요.
0: 그 미국 갈 때 그 스토리가 참 충격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네네. 좀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어요. 그죠?
1: 미스터리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0: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건 최고의 네네, 주가를 맞아요.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하기 싫어하면서 미국 가버리시니까 네. 무슨 일이지?
1: 하기 싫은 건 아니었고 예, 예. 너무 막 그 갑자기 내 어깨에 이렇게 얹게 부담감? 되는 부담, 예. 명예, 뭐 예. 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숨쉬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활달할 것 같아도 예.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제가 그냥 딱 그 F적인 성격이 딱 나와요. 저는
0: 그러니까 MBTI로 E가 아니고 I입니까?
1: I예요.
0: 아, 그랬군요. 네.
1: 다 E인 줄 아는데 저는 I고요. 예. 전형적인 그 트리플 I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밖에 나와서는 이제 E가 되는 거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더 많이 부족했죠. 예. 생각이.
0: 그럼 나중에 좀 두고두고 아유, 계속 있을 걸 내가 괜히 미국 왔지 이런 후회도 좀 하셨습니까?
1: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었고.
0: 아, 그래요.
1: 이제 또 넓은 세상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 한국에서 계속 이제 이걸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수로서의 업적은 많이 컸을 거예요.
0: 그렇겠죠. 예.
1: 만약에 여기서 계속 했었으면 또 어떤 그런 나름대로 다른 생활 뭐 우리 아들 애들이라든가 그런 건 또 없었을 수도 있지 않나.
0: 그렇네요.
1: 네. 예.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네네네. 또 나누기로 하고요. 네. 그대 생각 그 좋은 노래로 TBC 주최 첫 번째 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고 큰 주목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만나게 된 또 귀인이 있다면 오동식 작곡가.
1: 맞아요.
0: 예. 네. 아, 그대여라는 그 명곡을 네네. 만들어주신. 또
1: 바야야도 있고.
0: 바야야도 네. 있고. 아, 그렇네요. 진짜. 오동식 그 작곡가의 노래들을 많이, 많이 부르셨나요, 진짜.
1: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학까지 해서 됐는데. 네. 저희 엄마는 이제 막 꿈에 부풀어서 야 이제 너 돈방석에 올라왔고 너는 막 유명해지는 거 하는데 연락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 이거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 우리 엄마가 또 엄청 여장부시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도깨비시장이라고 그러죠.
0: 예, 예, 예.
1: 남대문시장 지하상가 가서 그 파란 그 스킨이 뭐더라.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아라미스인가?
0: 근데 그런 스킨.
1: 예, 화장품. 스킨 그 예. 애프터쉐이브 스킨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0: 남성들이 많이 쓰던. 예, 예.
1: 그걸 이제 단체로 막 100개 정도로 엄마가 사가지고.
0: 꽤 고가였을 텐데.
1: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여장부예요.
0: 아, 손이 크시구나.
1: 방송국을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우리 예, 딸이 예. 이렇게 대학까지 해서 1등을 했는데 왜 부르지를 않냐? 막 이러면서.
0: 왜냐면 그 방송사끼리는 그 터부시 하는 게 있어서 네. 타사 뭐 1등 네. 출신을 안 부르고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1: 근데 그때 은인 한 분이 또 나타나요. MBC에 신승호 네. 씨라는 PD인데
0: 네.
1: 그분이 이제 쇼 이찬이라는 유명한 PD였어요.
0: 예, 예.
1: 근데 MBC에서는 사실 야, 얘 KBS 출신이니까 얘는 안 된다 했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네. 되게 지금은 이제 막 친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근데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떠냐고 나한테. 그래서
0: 예, 예.
1: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MBC에서 내가 너를 총대 메고 너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너 나 따라올 자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알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처음으로 MBC 이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셨죠. 그래서 이제 MBC에도 나가게 되고 그랬어요.
0: 그게 이제 뭐 전속 가수 개념은 아니잖아요.
1: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만 보통은
0: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이제 시켜주고.
1: KBS에서는 됐으면은 몇 년 네. 동안은 이제 다른 타 방송은 못 나가요.
0: 아, 그게 이제 암묵적인 룰
1: 네네.
0: 같은 거죠.
1: 근데 예. 이제 이분이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저를 막 내보내 주셨죠.
0: 아.
1: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0: 예.
1: 그러다가 이제 지구 레코드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부장님이신데.
0: 문예 부장님.
1: 예, 문예 부장. 예. 젊은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그 태극당인가 거기서 만났어요.
0: 제과정.
1: 지금도 생각이 나요.
0: 예, 예,
1: 그래갖고
0: 예.
1: 이제 갔더니 자기가 작곡가래요.

0: 그래서 오동식이라고. 아. 그래서 박경혜 씨를 이제 박경혜 그 예, 예, 예. 고개사의 첫사랑 부르시고 전영 씨 노래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유명한 작곡가래요. 그래서 네. 내가 알겠다고 했더니 이제 나한테 맞는 곡을 줄 테니까 우리 그 레코드사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좋죠. 그래서 이제 제 지구 레코드사에 가서 예, 네. 녹음을 하게 된 거죠.
1: 예. 아, 그 당시에 오동식 작곡가님이 저는 이제 오동식 교수라는 호칭이 익숙하거든요. 네네. 이제 네. 학창에서 학교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지구 레코드의 문예부장이셨군요. 그렇게 만나셨구나.
0: 맞아요. 네.
1: 아, 귀인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0: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나서 예. 그 오동식 씨의 곡을 받고 네. 지구 레코드랑 이제 그
1: 전속 계약하고
0: 그렇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매니지먼트 개념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고 레코드사 이제 전속이 되면 거기서 이제 다 알아서 뭐 음반을 맞아요. 내고 뭐 이렇게 했던
1: 해주고. 네네
0: 그랬죠. 예.
1: 그대요. 노래 인기 엄청났잖아요. 뭐 네. 그 가요 톱10
0: 1위했죠.
1: 5주 연속하지 않았나요? 네네. 골든 컵인가? 예예. 네. 예. 그래서 뭐 최고의 노래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 해에 KBS 방송음악대상 가요부문 여자가수왕 그 당시 남자는 조용필이었고 네네. 여자는 이정이었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내로라하는 여성 가수들이 많았잖아요.
0: 그때 후보들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이은하 씨, 윤신혜 씨, 혜은이
1: 예.
0: 씨.
1: 예.
0: 하여튼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1: 분들 네. 신인급 가수.
0: 사실 신인 그 상도 못 받았잖아요. 그 전에.
1: 예.
0: 이영화 씨인가가 받았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저 실비 오는 소리인가? 그분이 예. 받으셨거든요. 아유, 그냥 나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하여튼 어마무시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죠.
1: 당시 청년들의 몰표가 가지 않았을까?
0: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선거인단이 네. 지금은 막 그 방송에서 라이브로 딱 하면 딱 가서 이제 다 앉아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 방송국에서 무작위로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1: 편지를요?
0: 네.
1: 아, 문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0: 문자가 없었어요,
1: 없었으니까?
0: 그때는. 네.
1: 예,
0: 그때는
1: 예.
0: 이제 뭐 셀로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1: 예, 예, 예.
0: 그럼 이제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1: 답장을.
0: 네. 그럼 그분들이
1: 있어야 되는 거네.
0: 그분들이 표 투표를 해서 또 방송국에다 보내요.
1: 아이고야.
0: 그랬던 시절입니다.
1: 아이고.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1: 해놨습니다.
0: 몰랐죠.
1: 예. 아, 또 얘기 듣다 보니까 노래를 좀 들으면서
0: 네네, 네.
1: 아,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대여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 앨범 뭐 어찌 보면 또 못지않은 히트곡이었는데 바야야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0: 네,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그대여 그리고 바야야. 1981년에 발표됐나요? 80년
1: 81년이요.
0: 그죠? 네. 예. 1집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었는데 둘 다 오동식 작사 작곡. 그러니까 오동식 작곡가와의 어떤 그 만남의 시작이 이제 이 앨범부터 시작됐고요. 바야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고 네. 그렇지만은 심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
1: 근데 그 작사가 박건호 씨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예, 예, 예.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은 거의 그 좀 천재예요, 천재. 아. 그 언어에 그 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작사한 노래만 어마무시할 거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오동식 씨 그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네, 네.

0: 사실 이 바야야가 그 박경혜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 노래를 한번 오동식 씨가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박건호 씨가 야, 정희한테는 그런 리듬은 맞질 않아. 가사 바꾸고 그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저기 뭐야 제목을 지어야 돼.
1: 예.
0: 그러더니 이제 뭐 그대요 뭐 어쩌고 뭐 봐야 날 좀 봐요 뭐 어쩌고 하더니 봐야라고 딱 이름을 지으시더라고요.
1: 아, 날 좀 봐요 하면서 그러니까 막 예. 봐달라
0: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로 하자 이러더라고. 예. 근데
1: 아.
0: 그런데 박경혜 씨가 했던 노래와는 이제 가사가 완전히 다르고 편곡도 다르고
1: 예.
0: 제목도 다르. 다르니까
1: 네.
0: 이제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1: 아.
0: 근데 그 오동식 씨랑 박건호 씨는
1: 네.
0: 완전히 그 콤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히트 제조기?
1: 네.
0: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그렇게 유명하셨던 두 커플이었죠.
1: 박건호 작사, 오동식 작곡 이런 식으로.
0: 네.
1: 예. 오동식 교수님은 뭐 작사도 본인도 많이 하셨지만.
0: 네네.
1: 예. 아, 바야야는 또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0: 맞아요. 네.
1: 좀 애매하네요. 이게 확실하게. 봐달라, 뭐 봐요, 이것도
0: 의성어죠,
1: 아니고
0: 의성어죠, 뭐
1: 봐야야, 약간 이제 흥얼거리듯이
0: 네.
1: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뭐 대학 축제에서도 뭐 많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0: 네.
1: 이 노래 많이 부르셨을
0: 네네.
1: 것 같고 청춘들의 뭐 우상이 되신 그런 계기가 이 노래들 아니었을까 싶네요, 진짜.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노래 데뷔 앨범으로 그 당시에 어떤 최고의 여자 가수로 인정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고 하면서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크셨을 것 같아요, 진짜.
0: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진단명이 확실하게 있죠.
0: 그때는 지금. 그런 건지도 몰랐고요.
1: 없었죠. 예, 맞아요.
0: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막 그 뭐라 그럴까 압박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다 나만 보는 막 그런 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봐야 1집, 2집 그대여 내고 어젯밤 일기 내고
1: 네.
0: 그다음에 4집이 이제 화요일인가 그 내고
1: 네.
0: 아, 왜 나는이구나 4집이. 그다음에 5집은 이제 화요일 이렇게 내고 도저히 막 힘들어서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머리를 식힐 겸 미국에 좀 공부를 좀 하러 갔다 와야겠다.
1: 네.
0: 그러고 이제 갔던 거고요.
1: 아.
0: 그 외유가 그렇게 길어질지는 저도 몰랐죠.
1: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도 뭐 심리 치료 같은 게 많이 그 보급돼 있었다면
0: 당연했겠죠. 있었겠죠.
1: 당연히 받고 그것도. 도움을 받았을 텐데
0: 네.
1: 그런 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간다면은
0: 네.
1: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0: 거의 미친 사람 취급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1: 못 갔죠. 예.
0: 지금은 뭐 어디든지 뭐
1: 신경정신과
0: 무조건 갈 수 있고
1: 당연히 가죠.
0: 얼마 전에 또 그 이제는 그걸 알았잖아요. 공항 제가 그 컴백하고 나서.
1: 네네.
0: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30년 미국에 살면서 이런 연예계 생활이 어땠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 다시 가면 정말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고 다시 잘할 수 있겠다고 하고 왔는데
1: 네네.
0: 그 이전 그 시스템이 다 틀려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그냥 레코드사에서 달아서 해주고
1: 네.
0: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딱 막상 오니까
1: 레코드사가 이제 없죠 거의.
0: 레코드사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때 이 KBS는 전 KBS랑 참 인연이 깊어요.
1: 아.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부터.
0: 예, 7080을 네. 컴백 무대로 가면서 PD 선생님 만났더니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1: 예, 예, 예.
0: 어떤 거든지 내가 30분 동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컴백 무대를 했어요.
1: 예, 2016년도.
0: 예, 근데 그걸 왜 했냐면 나 왔으니까 나 알던 사람 연락 좀 해줘라라는 마음으로 제가
1: 아,
0: 나간 거죠.
1: 근데 이제 연락이 좀 왔습니까?
0: 사실 사람들은 그 어리고 순수한 이정희만 생각하다가 30년이 지난 이정희 보니까
1: 예.
0: 어떤 감독님은 그러더라고요. 난 이정희 엄마가 온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아이고야.
0: 근데 사실 그 말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 그 감독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또 지내고 있어요. 그 감독님도 은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1: 네네네.
0: 제가 회사 이제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패션 회사를.
1: 패션 쪽으로.
0: 네. 그러면 내가 아무도 연락 안 오면 내가 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 앨범을 제가 제작을 해요.
1: 아, 복귀 컴백 앨범을.
0: 네. 그래서 그걸 내고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1: 예, 예.
0: 그 슬픈 사랑 그다음에 파리에서.
1: 스윙이란 곡도 있고.
0: 네. 스윙도 있고 했는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데 사실은 스윙이 좀 발랄하고 대중적일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좀 타이틀곡으로 했는데
1: 네.
0: 사실은 파리에서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감사하게 그거를 하고
1: 예.
0: 그러고 나서 공황장애가 또 온 거예요. 한 번은. 그 적응을 못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EBS 제가 DJ를 맡았거든요. 프로그램 DJ를.
1: 예, 예, 예.
0: 근데 갑자기 저기 PD는 저기 밖에 있는데 네.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뭔지 압니다. 우리 아나운서도
0: 뭔지 아시죠?
1: 그런 현상이 간혹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냥 PD가 놀래서 음악을 틀고 당장에 들어왔는데
1: 예, 예, 예.
0: 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맞아요. 예.
0: 그게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1: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0: 네, 받아서 예. 지금은 이제 좀 뻔뻔할 정도로 완쾌가 됐는데
1: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0: 네. 예.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잘하고 싶고 다시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1: 예, 예.
0: 그런 그게 이게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1: 아, 심리의 어떤 그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그런 유형의 인간형이 있잖아요. 뭐 네.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네. 뭐 다들 이제 그런 건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0: 모두가. 남 앞에 서는 직업은 예. 결코 만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1: 그럼요. 아까 이제 미국 쪽의 네. 생활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사업 패션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음악이 아니고 패션이었네요.
0: 음악은 뭐 미국에서 할 수가 없죠. 음악이 싫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냥 사실 그 어렸을 때 마음은 그냥 누가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러 가자 했는데 이제 그게 길어진 거죠.
1: 패션 그러면 정식 공부를 하시고
0: 정식 공부는 한 2년 정도 했는데 뭐 네. 학위를 딴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좋은 친구를 하나 이태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1: 예, 예.
0: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직업을 이제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네. 바잉 오피스라고.
1: 바잉 오피스.
0: 에이전트예요. 말하자면 패션 에이전트인데.
1: 예예예. 예,
0: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A라는 회사한테 내가 사고 싶은데
1: 네.
0: 내가 그 신용이 별로 없어요. 그 큰 회사는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그런 좋은 물건을 주냐.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를 믿고
1: 네.
0: 그 패션 회사에서 이분한테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일종의 B는 이제 도매업체나 소매업체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좋은 브랜드의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다. 나를 믿고 물건을 줘라 그러면 에이전트죠. 뭐 브로커죠. 말하자면.
1: 그러면 그 바잉 오피스라는 그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를 쌓을
0: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없는
1: 인증이
0: 거예요.
1: 필요한
0: 예,
1: 거 아닙니까?
0: 처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1: 예.
0: 이제 그 바잉 오피스에서 이제 에이전트로 일을 한다거나
1: 예.
0: 이제 조수로 어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신뢰를 쌓고 예를 들어서 그 바잉 오피스 사장이 예, 이정희는 애가 괜찮다. 그러니까 얘가 오는 그 커스터머들은 믿어도 된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고
1: 네.
0: 세월이 가야 이제 그게 이제
1: 따로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그건
1: 업계에서
0: 없죠.
1: 업계에서
0: 네.
1: 돌고 도는 어떤 그 평판으로
0: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1: 그렇죠. 평판이 그, 중요한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바잉 오피스는 있어야죠.
1: 예.
0: 바잉 오피스는 그 회사의 그 뭐야 그 서리 그 뭐지 확인증이라고 그러나
1: 있어요.
0: 자격증 그런 거 다 내야 되고.
1: 예예예. 예, 예.
0: 패션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태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번호가 있어요. 고유의 우리나라 주민번호 같은
1: 네네네.
0: 그런 게 있어야만 근데 그걸 막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에이전트로 좀 공부도 하고 떠들게 하다가
1: 네.
0: 10년 15년 흐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죠. 네.
1: 우리나라에도 오신 김에 한번 그 분야를 개척해 보시는 게
0: 아니요. 여기랑은 또 틀리니까 저는 여기 오면은 그런 건 절대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회사를 접고
1: 네.
0: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음악 하겠다.
1: 한국에서 떠날 땐 절대 음악 안 할 거야 하고 떠나셨는데
0: 사람이,
1: 그러니까 미국에서 패션은 다시 안 할 거야 하고
0: 그게
1: 이제
0: 30년 걸렸어요.
1: 예. 아,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예.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이번에는 그 한참 건너뛰어서
0: 네.
1: 컴백해서 본인이 제작해서 만든 앨범 중에서
0: 네.
1: 노래를 아까 파리에서가 가장 인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0: 파리에서랑 그 슬픈 사랑은 약간 트로트인데
1: 네.
0: 그래도 뭐 파리에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예,
0: 다 좋아해 주세요.
1: 파리에서와 또 좀 다른 분위기의 스윙을 같이
0: 네네.
1: 한번 들어볼까요?
0: 네네. 네,
1: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회 초대에서 오늘 가수 이정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만들어 보셨던 앨범 중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그리고 스윙이라는 곡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정희 씨 본인 스스로 음악을 만드실 때는 아니어서 네. 다른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1: 여러 곡을 다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하여튼 와가지고 하여튼 매니저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0: 네.
1: 하여튼 한 1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0: 100명이나?
1: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만났는데 확실히 뭐 인원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기타를 잘 치시는 그 작곡가 분이신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0: 유태준
1: 씨.
0: 유태준 씨.
1: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어느 날 뜬금없이 만나요. 항상 사람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기타 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만났는데 예. 곡을 들려주시는데 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한테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죠. 제가 나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자. 그래가지고.
0: 그게 파리에서입니까? 아니면.
1: 세 곡 다예요. 스윙, 그 다음 파리에서.
0: 슬픈 사랑.
1: 슬픈 사랑. 이렇게.
0: 확실히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정희 씨의 노래풍과
1: 네.
0: 그 당시 이제 오동식 표 노래들이었으니까.
1: 네네.
0: 이후 돌아와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1: 그렇죠. 미국에서 네. 이제 음악도 많이 들었고
0: 네.
1: 그 사람은 좀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좀 보사노바나 뭐 재즈나 이런 계통의 음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노래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한번 어떤 또 장르를 변경해서 또 불러보고 싶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 음악들은 이제 스스로 막 만들고
1: 네,
0: 계시고.
1: 네.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제 다듬어서
0: 네.
1: 이제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듬어서 편곡하시는 분이랑
0: 네.
1: 작업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을 보여야죠.
0: 아, 그러면은 혹시 이정희만의 그 음악 레이블을 또 만들
1: 네.
0: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0: 이정희 레이블. 아.
1: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JHL 뭐 이렇게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다양한 장르들 얘기하셨지만은 또 과거로 살짝 돌아가서 오동식 씨와의
1: 네.
0: 작업을 얘기하자면은 너무 이제 한 작업들이 많잖아요. 좋은 노래 많이 나왔고 뭐 참 다양한 음악들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이제 이문세 씨의 노래로
1: 네.
0: 워낙 많이 알려졌지만 이 노래도 이정희 씨가 먼저 부른 거 아니었어요?
1: 예, 제 그대여 그 디스크 앨범에 있었어요.
0: 그죠, 1집
1: 네.
0: 앨범에.
1: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한 곡만 그 좀 PR 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나머지 좋은 곡은 다 죽고 막 이랬는데.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대여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0: 예.
1: 난 행복한 사람이 이제 좀 밑에 있었잖아요.
0: 예.
1: 그 곡을 이제 이문세 씨가 했다가 이제 빅히트를 한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 오동식 교수님이 그 작곡가님이
1: 네.
0: 상당히 꼼꼼하시고
1: 아유.
0: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아끼는 것들을 참 너무 아끼셔. 그래가지고 그 묻히는 걸 못 보셔.
1: 맞아요.
0: 예, 어떻게
1: 그리고 누구한테 어울릴까 그걸 생각을 잘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또 그때 그때 맞게 또 가사도 좀 잘 바꾸시고
1: 네,
0: 그런 재주가 많으십니다. 예. 아유, 이정희 씨에게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1: 아, 이제 음악은 사실 그 젊은 시절에 객기만 없었다면 음악은 제 인생이죠.
0: 맞아요.
1: 그런데

0: 그 제가 정말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나의 그 젊음에 잠깐 생각의 실수로 인해서 네. 뭐 다른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음악은 이제 남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만약에 한 그 수십 년 전 다시 20대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0: 네.
1: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0: 절대 안 가죠.
1: 아유, 근데 또 미국에서 얻은 것도 많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인생을 여기서 살았다가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그때 미국 갈 기회도 많고 있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아, 전 미국 갔을 것 같아요. 이랬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 사람이 알 수 네.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어보겠는데 이 노래는 뭐 워낙 KBS와 또 친숙한
0: 네.
1: 노래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었잖아요. 가위바위보.
0: 이 PD님도 제 은인 중에 한 분인데
1: 어떤
0: 사실
1: 분이었죠?
0: 이게 가위바위보도 묻혀 있었어요.
1: 아, 근데 원래 앨범에 있던 건데.
0: 저 그 PD님 얼굴도 몰라요.
1: 예.
0: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친구가 야, 네 노래가 테이프 달코다라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못 쓴대.
1: 아.
0: 본인이 없으니까 그 예. 노래를 계속 돌려서 써야 되는데
1: 아.
0: 너 이 노래 너는 진짜 그 PD한테 감사해야 돼 해서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 그분 얼굴도 잘 몰라요.
1: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방송이 만들어졌기 네, 시그널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고
0: 네네.
1: 아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도 몰랐고
0: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PD님한테 진짜 저 연락처 한 번만 주세요. 정말 인사드리고
1: 아직
0: 싶어요.
1: 아직 못 만나셨구나.
0: 못 만났어요.
1: 그 또 하나의 대표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0: 네네.
1: 묻힐 뻔한 노래.
0: 맞아요.
1: 예. 자, 오늘 이정희 씨와 만나봤는데 아 정말 반가웠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정말 기대가 되니까
0: 네.
1: 좋은 작품들 나오면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주 불러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네. 이정희의 가위바위보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2010년대 이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한국인의 75%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나의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가족의 수가 줄고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임종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은 의료적인 조치에 적합하지만 생의 말기에 필요한 삶을 정리하고 또 가족을 비롯해 소중한 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죽음과 돌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동료들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출간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박혜윤 교수님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시고요.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했고 또 암과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와 또 가족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말기 의료 결정, 사별 돌봄을 연구해 왔고요. 환자를 돌보면서 쌓아온 임상 경험과 또 윤리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또 좋은 죽음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료의사들과 함께 새로운 죽음의 방식으로 불리는 조력임종을 다룬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소원일 텐데요. 집에 있다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간병살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간병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에 경찰대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이 총 228건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10년에 이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중증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돌봄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번에 동료 의사분들과 함께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셨어요. 이 깨끗한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1: 네, 참 어렵고도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0: 네.
1: 사실 뭐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스럽지 않게 말끔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0: 네.
1: 스스로 그 모습과 시기를 정하고 싶다는 욕구도 이제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죽음은 그런 현대인들의 바램을 형상화한 그런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과연 추구해야 할 방향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0: 네.
1: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도 이 질문에 대한 좀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함께 쓰신 분들이 연명의료결정을 연구한 의사 또 의료윤리 교수님 등인데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1: 네. 저는 암과 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로 보는 정신과 의사이고요. 신성준 선생님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보시는 내과 의사로
0: 네.
1: 또 최은경 선생님은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동안 말기 돌봄과 조력임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지만 그 활동은 주로 사실 학계 테두리 안에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조력 임종에 관한 입법이 시도되었고 2024년에는 조력

0: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서둘러 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출판이나 강의로는 사회적 논의를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단순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좀 사람과 사회의 가치, 규범 이런 것을 묻는 조력 임종 문의에 대해서 다양한 층위에서 숙고할 수 있는 단서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책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모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조력 존엄사법이나 의사 조력 임종 사실은 아직은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이 개념을 알아야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0: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또 같은 단어로 여러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고 논의하려면 우선 용어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책을 집필할 때도 이것을 용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의사조력 임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여 동의한 경우 환자를 죽게 하려는 의도로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직접 투약하거나 혹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가 직접 복용한 행위를 조력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근데 국회에서는 사실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존엄한 죽음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어서 찬반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정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1: 네. 네.
0: 또 더 나아가서 조력 임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릴 우려도 있어서 저희는 이 책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용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에서 정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1: 네.
0: 적어도 이 제도의 찬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단계일 때는 존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의사 조력 임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아 보이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여러 난제들이 있다고요?
0: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말기 돌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발전과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또 자살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건의 삶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조력 임종이 과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죽음의 방식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저희 책 혹은 이번 시간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 음악 한 곡 듣고 박혜영 교수님의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읽어보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박혜윤 교수의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입니다. 책의 첫 부분은 스위스행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2: 네, 매우 적은 수이지만 스위스에서 조력임종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1: 네.
2: 2016년, 2018년 한국인 두 명의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었고 작년에는 어머니의 조력 임종을 동행한 남유아 작가 에세이가 발간돼서 그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1: 네. 이 조력 임종을 돕는다는 스위스 단체 디그니타스에 대해서 이 죽음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자격 조건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우선 디그니타스의 조력 임종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분명하게 원해서 청해야 하고
1: 네.
2: 회복할 수 없는 질환, 조절되지 않은 극심한 고통이나 장애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거나 삼키거나 최소한 정맥 투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여야 합니다.
1: 네. 이렇게 한국이 아닌 스위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2: 네, 제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 네.
2: 디그니타스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조력임종으로 사망하는 모습을 상세히 그린 드라마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1: 맞아요.
2: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자신 혹은 가족이 맞이할 임종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게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쓸데없이 병원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돈을 쓰다가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본인 스스로는 고통 속에서 낯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그 이유는 다층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제도와 인프라, 관습 모두 생애 말기에 부담이 큰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 조절 등 필요한 도움은 제때 받으면서 머물고 싶은 곳에서 임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물론 이 현재 인프라도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모아져서 가능했습니다.

0: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죽음은 의료의 실패로 간주되고 임종하기 전까지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한국에서의 죽음은 의료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에 생의 말기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본문 내용 박혜은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한국에서 중증질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로는 상당히 전형적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다 기력이 떨어지면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합병증이 생기면 응급실을 거쳐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환자 자신이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기를 보낼지 결정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질병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죽음은 치료의 실패로 인식된다. 환자에게는 끝까지 치료에 매달려야 한다는 압력이, 가족에게는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이, 의료진에게는 최신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가 작동된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안하는 것은 쉽게 포기로 오해받는다. 그 결과 임종에 관한 대화는 미뤄지고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결정은 지나치게 늦어진다. 환자의 고통이 충분히 조절되지 못한 채 임종에 이르는 일이 한국 의료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이유다.
1: 네,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의료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0: 네, 자기 결정권이란 각자의 신념과 이해의 기초에서 자기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일컫는데 그것이 의료 맥락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적 개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뜻합니다.
1: 네.
0: 의료적 개입은 검사, 투약, 수술 등 사람의 몸에 대해 침습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몸에 치료를 허용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의료인의 행위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침습적 개입을 허락했다는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의료현실에서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뭔가요?
0: 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상당히 괴리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명료한 의식으로 비교적 경한 질환이나 질환의 예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신의 결정권이 제한되었다고 느끼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1: 네.
0: 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은 사실상 연명의료 결정법이 유일합니다. 네, 이미 연명의료 결정법 안에서도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과정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임종과정이 해당하지 않는 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혈액투석과 같은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공백인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가 특정 치료나 검사를 명확히 거부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때에도 의료진은 환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느냐, 아니면 환자를 살려야 할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되는지, 이런 갈등과 법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쓰신 분들이 300만 명이 넘는데 과연 이 결정이 임종 과정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1: 네. 이 치료 거부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요?
0: 네. 의사조력 임종은 죽음의 방식 중에서 스스로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인데요.
1: 네.
0: 이 방식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연명의료나 급식과 등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치료 거부권을 임종기라는 제한된 시기에서
1: 네.
0: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고 자기결정거보다 생명권 보호 의무를 훨씬 우선시해서 보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어떠한 치료를 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는 것도 또 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조력임종을 허용하는 것보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침습적 치료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서 보다 평온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권리 확장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보장에서나 현재 환자의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먼저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은 의사조력 임종보다 치료 거부권 보장입니다. 6월 2일에 개최된 국가호스피스연맹으로 위원회에서 네. 연맹으로 중단 결정의 적용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결정한 것은 이런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이 말기 돌봄과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말기 임종을 위해서는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가운데 자신의 의료적 상황에 맞게 말기 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돌봄에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포함한 완화 의료, 질병의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 필요한 간병과 장애 지원 서비스, 그리고 환자 상황에 맞게 말기 임종기를 보낼 수 있는 자택, 요양기관, 호스피스 병동 등 장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가족 안에서는 그리고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 역시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선택지는 임종기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 완화진정은 말기 임종기 증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법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완화 진정이란 기존의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말기 증상을 진정제 투약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투여량에 따라 의식을 잃을 수 있지만 일부러 의식을 잃도록 하거나 죽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른 행위다. 이는 이중효과의 원리에 따라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완화의료가 발달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말기 증상 조절의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 완화 진정이라는 방법도 있었군요. 이 책에는 완화 진정 외에 완화 의료라는 용어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0: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완화의료는 환자가 병에 걸린 이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아울러서 그들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을 다루고 해결하려고 제공되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중, 말기 및 임종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완화의료의 철학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고 환자가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점에서 완화의료는 잘 죽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잘 살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현실은 어떠한가요?
0: 네, 1960년대 종교계와 민간 영역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의 완화의료는 역사 자체는 깁니다. 하지만 서구권 국가나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제공되던 호스피스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였고 건강보험급여화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1: 네.
0: 정부 개입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완화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던 초기와 달리 일반인들의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프라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현재 한국의 완화의료를 말기 임종기 환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완화의료의 국제적 표준은 생명을 위협받는 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누구나 법의 병의 종류나 질환의 시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령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은 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부전, 만성 호흡기 부전 등 다섯 가지 질환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말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에서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 이용자의 99%가 암 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암이 아닌 질병이 악화돼서 사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호스피스 완화율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암 환자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아서 암 사망자 가운데서 호스피스 완화율을 이용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한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율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약 한 10% 이내만이 이용되어 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의사 주력 임종이 과연 안전하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죽음으로 내몰 위험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장애가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간병,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분, 고령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에 놓이기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도입하려는 의사조력 임종 제도는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에 따라 취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거나 도입하더라도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사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고 노인의 자살률은 가뜩이나 높은 한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완화로 인프라 부족과 간병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에서 과연 몇 가지 제도적 장치로 그 안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괜찮은 안전장치가 설사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의사조력 임종의 합법화 자체가 말기의 삶, 장애가 있는 삶,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사조력 임종을 합법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국가가 죽음을 승인하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또 말기 돌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기 돌봄의 가치와 목표를 어디에 뒀느냐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야 최적의 방법을 함께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의사주력 임종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말기 돌봄의 고통은 통증 조절의 어려움이나 간병 공백 같은 한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하루가 꾸려진다는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제약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세계의 폭이 좁아지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떤 외로움이 엄습해오는 상황까지 삶의 거의 모든 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임종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질문을 마주해야 하고 좀 그 부분에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죽음이나 임종을 굉장히 생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영적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남이 소중하듯이 삶의 마지막 과정, 그다음에 죽음의 과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어떤 부담, 기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자율성 이런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최근 중증 질환 환자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병 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정신 건강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이 더욱더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상실감, 낙담, 불안감과 외로움 같은 실존적이면서도 심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증질환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중증질환을 보는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수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자들의 절망, 불안, 죽고 싶은 마음 등 정신적, 실존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병원 안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다룰 수 있는 체계와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프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외가 되지 않도록 아픈 시기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외롭지 않게 연결되어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리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몸이 아픈 시기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박혜영 교수님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턱 앤 패티의 In My Life.

0: 오늘은 서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영 교수님과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책 만나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권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죽을 권리라는 말이 성립될까요?
1: 네. 죽음 자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운동에서 사실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는데요.
0: 네.
1: 그것을 정리해보면 죽음의 시기, 방식,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넓게 보면은 말기의 치료 거부권 또한 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긍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만일 죽을 권리라는 표현이 죽음에 대한 불가침적인 권리, 좀 죽음 자체를 내가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불가침적인 자유권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어렵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에서도 썼듯이 자기결정에 의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정당화되고 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도와주는 타인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정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 조력임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해외 사례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네덜란드가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 나라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윤리적인 문제 없이 잘 시행되어지고 있나요?
1: 네, 책에서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2002년에 합법화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 수는 없고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용 기준, 즉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 16세, 좀 더 어린 아이는 단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조절되기 어려운 고통을 신체적인 고통에 국한해야 하는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은 합법화 이후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확대 기준이 지금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최근 2024년은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덜란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가 합법화됐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 박혜윤 교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의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로 신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조건을 규정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치매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도 논란거리다. 말기 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의 노인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안락사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문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 질환이 없더라도 삶을 마치기를 원한다면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은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네덜란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틀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왔으며 이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0: 죽음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도 책에는 있습니다. 일본도 안락

0: 역사를 허용하고 있나요?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안락사와 관련된 재판이 1950년도에 있었고 벌써 있었고 이후 안락사 허용 조건을 1962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조력 임종을 제도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0: 네.
1: 책에서는 이 재판에서 다루어진 사연과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이 기술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캐나다의 사례도 있던데 캐나다에서는 의료 조력 임종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1: 캐나다에서는 2016년도에 이 제도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도입 당시에는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의사결정을 갖춘 성인. 그러면서 곧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불가능한 질환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한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곧 예측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는 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2021년에 법으로 기준이 확대되어서 현재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예측이 되는 경우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투트랙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인데요. 2021년 개정 당시에는 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즉 신체질환은 없이 중증정신질환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조력 임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0: 네.
1: 의료 시스템과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4년으로 유예되었었고 이조차도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0: 미국에서는 존엄사에 대해서 합법화한 주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존엄사법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가장 먼저 합법화한 주는 오레곤주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0: 네.
1: 1994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합법화가 되어서 97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현재는 워싱턴 DC랑 11개 주가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올 8월부터 뉴욕주, 9월부터는 일리노이주에까지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력 임종의 특징은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0: 네.
1: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야 되는 의사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말기 질환에 한해서만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0: 네. 이 존엄사의 상징인 나라 하면 스위스를 들 수 있을 텐데 스위스의 안락사 관련 제도가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안락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또 스위스만의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좀 알고 싶네요.
1: 네. 우리가 조력 임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나라가 스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사실 그 이유는 스위스는 유일하게 자국민 이외에 거주권이 없는 여행객, 외국인에게도 조력 임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력 죽음을 시행하는 것도 스위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스위스는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나 캐나다처럼 조력 임종을 합법화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살에 대한 조력 행위를 비범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도와주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0: 네.
1: 그리하여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가능하고 의사조력 자살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그 자살에 대해서 바라보는 스위스의 이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0: 네.
1: 스위스에서는 자살이 어떤 질병이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의 결과로만 이해되지 않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실현처럼 개인적인 어떤 비극 상황에서 어떤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되는 그렇게 이해되기가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1918년에 자살을 더 이상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자살이 범죄가 아니라면 조력 자살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공모로 볼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력자가 이기적 동기로 타인의 자살을 도운 경우에만 처벌하자.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0: 네.
1: 그에 따라서 이제 스위스 민간단체도 이기적 동기에 의하지 않고도 조력 죽음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또 어떤 의학적 상황에 국한해서 자살을 인정한

0: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료인이 아닌 민간단체가 또 나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사실 지금 디그니타스에서 사망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스위스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굉장히 그 규모도 커지게 되어서 과연 디그니타스가 상업적 동기에서 자유로운가에 네.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네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죽음의 질이 가장 높다고 책에 써 있던데 대만만의 특별함은 어떤 걸까요?
0: 네,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어떤 경제적 성장의 배경도 있고 같은 유교 또 다종교 문화권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2015년도에 조사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아시아 1위, 세계 6위를 차지했고요.
1: 네.
0: 2021년에 완화의료 관련 저널에 실린 조사에서도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상당히 단단한 기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연명으로 중단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다져왔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는데요. 암 환자를 비롯한 주요 8대 질환에 대해서 100%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의료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다 고려해야겠지만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대만의 정책이 시행된 데에는 책에서 다룬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1: 네.
0: 책에서 43년간 17세에 멈춘 소녀라고 소개된 왕샤오민의 사례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나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력임종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까요?
0: 법제화는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민이자 뭐 극히 일부의 환자를 보는 의사인 제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볼 때 뭐 용어의 혼란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좋은 죽음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노력의 방향이 과연 조력임종일까? 또한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말기 돌봄 또 말기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치열하게 물으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1: 네.
0: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의사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 어느 때에는 환자를 열심히 살리려고 애를 쓰고 어느 때는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걸까? 그런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됩니다.
1: 네. 현재 국회 어느 정도까지 관련법이 상정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요?
0: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당시 안규백 의원의 발의로 상당히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1: 네.
0: 제가 알고 있기론 2024년 12월에 공청회가 예정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1: 네.
0: 그래서 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또 하나는 2023년 겨울에 한 환자분께서 조력 임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위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에 대한 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내린다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이 소재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박혜윤 교수께서는 좋은 죽음은 좋은 삶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박혜윤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삶이 도덕적 무게를 지닌다면 죽음도 그에 상응하는 무게를 지닌다. 어떤 죽음이 바람직한지 충분히 숙고하기도 전에 조력임종이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죽음을

0: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완성된다. 조력 임종의 제도화가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회피를 위한 기술로만 소비되거나 취약한 삶을 조용히 밀어내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존엄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회피를 위한 기술로만 소비되거나 취약한 삶을 조용히 밀어내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존엄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셈이다. 조력 임종을 논의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할 사회의 모습이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삶은 혼자 만들 수 없다.
1: 네, 조력 임종의 제도화가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 논의가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박혜연 교수님처럼 이번에 책을 썼던 분들도 그렇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0: 네, 의료계에서도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뭐 의료윤리학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꾸준히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기 돌봄의 지형이 많이 바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통합돌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이런 말기돌봄의 구축을 굉장히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조력임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가능하고 또 좋은 삶은 혼자 만들 수 없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는데 교수님은 좋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좋은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1: 네.
0: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져서 갑자기 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삶의 말기에서 좀 이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생애 말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질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임종이 다 감내할 만한 것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조건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논의하고 대비하는 좋은 삶에는 아플 때의 삶, 생애 말기의 삶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의 전형은 젊고 건강하고 때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환상을 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제가 감히 여러분께 뭐 좋은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프고 쇠약해져가고 임종에 다다르는 그 시기도 모두 각자의 소중한 삶의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의 좋은 삶도 그러하듯이 아프고 생애 말기의 삶에서도 함께 있다는 경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깨끗한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연결된 죽음이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책의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혜윤 교수님과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챗 애킨스의 연주로 세일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힘 있는 엄마. 돈 있고 백 있어서 힘 있는 거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엄마라고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엄마가 곁에 있으면 세상 걱정 없겠다 싶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밥 다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은 안 먹어 이거 다 치운다 하고 빽 하고 소리 지르게 되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늦게 들어오면은 연신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화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늘 마음이 찰랑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만준의 모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화제가 됐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남자는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인생의 목적,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묻는데요. 여자친구의 답이 참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게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죠. 엄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되는데, 게다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이 되어주는 엄마라면 꿈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도 놀라고 겁도 나고 숨고 싶고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그렇다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문득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흔들려도 빨리 제 자리를 찾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어서 장은숙의 노래 듣겠습니다. 춤을 추어요.

이용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그리고 장은숙의 춤을 추어요까지 들었습니다. 최미수님 속초 가고 있어요. 연차 이틀 사용하면서 여름휴가 미리 다녀오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데 최미수님 조금 이른 여름휴가 만끽하고 오셨나봐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운동친구라고 하셨던 신창희님께선 노디 오랜만에 글 보냅니다. 매일 운동 잘하고 그라운드 골프합니다. 노디 아름다운 선곡 들으면서 신나게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신창희님 오늘도 힘차게 신나게 시작하셨겠죠? 저도 신창희님께 응원 보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행하거나 운동하면서 듣기 딱 좋을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아중의 마리아, 이어서 신현이와 김루트가 부릅니다. 오빠야.

그 시절의 설렘과 그리움을 LP의 따뜻한 소리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오늘도 추억이 가득한 노래 네 곡 준비했습니다. 혜은이의 제3 한강교와 함께 우리나라 디스코 인기를 견인한 노래가 있다면 단연 이은하의 밤차일 겁니다. 브라스 연주로 기적 소리를 연상시키는 이 곡의 편곡과 연주는 밴드 데블스가 맡았는데요. 데블스는 조승우와 신민아가 출연한 2008년도 영화 고고70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밴드는 이은하의 밤차도 연주를 하는데요. 백댄서로 분한 신민아는 무대에서 찌르기 춤을 춰서 큰 인기를 끈다는 설정이었는데 바로 그 안무를 이은하가 밤차를 부를 때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춤을 아예 못 췄던 이은하는 첫 소절을 부른 뒤에 아무것도 안 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만들어서 찌르는 동작을 만들었는데 그게 찌르기 춤의 시초가 됐다는 거죠. 그 덕에 이은하는 디스코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은하의 밤차 잠시 후에 듣겠고요. 밤차를 놓쳤다면 다음날 첫 차라도 타야겠죠? 서울 시스터즈의 첫 차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스터즈 그 유명한 방시리와 함께 박진숙, 양정희 이렇게 세 사람이 활동한 트롯 걸그룹이었는데요. 첫 차는 이들이 1986년에 발표한 데뷔곡이자 대표곡입니다. 신나는 리듬과 트로트 멜로디가 결합된 댄스 트로트 곡인데요. 방시리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독보적 존재감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떠나는 연인을 멀리서 아쉽게 배웅하면서 행복을 빌어주는 애틋하고도 다정한 마음을 담은 첫차. 오늘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은하의 밤차, 이어서 서울 시스터즈가 부릅니다. 첫차.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에도 아련한 추억이 담긴 노래 이장희의 그애와 나랑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만들어지고 발표된 이 곡은요, 이장희의 데뷔곡입니다. 그는 이 곡을 내놓은 다음에 그건 너가 수록된 앨범을 발표해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이장희의 그애와 나랑은이란 곡은 노랫말이 상당히 비밀스럽습니다. 대체 그 아이와 이장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집중해서 끝까지 듣게 만드는 묘한 곡인데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함께 들을 곡으론 배따라기가 1984년에 발표한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를 준비했습니다. 배따라기의 노래가 거의 다 그렇듯 한편의 수채화 같은 서정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노랫말 그대로 외로움과 흔들리는 감정을 표현했죠. 배따라기 정규 2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앨범에선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가 큰 인기를 누렸는데 오늘 들으실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 역시 조용히 꾸준히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이장희의 그애와 나랑은, 이어서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

오늘 LP카페에서 띄워드린 노래는 이은하의 밤차, 서울시스터즈의 첫차, 이장희의 그애랑 나랑은, 그리고 배따라기의 내 마음은 외로운 풍차예요였습니다. 신정희님께서 매주 가던 LP카페를 요즘은 월 1회 가는데 이달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신정희님 기억납니다. 자주 가시는 LP카페에 있다고 하셨죠? 예, 이달에도 잘 다녀오셨나요? 이 시간에 펼쳐진 LP카페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원무 찬스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0: 마치 평양냉면처럼 심심한 매력의 노래들을 만나보는 신쌤의 언타이트. 이번 한 주도 신쌤의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신쌤의 평론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재능을 갖고 싶으세요?
1: 아, 글쎄요. 다시 태어난다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어떤 단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1: 제가 너무 그 즉흥적으로 네.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계획을 네. 잘 짤 수 있는 그런 뇌 구조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뭐 인생 계획대로 다 해요.
1: 아 근데 아시다시피 네. 제가 너무 그 충전도 안 하고 네. 막 살고 하니까 아 조금 정제된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0: 그 핸드폰 배터리 달았는데도 충전을 안 해서 네. 연락이 끊겨가지고 한번 뭐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1: 너무 많죠.
0: 그런데도 충전 안 하신단 네.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문제죠.
0: 대단하십니다.
1: 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시스타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인 터치 앤 무브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터치 마이 바디를 작곡했던 프로듀서 그룹인 블랙 아이드 필승의 그 최규성 그리고 또 라도를 비롯해서 앨범에 굉장히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국내 작곡진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뭐 이단 엽차기도 있었고요. 이 이단 엽차기는 수록곡 나쁜 손이라는 곡을 작곡했고요. 네. 또 스타 작곡가 중 한 명인 김도훈 역시도 이 앨범 곡을 보탰고요. 이렇게 정말 한 곡 한 곡 탄탄하게 채워진 이 시스타의 두 번째 미니 앨범에서 좀 이상하리만치 주목을 받지 못한 수록곡이 있어요.
0: 그런 곡이 있었나요?
1: 네, Sunshine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훌륭한 음악인데 이거에 비해 음악성에 비해서 좀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곡은 앨범의 좀 다른 곡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화려함보다는 좀 슴슴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곡인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계속 전조를 하면서 효린의 그런 파워 보컬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곡만 앨범에서 유일하게 해외 작곡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곡이어서 조금은 가요보다 팝적인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 가사는 그 제목인 Sunshine 말 그대로 약간 사랑 때문에 너무 햇빛을 받듯이 행복하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로 사운드 자체도 밝고 계속 행복한 그런 사운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곡에도 조금 더 햇살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시스타는 좋아했지만 이런 곡이 있었던 줄은 몰랐다 하는 분들 오늘을 계기로 접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타의 선샤인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시스타의 선샤인,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이클립스의 런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클립스의 런 런, 우즈의 드라우닝,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애청자 문광철님 사연인데요. 텃밭에 검푸른 블루베리 열매가 잘 익어갑니다. 새가 접근하지 못하게 방지 그물도 쳐놨어요. 단맛이 끝내줍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새 방지 그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이 심심풀이로 블루베리 몇 그루 심고 탐스럽게 익어서 내일 따야지 하고 다음날 갔더니 하나도 남김없이 새가 다 따먹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새나 블루베리 잘 익은 건 다 좋아하나 봅니다. 문광철님 피해 없이 재배 잘 하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들을 시간인데요. 이맘때 들으면 딱 좋을 노래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1장. 타인의 마음. 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2. 맥락과 용기의 차이. 맥락의 차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서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안다고 해서 상대가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이상적인 상담사처럼 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신입사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현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가 현재 상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 나름의 이유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 있다.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안 보여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른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신 보고서에 넣지 않기를 바랐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사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더 긴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더 전반적인 삶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 수집으로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것은 단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용기의 차이. 내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한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를까?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였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관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넘어갈 때 그 상상은 사회의 선입관으로 뿌리 내린다. 이 청년과 부모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고 그럴수록 선입관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청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꼭 가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에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도 않는 듯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난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를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자주 틀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의를 뼈대로 수십 년의 연구와 진료 경험을 접목하여 마음의 탄생과 작동 원리,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의 편견과 오해, 망상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서울대 의대생이 꼽은 최고의 명강의, 홍순범 교수의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이제 어디로 가요?
1: 빈집 찾아봐야지.
0: 유치원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1: 있기 싫어. 배낭도 도둑 맞았는데.
0: 할머니 집은요?
1: 거기도 싫어. 언니도 없는데 가서 뭐해. 거기 가면 맨날 언니 생각만 날 텐데.
0: 죄송해요.
1: 아, 그만 좀 해. 근데 너 이름이 뭐야?
0: 미지. 김미지.
1: 내 이름은 아니? 말했었나?
0: 알아요. 알리나가 부르는 거 들었어요. 미야 언니.
1: 뭐?
0: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1: 언니? 내가 언니?
0: 아, 안 부를게요.
1: 아니야, 좋을 대로 해.

0: 상태도 괜찮은데? 땅속에 다 묻어놔서 그런가 봐. 그 옆에 것도 열어볼래?
1: 이게 뭐야?
0: 장아찌야, 무장아찌. 깻잎 장아찌도 있네.

0: 먹는 거예요?
1: 응.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어. 농촌분들은 땅속에다 이런 걸 묻어두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은 쌀밥해서 맛있게 먹자.
0: 어? 웃었다.
1: 어? 내가?
0: 네, 언니 웃었어요.
1: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서일까. 미지를 굶기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자 언니를 잃은 슬픔도 견뎌지는 것 같았다.
2: 미지야, 언니 왔어. 물이랑 먹을 거 구해왔어.
3: 이제 오는 거야?
2: 너 형조... 눈 형조 맞아?
3: 맞아. 나 귀신 아니야. 귀신 본 것처럼 그래.
2: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여긴 우리 할머니 집도 아닌데.
3: 이 마을 지나다가 밤 냄새가 나길래.
2: 그래서?
3: 그래서는 무슨, 같이 지내기로 했잖아.
2: 뭐라고?
0: 언니, 오빠가 색종이 접기 해줬어요. 이건 장미꽃, 이거는 나비. 예쁘죠?
2: 언제부터고 오빠야!
3: 왜 그래, 주눅들게. 참, 미래 누나는?
2: 죽었어. 총에 맞아서.
3: 그랬구나.
2: 무슨 반응이 그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만. 그때 그 체육관에서 팔 뒤로 묶여있을 때 이 자식이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
3: 어젯밤에 나비가 내려앉았을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부 봤어. 이대로 떠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너랑 누나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없어.
2: 알고 있었던 거야. 알면서 말하지 않은 거야.

0: 혹시 너도 초능력 있어?
1: 응?
0: 미래를 본다든지 하는.
1: 그럴지도.
0: 그럼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1: 네가 날 믿지 않았으니까.
0: 뭐?
1: 지금도 의심이 가득하잖아.
0: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우릴 배신했어.
1: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밥이나 먹자.
2: 오빠, 오빠.
1: 응?
2: 밥 다 먹고 나 업어줄 수 있어요?
1: 그럼 업어줄게.
0: 야, 그만 좀 달라붙어. 얘가 누군지 알고. 밥 다 먹었음. 가서 씻고 자.
2: 네.
0: 나한텐 한 번도 업어달라 조른 적 없으면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1: 네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사랑은커녕 제 존재 자체를 견딜 수 없잖아.
0: 그걸 어떻게 알아?
1: 그냥 알아줬어.
0: 예지력이 독심술까지. 또 무슨 능력이 있어? 뭐 죽은 사람도 살리나?
1: 미아야, 우리 산책하러 갈래?
0: 산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 나가자. 일어나.
0: 어디 갈 건데?
1: 우리 어릴 때 걷던 산책 코스대로? 응? 텃밭, 하천, 탱자나무 울타리 지나서 마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코스.
0: 그걸 아직도 기억한다고?
1: 당연하지. 가자, 따라와. 여기 그대로다, 그치?
0: 근데 이상하다. 날이 이렇게 환했어?
1: 왜? 뭐가 문제야?
0: 우리 나올 때 어두웠었잖아.
1: 응?
0: 근데 아까보다 밝아졌어. 어? 하늘이.
1: 하늘?
0: 하늘이 노란색이 아니야, 파란색이야. 어릴 때 봤던.
1: 그럼 더 좋은 거지 뭐.

0: 여기 마을 카페다. 기억나? 주인 할머니가 공짜로 커피 내려주셨잖아.
1: 맞아. 그 집이야.
2: 아유, 어서 와라 얘들아.
1: 할머니. 살아 계셨네. 어른들 다 죽었는데. 얘는 춘보. 춘보다. 꼬리 흔드는 거 봐. 춘보야, 너 살아있었구나. 아닌데. 얘 죽었는데. 10년쯤 전인가? 추석 때. 야, 너 춘보 맞아? 근데 영조 어디 갔지? 야, 문영조! 뭐라? 내가 왜 원피스를 입고 있지? 이 원피스 어릴 때 입던 건데.
3: 미아야, 아이스크림 녹겠다.
1: 아이스크림? 웬 아이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아? 야,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3: 이제 다 잘 될 거야.
1: 너 왜 이렇게 쬐끔해졌어?
3: 걱정 마, 다 잘 될 거라고.
1: 야, 너 뭐야? 여기 어디야?
3: 가자, 따라와.
1: 이 손도 놓으라고!
3: 빨리 따라와, 빨리!
1: 영조는 내 손을 붙잡고 달렸다. 그렇게 얼마쯤 가자 할머니 집이었다.
3: 할머니!
1: 우리 할머니 없어. 돌아가셨어.
3: 아니야, 봐봐. 다 살아 계시잖아.
2: 아유, 어서 와 우리 강아지. 산책하고 왔어?
4: 아이고, 이쁜 원피스 입었네. 엄마가 사줬구나.
2: 어머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그치 미아야? 할머니가 사주신 거지?
5: 내가 사준 거 같은데. 미아야, 아빠가 사준 거 아니야? 그치, 맞지?
1: 다 살아있어. 다 무사해.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이 무사한 걸 보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
3: 미아야, 안 들어와?
1: 들어가도 돼?
3: 괜찮아, 얼른 들어와.
1: 영주의 얼굴이 이상하게 빛났다. 그 모습이 낯설어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3: 미아야, 손! 내 손 잡아!
1: 안 돼. 저 손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3: 손 잡아, 어서! 이쪽으로 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2: 미아야! 일로 와!
6: 얼른 와, 우리 딸!
1: 어떡하지? 손 잡을까? 잡고 가버릴까? 가족들한테? 어딘가에서 언니가 나타나더니 내 손을 잡아챘다.
3: 안 돼!
1: 언니, 어떻게 된 거야?
2: 멍청아, 기껏 살려놨더니 문영주한테 당해? 그 자식이 보이면 당장 내쫓던 그 도망이라도 쳐야지. 모셔서 같이 밥 먹고 산책을 해. 정신이 있는 거야?
1: 나도 뭐가 뭔지...
2: 잘 들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긴 가짜야. 문영조가 만든 세상.
1: 그렇지만 언니도 여기 있잖아.
2: 난 여기 없어. 너 때문에 지금 잠깐 온 거고. 원래 난 여기 없는 존재야.
1: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2: 가. 너한텐 앞으로 살 날이 있어. 그러니 얼른 가, 빨리.
1: 알았어. 갈게.
2: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커졌다. 눈물이 흘렀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3: 가! 미아야, 계속 가! 돌아보지 말고!
1: 언니, 같이 가! 왜 거기 있어? 가기 싫은데? 가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세상은 힘들기만 한데?
0: 그래, 미아야.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2: 온몸이 빛나고 나비와 꽃으로 이루어진 사람 같은 모습의 영조가 가까이 다가왔다.
0: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쉬워. 내 손만 잡으면 돼. 그럼 영원히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어. 고통도 슬픔도 있고 가족들과 파란 하늘 아래에서 지낼 수 있다고.
3: 뭐 하는 거야?
1: 언니,
3: 나도 알아. 사는 게 끔찍하다는 거. 그치만 살다 보면 몰랐던 기쁨과 행복도 만나게 돼. 지금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몰랐던 너 자신을 알게 될 거라고. 누구도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어. 그래서 누구도 미래를 쉽게 버릴 수 없어. 갈 수 있는 데까지 언니가 같이 갈게. 손잡아.
1: 싫어. 결국 언니는 사라질 거잖아. 같이 가지 않을 거잖아.
3: 가자. 언니 손잡아.
1: 나랑 같이 갈 거야?
3: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잡아. 내가 죽지 않았어도 결국 언젠가는 너 혼자 걸었을 거야. 항상 내가 네 앞에서 먼저 걸어갈 수는 없어. 너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고.
1: 아니야.
3: 그럼 우리 상황이 반대였다면, 네가 죽고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었다면 넌 내가 여기서 멈추게 놔뒀을 거야?
1: 아니.
3: 거봐. 그러니까 가자고. 빨리.

0: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언니는 점점 투명해지다가 몸이 재처럼 날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가자 영조가 만든 세상은 무너졌다.
1: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2: 언니! 언니! 언니!
3: 언니.
2: 뭐야? 너 누구야?
3: 저예요. 미지.
2: 여기 어디야? 떨어지고 있었는데.
3: 거실이에요.
2: 살았다.
3: 언니, 오빠 저기 있어요. 소파에.
2: 뭐?
4: 미아야.
2: 너 뭐야?
4: 가자. 나랑.
2: 싫어. 안 가. 더 이상 날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 원하지 않아.
4: 그래? 정말 원하지 않아?
2: 그래. 네가 날 정말 조금이라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
4: 너 언젠간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도 후회하잖아. 식물도시에서 내가 하잔 대로 했음 미래 누나를 잃지 않았을 테니까.
2: 그래, 그건 맞아. 언젠가는 오늘을 후회하겠지. 그때 끝냈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0: 날이 오겠지. 하지만 살아서 다행이다. 살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더라도 계속 살아볼 거야.
1: 좋아. 하지만 이런 세상에 내가 너만 두고 갈 수는 없어. 언젠가는 네가 날 필요로 할 날이 올 테니까. 무섭고 괴로워서 마침내 같이 끝내고 싶어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0: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1: 내가 다시 올게.
0: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고 다시 온다는 거야?
1: 왜냐하면 너랑 난 연결돼 있거든.
0: 뭐?
1: 간다. 잘 있어.

0: 고구려 건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천여 명을 생포했습니다.
1: 우리 신라가 고구려를 이겼다. 처음이 이겼다.
2: 유신공께서는 여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때가 되면 새 부대에 세수를 담으려고 한다.
4: 화랑과 낭도들 중에서도 여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5: 판을 바꾸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판이라도 바꿔봐야지.
6: 치마를 두르고 분출을 하는 대왕이래.

와이파 한국인 감사의 200번째 풍월주 김유신 36번째

0: 자네,
1: 예.
0: 내가 누군지 알아? 요아람생?
1: 아유, 그럼요. 오브 코어스. 예. 경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찬대감 아니십니까?
2: 이찬이란 진골 출신만이 오를 수 있었던 관직. 그렇다면 칠숙 역시 진골로 왕가의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0: 희복의 석품이. 여왕 옹립을 반대하는 귀족이 어찌 우리뿐이겠는가?
1: 아, 뭐 갑자기 우리
0: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야겠다. We are the world.
1: 아이고, 세상을 뒤엎겠다는 말씀입니까?
0: 세상을 뒤엎다니,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야.
2: 쿠데타를 계획하는 진골 출신의 질서.

0: 내부 고발자라니.
1: 아무래도 전하께서 직접 대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잠시 후.
0: 정체를 밝혀라.
1: 내부 고발자는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체를 밝힐 수가 없어요, 전하.
0: 없어, 그래. 그래. 고발할 내용이 무엇이냐?
3: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0: 이 찬칠숙과 아 찬석품이 작당을 하여 쿠데타를 준비 중이에요.
1: 쿠데타? 증거가 있느냐?
2: 관련된 내용의 녹취록을 제공했어.
1: 그래 얼른 들어봐.
2: 돌아보겠어. 플레이.
3: 치마를 두르고 분칠하는 대왕이라니.
1: 이 목소리는 칠숙.
3: 여왕 옹립을 반대하는 귀족이 어찌 우리 뿐이겠는가?
4: 아, 세상을 뒤엎겠다는 말씀입니까?
1: 아니, 이놈은 또 누구냐?
2: 아찬 석품이란 자.
1: 이런, 다 체포해!
5: 궁 밖의 소식을 궁 안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으니 당연히 궁 안의 소식을 궁 밖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 역시 존재했겠죠?
6: 여보세요. Good afternoon.
4: 들리는 건가? 여기는 벙커. 개들이 산책을 나갔다 오바. 다시 한번 말한다. 여기는 벙커. 개들이
6: 개들이 사...
4: 개들이...
6: 개들이 산책을...
5: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래도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석품의 휴대전화 단축번호를 누르는 칠수.
4: 아니, 저 지금 열심히 사람들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6: 벙커에서 개들이 산책을 나왔다. 어서 도망가!
5: 동시에 총구가 칠숙의 심장을 향하고
7: 그대로 일어나
6: 일어나 넌 무슨 로봇이야? 아, 알겠지? 진정 아니 베리 소리 베리 버치

0: 한편 외부에서 칠수의 비상 전화를 받은 석품은
1: 벚꽃에서 개들이 산책을 나왔다.
2: 아유 이런 재단이고. 어저저 택시 택시 아무데나 택시. 아이고.
3: 예수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레이스 택시입니다.
2: 아유,
3: 어디로 모실까요?
2: 급하니까 저기 아무데나 저기 아니 저기 멀리 아니 저 백제.
3: 아니 손님, 사랑에도 국경이 없다는데 저 고독한 길잡이야 사랑의 목적지는 못 갈 만정 국경선을 넘자는 겁니까?
2: 아니 저기 못 넘으시겠으면 그 앞에까지만이라도 예? 저기 빨리 출발합시다. 예? 빨리
3: 출발.
0: 쿠데타가 탈로가난 사실을 감지한 석품은
2: 저 자식도 없이 나 혼자 살겠다고 백제탕으로
0: 정치적 망명을 결심한다.

0: 보고 드리겠는데요.
1: 그래, 보고해.
0: 예, 이찬 칠숙을 자택에서 체포했는데요.
1: 오, 잘했다. 그 또 한 놈은?
0: 예, 죄송합니다만 칠숙이 미리 찔러주는 바람에요.
1: 못 잡았단 말이냐?
0: 예, 급하게 혼자 경주를 빠져나갔지만 워낙 가족애가 깊고요. 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자라서 예,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의 접촉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1: 그래서?
0: 예, 석훔의 집 주변을 우리 군사들이 아주 개미떼처럼 포위하고 있는데요.
1: 잘했다. 그 이번 칠숙과 석훔의 쿠데타는 여왕의 직위에 반대하는 다른 반란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
0: 예.
1: 잘 들었지?
0: 예.
1: 좋은 본보기, 어? 좋은이 무슨 뜻인지 추가 설명은 필요 없겠지.
0: 예, 전하. 삼족까지 모두 잡아드리겠는데.
1: 삼족이라니? 삼족으로 되겠나?
0: 그럼 몇 족을 원하시는지요?
1: 구족!
0: 허걱, 구족이라고 하시는지?
1: 반란을 꿈꾸는 놈들의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돼. 꿈도 꾸지 못하게!
0: 예, 저는 와이파이 주스름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0: 허걱. 덕만공주의 왕위 계승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진평왕.
1: 반란자들의 구족을 멸한다!

0: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1: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에 차마 선을 넘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과 마주친다.
2: 놀라지 말게. 나는 약수터에 물을 길러 온 귀족일세. 그냥 딱 이렇게 봐도 귀족 아닌가?
3: 이 산에는 약수터가 없는데.
2: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입고 있는 옷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거 명품 비단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자네 그 나무꾼 유니폼과 나의 이 비단 옷을 바꿔 입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3: 미치는 장사일 텐데 그 옷이 온라인에서 소주로 산 건데
2: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이왕이면은 자네가 지고 있는 지게도 세트로다가 좀 이렇게
3: 오케이 쿨 땡큐

0: 명품 비단 옷을 팔아 나무꾼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뒤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경주를 찾는 석품.
1: 여보, 아들, 딸. 그래, 손 넘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0: 그러나 집 주변에 도착하자마자
2: 손 머리 위로 올려, 자식아. 목이 버려, 임마.
0: 그대로 체포되고 마는 석품.
3: 부족을 멸한다는 건 한 집안을 말살하는 게 아닙니까?
4: 쿠데타를 계획했던 놈들이야. 탱크로 궁궐을 밀어버리고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놈들.
5: 예예. 배신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4: 그럼.
3: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레드카펫을 밟고 왕위에 오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4: 무슨 말이냐?
3: 아,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레드카펫을 밟고는 왕위에 오르고 싶지 않다는 그런.
4: 아이고. 아, 그게 무슨 말이냐?
3: 그러니까 그게 구족을 멸하시되 여인과 노약자에겐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아바마마.
4: 아니, 반란자의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5: 예예. 공주마마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하.
4: 아니, 아까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니. 아니, 어째서?
5: 아, 예예. 그 최소한의 노약자만 추려서 공주마마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위해 서살살 이렇게 주시면 공주마마의 이미지 메이킹에 얼마나 좋게요.
4: 오, 이미지 메이킹. 역시 우리 덕만이가 지혜로워. 어? 아주 생각이 아주 구중궁궐이야.
3: 무슨 말씀이시죠? 구중.
4: 아, 구중. 그러니까 겹겹이 막은 궁궐로서 이제 지혜롭다는 뜻이다.
3: 네. 과찬이세요, 아바마.
4: 자, 반란 주동자의 구족을 멸하되 노약자를 선별해서 여기 우리 동만 공주의 이름으로 사면을 추진하거라.
5: 아, 예예, 전하. 얼마나

0: 이 아빠만 믿어. 네 아빠가 200회가 넘도록 와이파이 한국인을 지킨 사람이야.
1: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재.
2: 택시! 저 와이파이 한국인 300화까지 400화까지 아무튼 쭉쭉 갑시다. 에이, 김자현.
3: 부족이면 다리 9개인가? 이규창이었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계속됩니다. 쭉.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마곡사를 찾아갑니다. 마곡사는 공주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0km쯤 떨어진 태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산지숭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곡사는 세심교, 해탈문, 천왕문, 극락교 등을 거쳐 자연스럽게 사찰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행자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두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문에도 각각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심교를 지나며 마음을 씻고 해탈문에서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고 천왕문에서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은 후 마침내 극락교를 건너 피안의 세계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곡사 경내에 들어서면 마곡사의 중심 법당인 대광보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광보전 앞마당에 있는 5층 석탑은 그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이 탑의 상륜부에 1.8m 높이의 금동 보탑인 풍마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달아서 빛이 난다라는 뜻을 지닌 풍마동은 티벳이나 네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탑인데요. 이를 근거로 마곡사 5층 석탑은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지난해 1월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뒤에는 2층으로 지어진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는 특이하게도 4개의 커다란 쌀이나무 기둥이 있는데요. 이 쌀이나무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얘기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마곡사 대웅보전 쌀이나무 기둥을 몇 바퀴 돌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쌀이나무 기둥을 많이 돈 사람일수록 지옥에 갈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법당에 와서 수시로 죄를 뉘우치라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마곡사는 매월당 김시습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청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 소식을 듣고는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김시습이 공주 마곡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는 김시습을 회유하기 위해 마곡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시습은 짐을 싸서 마곡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헛걸음을 한 세조는 영산전이라는 글씨만 남긴 채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곡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잠시 머물기도 했던 사찰입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마곡사로 들어온 백범 선생은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고 승려 생활을 했고요. 얼마 후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백범 선생은 광복이 된 이듬해인 1946년에 다시 마곡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옛날을 회상하며 향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백범 선생이 머물던 백범당 앞마당에 지금도 그 향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에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불리는 다양한 증상들을 겪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소 없던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고 살이 찌는가 하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폐경 호르몬 치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오혁의 소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경은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몸의 변화입니다. 폐경기와 이후의 건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폐경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지 않나요?
1: 네, 갱년기 증상은 이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많이 나고 관절통과 근육통 같은 이런 신체 증상뿐만이 아니고요. 건망증, 불면증, 우울한 거, 짜증 같은 거, 이런 정신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뭐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마음 건강에서도 평소와 다른 상태를 경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폐경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요.
0: 네.
1: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뇌 속에도 여성 호르몬이 결핍돼서 우울감이라든가 건망증, 짜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갑자기 화를 못 참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1: 더불어서 여성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좀 과격해지는 남성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런 모든 것들이 폐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결핍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 폐경기, 폐경 후의 시간들을 갱년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폐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경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폐경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폐경 후의 일정 기간 동안 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폐경 전후 한 3, 4년 정도 이어서 보통 한 7년 정도 기간이 이제 갱년기가 되는 거고요. 폐경기는 여성 생애에 있어서 폐경 이후의 모든 기간을 다 폐경기라고 합니다.
0: 그럼 사람마다 그 시기를 지나는 증상이 다르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시기를 지나는 증상은 모두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비슷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경 전에 느끼는 증상과 폐경 직후 또는 폐경 후 한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느끼는 증상 그리고 이제 폐경 후 10년 정도 되어서 느끼는 증상들이 그 시기에 맞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있죠. 물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본인이 이 폐경 증상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0: 이제 폐경 증상은 모든 갱년기 여성에게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정도와 이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네.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증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로 힘들어하세요?
0: 네,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증입니다. 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밤에 나타나면 잠도 못 주무시고요. 아.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성 같으면 얼굴이 자주 홍조가 되어가지고 좀 민망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1: 그렇겠네요.
0: 두 번째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은 네. 근육통, 관절통 같은 전신적인 통증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삭신 쑤신다고들 표현하시는 증상인데요. 통증과 더불어서 피로감도 자주 느끼게 되어서 폐경 후에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질건조증, 성저통,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같은 빈뇨 생식기계 증상들이 있는데요.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1: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폐경이 된 분들 중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도 하나 보죠.
0: 그 폐경 호르몬 치료는 이제 폐경 후에는 금기증만 없으면요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폐경되기 직전에는 그 폐경 증상이 없으면 뭐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없지만요. 아직 폐경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이런 폐경 호르몬 치료에 금기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폐경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금기증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건데요. 되게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있다든가 또는 급성 간 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원인이 모를 자궁 출혈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뭐 정맥 혈전증 또는 이제 심장이나 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인데요. 이제 아쉽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1: 폐경 호르몬 치료는 어떤 원리인 건가요?
0: 그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병에 걸리신 것과 같은 상태라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핍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는 결핍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신체에 넣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1: 결핍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약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주사치료인 건가요?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로 먹는 방법, 주사로 맞는 방법, 또는 피부에 바르거나 패치를 만들어 몸에 붙이는 방법, 그리고 질에 넣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경구로 먹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평생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치료 기간이 있는 건가요?
0: 치료 기간은 특별히 언제까지만 드시는 게 좋다라고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제 평생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시는 동안에는 심장병이나 골다공증, 치매 같은 질환들이 이제 발생이 줄어들고 노화도 억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게 드시는 것이 이제 당근 좋긴 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보약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에 혹시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검진도 받아보시면서 장기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뭐 심장병, 골다공증, 치매,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호르몬 치료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일단 장점으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강조가 될까요?
0: 일단은 현재 폐경 증상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서는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증상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사라지게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게 되시는 거고요. 이런 증상 완화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 치매 같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피부에서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피부 노화도 억제하는 등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시면요.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는 급발진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독택으로 화를 좀 적게 내고 안 내게 되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또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데요.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듯이요.
1: 네.
0: 호르몬제도 안 맞는 분들이 계시죠. 복용 중에 뭐 출혈이 나온다든가 유방통이 생긴다든가 몸이 약간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바꿔주던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1: 네.
0: 이제 단지 7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도중에 이제 약제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혈전증 같은 것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것의 발생은 아주 적은 그 호르몬제를 의사가 잘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1: 유방암 발병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폐경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가요?
0: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 네.
0: 제가 외래에서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사실 폐경 호르몬 치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유방암의 위험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망설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사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입니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많이 와전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르몬 치료에는 자궁이 없을 때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궁이 있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하는 요법이 있는데요. 단독 요법은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시키고요.
1: 아.
0: 유방암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더. 이제 복합 요법을 했을 때 7년까지는 안전하고요. 7년 이상 복용했을 때 1,000명에 0.8명 정도가 더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만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 빈도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약이 좋아져서요. 유방암이 발생되지 않는 호르몬제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게 호르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할 때는 충분한 상담이 좀 필요할까요?
0: 그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이 더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과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와 상관없이 가족력이 없는 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유방암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방암의 조기 검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1: 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폐경 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폐경 전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1: 네.
0: 폐경 전에는 언제든지 폐경 증상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요. 폐경 후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폐경되고 10년 이내에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점이 그럼 사용하시다가 폐경 10년이 지나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10년 이내에 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하는 기간은 폐경 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폐경 10년이 지난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0: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치료 시작에 적정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호르몬 치료를 적정 시기에 시작하면 유익한 건강에 좋은 치료가 되지만요.
1: 네.
0: 이 적정 시기를 지나서 하게 되면 득보다는 해가 더 많아지게 되어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1: 네.
0: 그 호르몬 치료의 적정 시기라고 하는 건요. 폐경이 되고 10년 이내, 보통 60세 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정 시기입니다. 폐경되고 10년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럼 폐경되고 10년 이후에는 호르몬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시작을 10년 전에 해서 계속 드시라 그런 뜻입니다.
1: 그런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젊음을 찾아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0: 그 여성의 젊음의 일부를 찾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경 여성의 성욕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있긴 있어요.
1: 네.
0: 하지만 한간에는 뭐 근육을 증가시킨다, 기억력을 개선시킨다. 우울증도 치료한다. 뭐 골다공증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아하. 이런 것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갱년기 증상도 줄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로지 성욕 저하증을 개선하는 데는 쓰이는 것이지만 다른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성욕 저하증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성욕에는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0: 예, 유일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1: 아, 그것도 모든 여성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먼저 복용해 보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성욕이 저하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여성분들께만 일부에서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여성들 다 모두에서 복용했을 때 성욕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참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폐경 여성들의 일상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 외에 일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폐경 후에는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가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요.
1: 네.
0: 유방암 환자처럼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여성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그 폐경 후에 이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식단 조절, 특히 지중해식 식단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잘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 무분별한 검증이 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너무나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 앞서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뭐 얼굴 홍조나 건망증,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10년 이상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또 오래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0: 뭐 사람에 따라서 개인 차이는 있는 건데요.
1: 네.
0: 보통은 10년 이내에 다 없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1: 아, 네.
0: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5년, 10년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0: 개인차가 많아서
1: 네.
0: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갱년기에 특히 골다공증에 대한 주의도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뼈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뼈로부터 칼슘이 막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 골다공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골밀도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오면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칼슘과 비타민도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칼슘과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보조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약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밥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밥상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뭐 푸른 둥푸른 생선이라든가 야채 같은 거 지방이 적은 뭐 순살 고기라든가 콩 두부 이런 종류의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1: 네.
0: 그런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유도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칼슘이 풍부한 멸치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보조식품이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 가운데서 이제 뼈가 좋으신 분들 뼈가 골감소증 있는 분들, 골다공증 있는 분들 세 종류 부류가 있는데 모두 다 폐경이 되고 나면 비타민 D하고 칼슘은 무조건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식사에서도 챙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성류가 좋다고 하면서 한동안 유행처럼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건가요?
0: 네, 성류는 제가 또 연구를 해봤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성류를 먹인 그룹이 있고 안 먹인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1: 네.
0: 성류를 먹인 그룹이 확실히 배경 증상도 사라지고 뼈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조금 이런 배경 호르몬보다 좀 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호르몬 제출을 못하는 경우 받을 수가 없는 유방암 환자라든가
1: 네.
0: 그런 경우에 성류를 치료받으시면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이런 성류로 채우려면 거의 한 박스씩 먹어야 하지 않나요?
0: 그래서 이제 성류 자체를 드시게 되면 한 박스씩 드셔야 되지만
1: 예.
0: 요즘에는 건강보조식품을 성류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1: 아,
0: 그거는
1: 네.
0: 성류액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알약으로 드셔도 조금 드셔도 한 박스 드신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폐경기 여성들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고혈압 진단을 받는 분들은요, 약을 복용하는데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4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2: 제가 작년부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혈압약을 먹게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혈압약을 의사 선생님 말씀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법을 이용해서 뭔가 치료를 위해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혈압약을 두 개 정도 1년 정도 넘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지럽고 진짜 일상생활이 부족할 정도로 막 토를 한 적도 있어요. 운동 부족과 비만과 많은 술, 약간 사람들이 끊어야 될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운동도 꾸준히 할 수 없고 술도 끊는다기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혈압약을 먹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말랐어요.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도 혈압약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평생 먹었을 때 뭔가 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게 아닌지라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나이는 40대이시고요. 혈압약을 드신 지 1년 반 정도 되셨습니다. 사연 주신 분처럼 혈압약 복용을 결정할 때 평생 먹어야 할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1: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고혈압약이라는 거는 뭐 감기약처럼 며칠 먹고 끝내는 약이라기보다는 혈압을 좀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0: 네.
1: 다만 모든 분이 뭐 평생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체중이 줄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정은 이제 진료실 혈압이라든지 전체적인 위험도를 보고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혈압이 잘 조절이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라서 부담도 없는데 혈압약 복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1: 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저 약 먹기 싫어요 하죠.
0: 그러니까요.
1: 이게 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리고 또 매일 먹어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내가 이제 환자가 됐구나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 못 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혈압약을 먹는다는 거는 몸이 나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혈압을 좀 안전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건 증상이 없을 때도 혈관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도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약이 잘 반응한다는 얘기인 거죠?
1: 그렇죠.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서 혈압이 안정되고 뭐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줄었다고 하면은 약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혈압약을 뭐 드시고도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이 고혈압 약의 종류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고혈압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0: 네.
1: 몸 상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약의 종류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약들은 뭐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요. 어떤 약은 이제 몸 속에 있는 염분이라든지 수분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어려운 약들이 있지만
0: 네.
1: 뭐 쉽게 말하면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나이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부작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잘 맞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바꾸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을 드시다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참고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약을 바꾸거나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혈압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마다 맞는 약은 다 다르고요. 네. 어떤 분에게는 잘 맞는 약이 다른 분에게는 또 어지럼증이라든지 부종 같은 이런 부작용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의사하고 상의하시고 다른 약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약을 바꾸거나 조절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혈압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뭔가요? 여러 가지일 텐데요.
1: 그렇죠.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어지러움이라든지 피로감, 두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몸이 좀 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목이라든지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른 기침이 생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뇨제 계통의 약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거나 네. 그다음에 전해질 수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조절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고서 평소와 달리 좀 불편이 생기면은 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운동도 부족하고 술도 즐기고 비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이제 혈압약이 혈압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고 하면 약의 효과가 또 충분히 발휘되기가 와. 어렵거든요. 그리고 체중이 늘고 운동이 부족하고 술을 좀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쉽고 약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거는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약이 더 잘 듣게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도 경험을 하신다는데요. 네, 술을 끊는 건 자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노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치, 고혈압이 있는 분이 어지럼이나 구토를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문제라든지 위장 문제 같이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원인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약도 잘 깜빡하고 못 드시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1: 끊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줄이는 목표부터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혈압약에 대한 오해랄까요?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사실 혈압약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한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그다음에 약을 먹으면은 몸이 망가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혈압약이라는 거는 몸을 좀 망가뜨리는 약이라기보다는 이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관, 특히 이제 심장이라든지 뇌, 그다음에 콩팥에 주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약이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0: 네.
1: 실제로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약보다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또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약의 용량이라든지 종류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좀 잘 조절을 하시고
0: 네.
1: 그다음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반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게 뭐 내가 환자다 몸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잘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3: 갑자기 목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 병원을 막 다녔는데 결국에는 림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가 한 달 정도 넘었고요. 근데 또 조금 쉬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잠을 못 자면 이게 커지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통증이 있고 많이 커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림프염인 것 같아서 일단 초음파를 봤는데 림프염도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림프가 하나만 커지면 그냥 림프염인데 그 아래도 좀 톡이 있으면 결핵성 림프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세포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결핵성은 아니고 잘 쉬어주면 줄어드는, 그러니까 악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건강관리는 한계가 있고 이게 어쩔 땐 다시 커졌다가 어쨌든 줄어들었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잘 쉬면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사연 주신 분은 20대인데요. 경부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에 멍울이 생기는 증상인가 보죠?
1: 예, 맞습니다. 이제 경부 림프절염이라고 하면은 네. 쉽게 말해가지고 목 쪽에 있는 림프절이 붓고 뭐 염증만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 림프절이라는 거는 이제 면역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감기라든지 뭐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반응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목에 뭐 콩알 같은 멍울이 만져진다, 누르면 아프다, 갑자기 혹 같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목 뒤쪽이라든지 턱 밑, 귀 주변에서 잘 만져지게 됩니다.
0: 네. 갑자기 멍울이 생길 수도 있나요?
1: 네,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림프절이라는 거는 몸의 면역 반응에 따라서 비교적 빨리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팠거나 아니면 이제 귀 주변에 염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목에 있는 림프절이 도드라지게 만져주는 경우가 굉장히 막 흔합니다.
0: 네, 흔히 멍울은 일단 커지지 않으면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경부 림프절염도 그렇습니까?
1: 일단 크기가 작고 눌렀을 때 약간 아프고 네. 만졌을 때 좀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라든지 염증 뒤에 생기는 림프절이라고 하면은 며칠에서 한 몇 주 정도 지나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림프절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무조건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멍울이 계속 커진다든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된다든지 이제 만졌을 때 좀 딱딱하고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경부 림프절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목 부위에 있는 림프절이 염증 반응으로 커진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림프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막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럼 이 과정에서 림프절이 붓고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림프절 자체가 나쁜 덩어리는 아니고요.
0: 네.
1: 이게 몸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서 좀 커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염증이나 이제 감염 말씀하셨는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 이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입니다.
0: 네.
1: 뭐 감기, 뭐 편도염, 인후염처럼 목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림프절이 커질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치아 문제라든지 잇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염증이 생긴 부위 근처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 가지고 면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 붓게 됩니다.
0: 네. 종류가 다양한가요?
1: 사실 원인은 좀 다양하거든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염성, 염증성 림프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결핵성 림프절염처럼 특정 감염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림프종이라든지 다른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서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림프절이 커졌다고 해서 바로 나쁜 병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크기라든지 모양, 그다음에 이제 지속되는 기간, 그다음에 동반 증상에 따라서 감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1: 일단 먼저 만져보는 진찰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감기라든지 염증 이런 원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부드러운지 잘 움직이는지 뭐 딱딱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염증 수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크기라든지 모양, 내부 구조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성인지 뭐 종양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앞서 염증성, 결핵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결핵성도 의심을 했다는데요. 결핵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양성인 경우가 많은가요?
1: 이 젊은 분들은 특히나 이제 감염이나 염증에 반응해서 생기는 양성 림프전인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감기 앓고 난 다음이라든지 뭐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초음파를 보고 뭐 필요해서 세포 검사까지 했는데 결핵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은 그건 안심을 하도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양성이고 착한 거라고 하도

0: 하더라도 당장 오늘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한동안 이게 만져질 수도 있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는 더 도드라져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양성이라면은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경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렇게 양성이면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을 하는 건가요?
0: 예, 이제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절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도 바로 없어지지 않고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만져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사상 괜찮고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치료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세균 감염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좀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또 약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느끼는 짐작일까요? 커졌다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0: 실제로 어느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절은 면역 반응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도드라져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은 크기가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사이에 막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만지는 위치라든지 자세, 그 손으로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만지시게 되면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신경 쓰이고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너무 커지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고정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양성이라서 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생활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0: 사실 뭐 쉬면 된다라는 말이 조금 막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쉰다는 거는 누워서 쉬세요라는 뜻보다는요. 뭐 이게 몸에 염증이 좀 가라앉을 수 있게 좀 회복 시간을 주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경에 쓰인다고 자주 만져보시게 되면은 더 아프고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뭐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치, 오늘은 고혈압 약 복용에 대한 사연 그리고 경부 림프절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삭은 바자 구멍에 노란 게 주둥이 내밀듯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쌀이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걸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보통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삭을 대로 삭아서 다치기만 해도 구멍이 펑펑 나는 바자 틈에 난데없이 쑥 나온 누렁개 주둥이와 같다는 뜻으로 당차는 일에 끼어들어 주제넘게 말 참견하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경우엔 동사 삭다가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젓갈 같은 것이 맛있게 삭았다든지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에 밥알이 삭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치나 젓갈 따위에 음식물이 발효돼 맛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젓갈이 곰사 같다, 새우젓은 곰사가야 제맛이 난다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곰삭다는 젓갈 따위가 오래돼 푹 삭다란 뜻인데요. 그 외에도 옷 따위가 오래돼 오리 삭고 질이 약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곰사가 너덜너덜해진 옷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곰삭다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스스럼 없이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은 매우 곰삭은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0: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불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복지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차차통통 장애인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차차통통은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 시민 등 장애인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공모 분야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주제와 복지, 서비스, 건강 등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서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한 후에 이메일 kofod2021@naver.com으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더 나은 장애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정책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북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해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인데요. 이번 지정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비장애인보다 낮기 때문에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검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 안동병원은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 유형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과 함께 스포츠 분야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 체육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과 스포츠 분야 장애인 기업 육성 그리고 수어 기반 정보 접근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청각장애 체육인을 위한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스포츠 관련 장애인 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한 축하 시리즈 카드형 골드 6종을 출시했습니다. 결혼, 생일, 합격 축하 등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게 만든 선물용 상품인데요.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작품 패키지와 디자인에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개성 있는 작품을 넣어서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하늘을 달리다.